더욱 무서운 더위도 그 값을 치르는 셈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 월요병 걱정되시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시 빳빳한 마음으로 시작해보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0: 7월 13일 월요일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인데요. 첫 곡은요. 브루노 마스 카운트 온 미 전해드렸어요. 저는 살레시오 김용은 눈빛소녀입니다. 결제하실 때 정말 인증 없이 간편하게 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걸 허락했으니까. 근데 왠지 불안할 때도 있어요. 이 간편함이 대가가 따릅니다. 그런데 특히 크게 다가오는 대가가 있다면 아마도 이 여름의 기후위기가 아닐까 싶어요. 매년 만나는 더위인데도 해마다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 것 같아서요. 태풍이나 비가 와도 이제는 큰 피해부터 걱정되는 그런 시대인데요. 폭염 피해도 요즘은 재난 수준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거창한 건 아니라도 분리배출 한 번 더 신경 쓰고 에어컨 온도 1도만 올려보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이 여름을 함께 견뎌내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도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CPBC 빵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편안하게 무료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빵톡으로 문자로 듣기 무도로 오늘도 함께 출첵해 주시고요. 함께 기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시각 9시 6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고시원에 살 때는 그저 걸어다닐 공간만 있으면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원룸으로 이사했을 때는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공간이 분리될 텐데 하고 바라게 됐고요. 투룸으로 이사했더니 이번에 화장실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고 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방 4개, 화장실 2개인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요. 이번에는 지하철역이 좀 더 가까운 역세권이었으면 하고 바라게 됩니다. SNS에 올라온 짧은 글은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공감이 가시나요? 사람은 이렇게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그 글쓴이는 결국 40평 아파트보다 좁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사람은 만족이란 것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 더 좋고 더 편한 것을 향해 영혼까지 갈아 넣을 만큼 애쓰게 된다는 거였죠. 결국 더 작은 걸 갖고도 거기에 만족한다면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시작은 미약했지만 결론은 참 창대한 깨달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이다 하다가도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종 부리고 싶다는 속담도 괜히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 마음의 부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또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으로는 만족보다 결핍을 먼저 찾게 되는 것도 어쩌면 인지상정인가 싶습니다.

Thank you.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역에서 오늘 단상 그 고시원에 사셨던 분 어떻게 영혼까지 갈아놓고 노력을 하셨으며 40평까지 이사를 가실 수 있었을까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그렇지만 다시 또 작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 고시원에서 시작해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깨달은 거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종 부르고 싶은 속담처럼 늘 욕심이 한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살레쇼 성인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없는 것을 소망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지 않은 것을 소망하기보다 가진 것에 만족할 때 행복하다. 너무 당연하겠지만 쉽지 않죠. 근데 이건 깨달음이 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깨달음. 바로 이 SNS에 올린 이분의 글처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은 어떤 것을 지금 현재 바라고 계신가요?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 이 바람이 너무 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앞만 보고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7504님, 저는 대한학교에서 중고등학생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초창기 때 카운트 온 미 노래로 아이들과 유대감을 형성했었는데 이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기뻤어요. 영어를 어려워하던 우리 친구들이 이제는 너도 나도 먼저 영어 노래 신청하면서 수업시간에 가사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이 호기심을 자극해서 학습 욕망을 도두어주는 7504님은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팝송이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죠. 카운트 온 미라는 말 많이 쓰죠. 난 널 믿어도 돼. 난 너는 나를 믿어도 돼. 왜? 'Cause I can count on you. 난 널 믿을 수 있으니까. 서로 믿는 거잖아. 나 믿어도 돼. 왜? 내가 너를 믿잖아. 우리 서로 믿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우정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치료공사님, 좋은 팝송과 함께 아이들의 영어 실력을 많이 확장시켜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어느 월요일보다 월요병에 더 시달리는 아침입니다. 2037님, 아유 왜요? 새벽에 너무 더워서 잠을 설쳤거든요. 많은 분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도 밤에는 잘 잤는데 어제 그제가 조금 선풍기나 에어컨 없이 주무시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모니카님, 어제 주부에서 스녀님 글 가족이라는 미련 읽으며 한가로운 은빛 창가에 있답니다. 맞아요. 제가 아마 한 번 더 남았을 거예요. 영화에 대한 글을 서울 주부에 싣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여름밤의 남매라는 영화. 그 영화로 가족애라는 미련, 미련에 대한 이야기 했어요. 우리 미련하면 아쉽다 이런 걸로만 알고 있지만 또 미련하다라는 부정적인 말로도 쓰잖아요. 미련에 미련 곰퉁이 뭐 이런 말. 그런데 사랑이라는 거는 미련해도 괜찮다. 특히 가족에게는 미련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요. 이선이 인연.

이선희 인연 들려드렸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은요, 성함, 주소까지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성함을 빼뜨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주소를 빼뜨리기도 하는데요. 성함과 주소까지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당첨자분에게 매달 다섯 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아시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청취율 조사 기간 이어지는데요. 02로 시작되는 전화 이 기간만큼은 꼭 받아주시고 CPBC 라디오 참 좋은 오늘 은빛수녀입니다. 잘 듣고 계시다고 대답해 주시면 저희 제작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린 소확행 퀴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정답과 또 삼행시 또 듣고 싶은 노래들도 보내주세요. 100원의 이름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아이고 우리 이혜영님께서 여우가 되고 싶은 미련 곰탱이 여기 한 명 추가요. 진짜 옛날에는 미련 곰탱이라는 말 많이 했어요. 한자로는 미련을 남는다. 미련이 남아. 연연하는 것. 그리고 미련하다라는 거는 한자로는 다른데 우리말로 같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바보의 그 모습, 바보스러움. 그것이 또 순수한 모습이기도 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짜 또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말로 그냥 미련, 연연하다 아니면 미련스럽다라는 거나 같은 말로 제가 해석을 했었죠. 이혜영님 잘 오셨습니다. 추가해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두 곡 들려드릴게요. 3277님이 신청하신 해바라기 내 마음의 보석상자, 강금성님이 신청하신 이범악 이별 아닌 이별 두 곡 듣고요. 오늘의 수확행 퀴즈 만나볼게요.

월요병도 날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운을 드리는 소확행 퀴즈. 우리가 이 즈음에 꼭 알고 넘어가면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들 함께 생각해보는 정보와 재미의 잡학사전. 정답도 좋고요. 정답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도 보내주세요. 기발한 삼행시 환영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이번 주는 재원절 공휴일이 있어서 벌써부터 연휴 계획 세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은 여름 휴가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첫 번째 정답 주시는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샵 1053으로 준비하시고 문제 나가는 즉시 정답을 보내주세요. 문제 나갑니다. 샵 1053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보내주시는 분 무조건 선물 드립니다. 이것은요. 원래 라틴어 바카티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빈자리 공허함이라는 뜻.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요. 바캉스, 비어있는 상태, 공백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vacation. 우리가 쓰는 이 말은 불어랑 비슷합니다. 사실 이 말은 1936년 프랑스에서 유급 휴가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전 세계로 널리 퍼졌고요. 이제는 모두에게 휴가를 가리키는 말로 전 세계적으로 피서와 휴양을 뜻하는 이 세 글자. 세 글자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호캉스, 집캉스, 몰캉스, 총캉스 뭐 다양한 글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라틴어는 바카티오, 불어로는 바캉스, 영어는 vacation. 우리말은 불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샵 1053, 유료 100원이고요. 정답과 함께 정답과 관련된 사연, 그리고 기발한 삼행시. 오늘의 삼행시가 약간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글자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외로우니까 여러분의 재치와 센스, 순발력으로 여러분만의 글자로 재탄생해도 됩니다. 당첨자 5분 혹은 6분까지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립니다. 오늘 휴가 이번 주 재원절 공휴일이 있어서 여름 휴가와 관련된 퀴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삼행시 정말 정말 기대됩니다. 또 우리 친절함 참 좋은에서는 또 힌트송 거의 정답송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 삼행시 기대가 되는데요. 난이도가 높아요. 이럴수록 더 도전하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기대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하스컬의 부산 바캉스, 윤종신 해변 무도송. 두 곡 들으시면서 삼행시 보내주세요.

하스컬 부산 바캉스 윤종신 해변 무도송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확행 퀴즈 정답은요. 바로 바캉스였습니다. 바캉스. 라틴어로 바카티오, 불어로 바캉스, 영어로 베케이션. 우리나라가 그 1960년대에 프랑스에 머물던 우리나라 신문사 특파원이 한여름인데도 텅 빈 파리 거리를 보고 의아했답니다. 알고 보니 파리지행들이 모두 바캉스를 떠난 거예요. 그 소식을 신문에 전하면서 바캉스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자연스럽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는 뜻이고요. 비어있는 상태, 공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바캉스 휴가는요, 비움의 시간. 진심으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바캉스입니다. 정답 바캉스. 여러분의 삼행시 궁금합니다. 이 캉을 어떻게 했을까? 캉. 7733님,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파. 바로 그 시간. 캉. 캉캉 춤추며 환호할 시간. 스스로 심의 여유. 이 캉캉춤. 캉하면 캉캉춤이 나오겠죠? 6772님도 바. 바캉스에서 바. 바랍니다. 휴가 주세요. 그러면 캉캉춤이라도 추렵니다. 스스로 챙겨서 보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좋은데요. 그런데 이 캉을 또 새롭게 언어 유희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기도 합니다. 5687님이 바로 캉. 깡촌으로 휴가를 떠나면 스스로 위로되고 힐링되죠. 이런 거라든가 6048님이 바다로 가본 지 몇만 년 된 것 같지만요. 강아지가 있어 가는 것도 쉽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캉스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렵니다. 어쩜 이거 외로우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도 됩니다.

8894님도 박항사니까 바다로 박항서 떠날까? 아니면 그냥 박물관이라 눈 박물관 있는 프랑스로 떠날까? 예, 스산하고 시원한 가을에 떠나야겠다. 진짜 프랑스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삼행시와 사연 만나고 있는데요. 김정배님도 바라고 바라던 바캉스 강. 강으로 갈까 산으로 갈까. 수녀님 계시는 성당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이죠. 그럼요. 그럼요. 진짜 이 더위에 어딜 가겠어요. 그냥 시원하게 성당에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성당 콕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콕? 집콕이 아니라. 4102님 어휴 캉캉 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캉캉춤의 신나는 음악으로 더위를 날리려면 스르르 더위에 싹 가실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1239님은요 여름에 휴가 때 북경 가요 라고 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배은서님은 바캉스 가고 싶은데 회사가 제일 시원해요. 이번 여름도 홈캉스가 될 듯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홈캉스 하시면서 뭐 하실 거예요? 배은서님? 아니면 뭐 못 보던 드라마 보실 거예요? 아니면 집에서 시원한 팥빙수 드실 거예요? 그래도 정말 홈캉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2094님은 바가지에 물 담아 놀던 캉. 깡 시골의 한여름 스치는 바캉스 추억입니다. 아우 진짜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야 바캉스 좀 어려울 줄 알았는데 삼행시 너무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아, 또 노래로 우리가 또 바캉스를 떠나야 되겠네요. 최성은 제주도의 푸른밤.

최성원 제주도의 푸른밤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수학킹 퀴즈 첫 번째 보내주신 분을 포함해서 다섯 분 혹은 여섯 분에게 내일 아침 9시 커피 쿠폰 배송해 드립니다. 오늘의 정답 바캉스. 바캉스의 뜻은 텅 비어있다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우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여름휴가 어디로 떠나시든 혹은 그냥 집에 머무시든 우리 마음에 잠깐이라도 텅 빈 여백 하나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참 좋은 가자 여러분 고마웠고요. 저는 참 좋은 오늘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변함없이 기다립니다. 끝곡은요. 8451님이 신청하신 노래로 마무리할게요. 안재욱 친구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3: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4: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3: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4: 네? 어쩔 수 없다고요?
3: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4: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5: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2: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더위를 부르는 말은 참 많습니다. 불볕더위, 찜통더위, 삼복더위, 가마솥더위. 그 중에서도 물기를 머금은 더위는 무더위고요. 오랫동안 뜨거운 볕만 내리쬐는 심한 더위는 강더위라고 합니다. 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만 어쨌든 덥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리 덥고 지치는 날들이라도 지켜야 할 것들은 있죠. 적어도 날씨를 핑계로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후회할 일,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제가 찔리네요. 네. 자,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홀베리 모음곡 작품 40 사막장 가보트. 바이올린과 지휘의 리차드 덕네티, 오스트레일리언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0: 노르웨이 작곡가 에드바르 그리크. 노르웨이 하니까 또 갑자기 에링 홀랑이 생각나네요. 안타깝게 또 영국한테 졌습니다. 하지만 그 루 하는 그 응원은 정말 전 세계인을 매혹시켰고 잊히지 않을. 노르웨이 사람들 만나면 한참 그뭐 한국 사람 만나면 유럽 사람들이 다 싸이 얘기하면서 막 강남스타일 이랬듯이 노르웨이 사람 만나면 다루할것 같습니다. 에드바르 그리크의 홀베리 모음곡 작품 40 사막장 가보트. 가보트는 이제 귀족들의 아주 우아한 춤인데요. 바이올린의 리차드 도그네티가 지휘한 오스트레일리언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 7월 13일 월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황순자 씨, 안녕하세요. 유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너무도 더운 날입니다. 아, 막 굉장합니다. 건강들 잘 유지하시고 오늘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호 씨도 명동백장님 반갑습니다. 폭염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옥수수알 까면서 육을 듣겠습니다. 네, 아주 예쁘게 까고 계시네요. 옥수수알. 이야, 진짜 옥수수가 여름에 딱이죠. 그렇습니다. 자, 예전에 여행 중에 빌딩 벽에 39, 40 표시가 보여서 시간 분인 줄 알았는데 온도 이렇게 김양희 씨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곧 닥쳐올 그런 온도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1부 오늘 7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국제구조위원회 서울의회협동조합 제공으로 함께하시겠습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 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 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야, 이 곡은 정말 이 베네치아의 어떤 뱃노래 같은 그런 리듬이 담겨 있었죠. 프란체스코 파울로 토스티의 블랑 다무르, 사랑의 투정, 테너 벤 해프너, 그리고 멤버스 오브 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1번님, 유크림들 안녕하세요. 정오쯤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 하늘은 벌써부터 먹구름이네요. 후텁지근한 아침 모든 님들, 날씨는 이렇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소나기 소식.

식이 있으면 또 반갑기도 했다가 그거 끝나면 또 와, 지열이 올라오는 거. 하여튼 이러면서 뭐 여름이 가겠죠, 언젠가. 그렇습니다. 자, 안경근 씨, 폭염으로 월요일을 시작했지만 유클로 시켜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으로 기쁘게 즐겁게 시원하게 시작했습니다. 11일 토요일에는 서울 레지오 마리에 무염시태 세나투스 지도사제이신 양경모 대관 안드레아 신부님 강의 듣고 미사 드리고 즐거운 한담을 나누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이번 주 선물 드릴 텐데요. 헤이리 국제음악제, 헤이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여러분, 파주의 헤이리 예술인 마을 아시죠? 여기서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헤이리 국제음악제, 제6회 음악제가 열리는데요. 음악 감독은 지휘자 서진, 그리고 에밀 로브너가 스페셜 게스트 아티스트로 또 출연을 합니다. 8월 5일 수요일에는 현의 고백 에밀 로브너 첼로 리사이틀, 또 공명의 숨결 선율의 물결, 8월 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공이 블룸의 미술관에서 열리고요. 울림의 조각들 8월 7일 금요일 이랜드 갤러리, 그리고 8월 8일 헤이리 실내악의 정원 토요일 오후 5시에 이랜드 갤러리에서 지휘자 서진과 첼로 에밀 로브너 그리고 헤이리 챔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공연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공연 여러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6회째고요. 모두 5분께 추첨해서 10장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의 짤스부크를 표방하면서 여섯 번째 페스티벌을 맞는 헤이리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티벌 폐막 음악회 실내악의 정원, 여러분 많이 많이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마 블라스트, 나의 조국을 골랐는데요. 자, 베를린 틸 빈필, 또 체크 필하모닉을 뒤에 이어서 서울 시향이 또 프라이봄 국제음악제 축제 개막 공연 초청을 받았죠. 2027년 축제 바로 이 가장 먼저 오프닝 공연, 그중에 거기서 야판 스웨덴이 지휘하는 서울 시향의 연주로 나의 조국 전곡을 감상하실 수 있는데요. 프라 시민회관 오베츠니 덤이고요. 여기 스메타나 홀에서 열립니다. 자, 1, 2회 차 공연이 5월 12일, 13일 수목 이렇게 있는데 아주 탐나는 공연이네요. 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루지 스메타나의 마 블라스트, 나의 조국 가운데 2곡 불타바. 예전에 이제 독일어로 몰다우 이렇게 불렀죠. 시면 비치코프가 지휘한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네. 베드르지 스메타나의 마블라스트 함께 감상을 하셨는데요. 이 스메타나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고 나의 조국 그중에서 이제 불타바를 들으셨잖아요. 특히 그 불타바는 이 어떤 프라하는 물론이고요. 체키아 사람들의 어떤 젖줄 우리가 뭐 한강을 이렇게 뭐 한반도의 젖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젖줄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불타바 강을 보면서 또그 평생 살게 되는 그런 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그런 또 곡을 아주 애국적인 곡을 스메타나가 작곡을 했고 그가 세상을 떠난 날 5월 12일 날 이제 프라하의 봄 브라스케야로 이 페스티벌이 시작되는데 서울시향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자, 2016년에는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17년에는 빈 필하모닉, 18년에 로얄 콘서트 바 오케스트라, 19년에 밤베르크 심포니, 2020년에는 프라하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 2021년에는 독특하게도 체키아의 고음악 연주 단체 콜레기움 170, 그리고 2022년 웨스트이스턴 디반 오케스트라, 23년에 웨일스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2024년에 베를린 필, 2025년에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2026년에 프라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금년에 이 배트를 뽀뺄까가 이제 지휘를 했었고요. 자, 2027년 드디어 야판 스웨덴이 지휘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또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백장님 안녕하세요. 이러시면서 좀 전에 이제 시먼 비치코프가 지휘한 체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제 감상을 하셨고요. 그야말로 뭐 아이덴티티를 인정받는 그런 해석력을 인정받는 바로 그 팀이죠. 자, 2037 쓰시는 분, 백장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새벽 열대야로 이내 잠을 설쳐 열대야죠. 열대야는 잠을 설쳐 오늘 월요일에 월요병이 도죠. 일하기 싫고 너무 피곤한데 이 피곤을 날려줄 유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힘을 내봐요. 아, 그리고 백장님 막강한 무적함대 스페인이 4강에 올랐어요. 아, 2037 쓰시는 분이 그 스페인이 우승할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일에 스페인이 우승하면 뭐 BJ의 그 까르멘에 나오는 투사의 노래를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에서 처음으로 17점 했는데 우승까지 고고!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저는 프랑스의 우승을 처음서부터,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음바페 덴벨레, 그리고 또한명더 있죠? 올릴레? 차올릴레? 세 명이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9556 파주 운정 살고 있어요. 헤이리 음악제 가보고 싶네요. 홍창엽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셔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헤이리 음악제의 폐막 공연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다녀오셔서 또 즐거운 리뷰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의 명품 올리브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의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또이 체키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역시 그야 요새 뭐 테니스 여자 단식은 뭐 체키아의 두 명이 나와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 두 명이 많이 윔블던에서 여자끼리 딱 했다 그러면 얼마나 국가에 경사겠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또 체키아에 펼쳐졌습니다. 뭐 하나 만들리 허바, 뭐나어뭐뭐또 누구죠? 나탈리아 뭐 하여튼 그런 분들 다들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루트비 반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 Moonlight, Moonshine 월광입니다. 사막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피아니스트 이고르 레빗의 연주로 감상합니다. 나브라틸로바군요.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4번 C샵 단조 작품 27 Moonshine Moonlight이었습니다. 달빛 월광.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호칭이 네 개나 되네요. 사막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피아니스트 이고 레빗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이순남 씨, 오 용인 하모니카 오늘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명동백선 유쾌한 클래식 가족님들 더운 날씨에 건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네, 모두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엄계선 씨,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님 가족님 병원 진료 시간과 겹쳐서 지각입니다. 더운 날씨 건강 잘 지켜나가세요. 그럼 이제 진료 시간 끝나신 거죠? 이제 자유롭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윤 씨도 반갑고요. 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다음 코스 치과 정기점 검진하러 가신다고. 아, 오늘 또 그 의료 쇼핑의 날? 자, 무궁화 꽃을 이렇게, 이야, 무궁화 꽃이 어딥니까? 담벼락에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 하얗게 좋습니다. 이상윤 씨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 꽃 그 자체를 좋아합니다. 저도 참 그 너무 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무궁화 꽃이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서 많이 나는지 아세요? 제가 루마니아에 갔더니 루마니아에 그 콘스탄자라는 항구가 있는데 거기에 무궁화 꽃이 어찌나 많이 피었던지 아니 우리나라인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이양선 씨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 이거 정말 그 좋은 옛날 약간 올드 패션 인사입니다. 밤새 안녕하셨냐? 아, 네네. 유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는 요즘입니다. 모든 분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유클 감사히 함께합니다. 자꾸 깨고 그러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저는 그 밤에 요새 그 월드컵은 이제 주로 아침에 많이 새벽에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밤엔 또 윔블던까지 겹쳐가지고 자꾸 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잠을 잘 못 잤는데 이제 윔블던이 끝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영훈 씨, 대한민국 축구 팬 입장에서 이번 월드컵은 우승팀을 가리는 것보다 대한민국 축협 해체가 목표입니다. 박지성 문체 화이팅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하여튼 요 빨리 이거 좀 해결을 잘해서

빨리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이 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잘 이 좀 가리는 것이 좋은지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잘 좀

이민성 감독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박정현 씨 테니스 말씀하시니 저도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자랑을 늘 좋아하시는 박정현 씨 좋습니다. 중등 초등학교 외손주 3명이 모두 테니스 선수예요. 지난 5월 전국 소년체전에 경기도 대표로 출전했던 초등 6학년 선주가 금메달을 따왔답니다. 어휴, 장난 아니네요. 정말 잘하네요. 학교에 플래카드도 걸리고 학급 친구들에게는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스크림 한 통 낸 쾌거였어요. 나중에 윈블던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예술가의 항구 알프레드 히치콕 이번에 함께 만날 텐데요.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술가의 항구 주인공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 만나겠습니다.

두툼한 몸집에 뚱한 얼굴, 자기 영화에 슬쩍슬쩍 얼굴을 비추며 관객에게 익살스러운 윙크를 날리던 까메오로 등장하던 영화감독 바로 앨프레드 히치콕인데요. 그는 영화사에서 가장 성공한 브랜드 가운데 한 명이죠. 감독이 곧 하나의 장르가 되고 이름만으로 흥행을 기대하게 만드는 최초의 스타 감독이기도 한데요. 히치콕은 1899년 8월 13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달걀과 과일 도매업을 하는 상인이었고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는데요. 그는 부모님과 학교 교육을 통해서 엄격한 도덕관념을 배웁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무척 겁이 많고 소심했으며 도덕에 대한 강박이 남달랐다고 하죠. 훗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영화 감독의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쩌면 이런 내면의 기질 때문에 인간의 불안과 공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 히치콕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여행 지도를 들여다보고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정거장이나 또 뉴욕의 지형을 외우는 등 혼자만의 놀이를 즐겼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향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제이 리빙스턴의 깨세라세라. 이 곡은요. 영화 The Man Who Knew Too Much. 너무 많이 아는 남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번안이 어떻게 되었냐면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 그 중에서 될 대로 되라 깨세라세라 듣겠습니다. 도리스 데이의 오리지널 보컬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경찰서에 갔는데요. 쪽지를 건네받은 경찰은 무서운 표정으로 히치콕을 감방에 10분 정도 가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겐 작은 장난이었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평생 경찰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훗날 그의 영화에는 죄 없는 사람이 누명을 쓰고 쫓기는 설정이 자주 등장하죠. 히치콕에게는 또 하나의 독특한 공포가 있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달걀 장사를 하셔서 그런지 특히 달걀 노른자가 터지면서 노란 액체가 흘러나오는 모습을 끔찍하게 싫어해 평생 달걀을 먹지 않은 것도 유명합니다. 1913년 학교를 졸업한 히치콕은 그의 가을 항해학교에 입학하는데요. 하지만 이듬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그는 런던의 한 전신 케이블 회사에 기술자로 취직합니다. 하지만 기술 일은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고 마침 그의 그림 솜씨를 눈여겨본 동료의 소개로 런던 백화점 광고 부서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내일 이 시간 예술가의 항구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뼈드루 치콥스키의 프란체스카 다리미니 작품 32 그중에서 토운 커튼 찢어진 커튼 장면 함께 만나시겠습니다. 토마스 비처미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 곡 다 듣진 않고 일부분 감상하시겠습니다.

피오트르 치코프스키의 프란체스카다 리미니 작품 32 가운데서 찢어진 커튼 아주 고색창연한 버전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토마스 비첨이 지휘한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잠시 들으셨던 곡이고요. 또 이 참 그 달걀을 못 먹는 그 알프레드 히치콕 그리고 아버지의 장난 때문에 격차를 아주 무서워했던 그런 히치콕의 또 느낌을 우리가 새롭게 알 수 있었네요. 저랑 굉장히 비슷한 건 뭐냐면 집안에 이제 틀어박혀가지고 어렸을 때 여행지도 들여다보고 진짜 그 저는 막 이렇게 그 세계 전도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 그 수도를 딸딸 외웠어요. 아버지가 출장 간데 여기야 막 이러면서 막 저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지리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근데 히치콕도 여행지도를 들여다보고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여행지도를 들여다보고 오리엔트 특급 열차의 정거장이나 뉴욕의 주역을 외운 듯 혼자만의 놀이를 즐겼다. 이런 것도 저도 이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자, 오래전 흑백으로 봤던 히치콕 영화가 생각납니다. 예술가 향구에 이제야 오셨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양선 씨. 뒤늦게 오셔도 아주 큰 족적을 또 우리 장일법 유쾌한 클래식에 남기실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친구 한 명은요. 연계백숙을 못 먹는데 그 어린 닭이 너무 불쌍해서 먹을 수가 없다고 해요. 남다른 감성으로 이해하며 그 친구와는 백숙을 안 먹는답니다. 어우,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도 그럼 뭘 못 먹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그 밖에는 지금 스튜디오에 오늘따라 또 하얗게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올리고 백지은의 행복한 오페라 지금 준비하고 있는 메초소프라노 백지은 씨 당당한 포즈로 지금 앉아 계신데요. 잠시 후 텐다의 베아트리체, 베아트리체 디 텐다, 빈첸조 벨리니의 작품 두 번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보신 적 없는 이 작품 우리가 말로 설명해 드립니다. 자, 잠시 후 또 듣도록 하겠고요. 요하네스 브람스의 더블 콘체르토, 이중 협주곡 A단조 작품 102, 사막장 비바체 논 트로포. 빠르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생동감 있지만 너무 과장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바이올린의 크리스티안 테츨라프하고요. 첼로의 따니아 테츨라프 오누이가 연주하고 파보 야르비가 지휘한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8: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7: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8: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0: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네, 오늘도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저 주말에 그 윈블던 여자 단식 또 남자 단식 결승 또 다 보고 월드컵 보고 정말 스포츠가 저를 잠을 못 들게 잠 못 이루는
1: 반쯤 이렇게 내려 뭐 살짝 이렇게
0: 아 네. 선생님 눈이 크셔서 그러겠죠.
1: 아, 네네 불면의 밤. 네.
0: 그래서 하여튼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기를 실천하는 그런
1: 어떡해요.
0: 월드컵도 다 끝나가고 네. 아직 뭐 많이 남았지만
1: 아, 네.
0: 그러나
1: 우린 끝났어요.
0: 뭐요? 아 우리는 옛날에 끝났
1: 화가 납니다.
0: 아, 네. 아니

0: 그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1: 아 그런가요?
0: 예, 지금 네.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저 4강전이니까.
1: 아, 그렇군요.
0: 그런 얘기 하지 네. 마시고요. 그, 이제 윈블던이 끝나서 한 곡이 넘겼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오페라 그 동안 네. 제가 오페라는 굉장히 볼 그 시간이 있었으나 이제 야구에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1: 아,
0: 굉장한 그런... 일이죠. 그럴 정도로 하여튼 두 개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네. 하여튼 그 오늘 이 시간 백지연 행복한 오페라 많이 기다렸습니다. 텐다의 베아트리치에 지난 시간에 우리 첫 번째 시간 하고 나서
1: 네.
0: 이제 2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 많이 기다렸어요.
1: 우리 억울한
0: 네. 오늘 그 의상은 네. 뭐 그 영국의 전통 뭐 잉글랜드 응원합니까? 영국의
1: 그렇지는
0: 그
1: 않고요.
0: 전통, 네.
1: 약간 그
0: 웨지우드
1: 억울하게 목이 된 건?
0: 아니 그 아 진짜 그 표시예요?
1: 아니요.
0: 그 영국 국기에 있는 뭐 그런 색깔이기도 하고. 저 잉글랜드
1: 베아트리체 비입니까?
0: 응원합니다. 네. 아예 뭐 베아트리체. 네. 알겠습니다.
1: 아. 자. 그렇습니다. 자. 네. 텐다의 베아트리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0: 네.
1: 그 오늘은 벨리니에 대해서
0: 네.
1: 정말 벨리니를
0: 선생님이 오니까 네, 네, 네. 이게 약간 더워져가지고 좀 켜야겠어요.
1: 제가요? 그걸 네. 껐어요. 너무
0: 껐다고요?
1: 추워서.
0: 네. 아, 네네. 선생님 너무 선생님 오시니까 아주 그냥 갑자기 열기가 느껴집니다.
1: 그런가요? 네. 이렇게?
0: 아, 네네.
1: 오늘 날씨가
0: 힘드네요.
1: 따뜻해가지고.
0: 아, 네.
1: 엄청 선생님. 따뜻하지 않습니까?
0: 선생님 뜨겁네요. 네.
1: 자, 근육이 많아가지고요.
0: 아, 그러세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벨리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0: 네. 네.
1: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네. 푹 하고 터진 장면이 있는데
0: 네.
1: 이것이 나카노 교코라는 분이 지은 사랑과 배신의 작곡가들 오페라처럼 살다 이런 책이 있어요. 굉장히 그 작곡가들의 어떤 조금 하나 더 파고 들어간 이 개인적인 삶들이 굉장히 많은 책이라서 제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야 여기
0: 독서도 열심히 하시군요. 우리
1: 네?
0: 백지연 선생님 독서.
1: 아, 독서를 해야죠. 독서를
0: 그렇죠.
1: 해야지 뭐.
0: 이게 이제 네. 그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독서를 많이 해야 됩니다.
1: 제가 원래 생긴 것과는 달리 그 독서가 취미.
0: 생긴 건 어떻게 생기셨는데요?
1: 생긴 건 저희 교수님이 네. 제가 책을 이제 써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번 책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책 쓰기는 안 생겼는데. 살짝 이렇게
0: 교수님이라면 대학교 때?
1: 네네네. 아~ 저희 교수님이
0: 네.
1: 가끔
0: S대
1: 이렇게
0: 아닙니까?
1: 네. S대에서는 제가 약간 네. 이렇게 조금 여자 날건달 이미지?
0: 어머. 건달과 함께 진행하는 방송 즐겁습니다.
1: 그래서 약간 그 잠옷 입고 주머니에 손 넣고 이러들 났냐 막 이러고 이제 학교 가는 분위기였는데 네가 책 쓰는 거랑은 조금 안 어울리는 이미지지. 근데 그러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제가 네, 네. 취미는 독서 뭐 이런 거라는데
0: 유명하십니다.
1: 네, 아 빨리
0: 수박 깨기 뭐 이런 거 잘하시는데
1: 수박 깨 그렇죠. 저는 근육이 네, 네. 많은 여자니까
0: 네, 네.
1: 수박 들기 아 수박 깨기
0: 네,
1: 저의
0: 네,
1: 그
0: 네,
1: SNS에
0: 봤어요.
1: 등장한
0: 네, 네.
1: 제가 던지진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빨리 돌아와서 이분
0: 놓치신 거죠?
1: 아, 이 정도쯤이야 한 손으로 제가 사실 그걸 손으로 든 것도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나머지를
0: 아유 손 큰일 나요 여기.
1: 근데 손가락은 괜찮았는데요. 이렇게 또로록하고 그 비닐에서 벗어났어요.
0: 그러니까.
1: 그래서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네. 맛있게 먹었어요.
0: 두동강 났습니다.
1: 어메나.
0: 수박. 네.
1: 맛있는 수박이었어요.
0: 네.
1: 얘기가 오늘은 자꾸 산으로 가네요. 네. 빨리 돌아오면 여기 벨리니에 관한 어떤 한 챕터 제목이
0: 네.
1: 혼자 하는 싸움이에요. 왜 혼자 하는 싸움이냐면
0: 혼자 하는 싸움?
1: 네네. 요 1830년대 초에
0: 네.
1: 이제 음악의 중심은 파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 로시니 선생님은 파리로 이주를 한 상태였어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우리 로시니 선생님의 대를 이어서 누가 로시니가 되는가. 이것이 당시에 가장 큰 어떤 화제였습니다.
0: 음악의 중심이 파리하고 비엔나였죠.
1: 아 그렇죠.
0: 네.
1: 파리가 약간 뭐라 돈을 조금 많이 주고 사람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와글와글한 분위기.
0: 와글와글하고
1: 네네.
0: 조금 교양은 좀 떨어지고.
1: 아 좀 네, 그런.
0: 네, 비엔나에 비해서.
1: 네 그렇죠.
0: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1: 네. 콧대가 높다기보다는 아 그러니까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막 너무 이렇게 정자세로 음악을 이런 거보다.
0: 이게 엔터테인먼트 즐겼잖아요. 파리 사람들.
1: 네.
0: 그래가지고
1: 네.
0: 그 유명한 왜 발레 오페라 보러 갈 때 발레 나오는 자기 애인 보러만
1: 그렇죠.
0: 딱 가고 막
1: 자키들.
0: 밥 먹고 그
1: 네,
0: 1, 2막까지는 뭐 이런 네. 게 파리 그때 사람들의 분위기였기 때문에
1: 그래서 무용수들이 1막 처음에 춤을 추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린 밥을 먹고 늦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0: 네, 네, 네.
1: 우리 애인들이 춤추는 모습을 봐야 되려면 적어도 2막 이후에 발레가 등장해야 된다. 그러니 이 얼마나 많은 막대한 돈이 극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이 히트작을 만드는 작곡가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습니까? 네. 이것의 시초가 로시니였는데 그래서 이 로시니 다음으로 포스트 로시니가 누가 되는가가 굉장히 큰 화제였어요.
0: 제가 그 오페라 글라스가 왜 발전했나 이런 생각해 보니까
1: 그게 다 이제
0: 네.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1: 아휴 참 아저씨들은 그때나 진짜 소녀시대랑 거의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비슷한
0: 그럴 수 있겠습니다.
1: 네. 오빠가 왔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죠. 극장에 와서
0: 네.
1: 자 그래서 이 포스트 로시니의 그 후발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이 도니체티와 벨린이었어요. 도니체티는 벨린보다 4살 정도가 많고 굉장히 다작을 하고 사실 장수한 모차르트다? 약간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수가
0: 그럴
1: 있는.
0: 수 있겠네요.
1: 그 음악하고 드라마하고 엄청나게 이 믹싱을 잘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웃었다가 눈물을 흘렸다가 막 눈물 맺힌 이 미소가 가득한 오페라를 굉장히 많이 작곡하고 이분은 드라마틱한 오페라도 잘 작곡하시고 코미디도 잘 작곡하시고
0: 그렇죠.
1: 그래서 그 후발주자인 벨리니가 형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질투를 많이 했던 그래서 혼자 견제를 하고 혼자 싸움을 하고 그래서 먼저 도니체티보다 조금 먼저 파리에 도착을 해가지고 많은 작품을 성공을 시키고 또 이분이 유명했던 게 뭐냐면 작품으로도 유명했지만 굉장히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0: 그 어저께 윈블던 우승한 야닉 시너 같은 팬덤이 있었죠.
1: 그렇군요.
0: 네.
1: 그래서 이분을 흠모하던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남자분들도 흠모하는 분이 많았고 또 적들도 많았습니다.
0: 그 어저께 윈블던 남자 결승
1: 네.
0: 야닉 시너하고 즈베레프, 알렉산드르 즈베레프 둘이 나왔는데요. 즈베레프가 198이었고 하여튼 둘 다 190이 넘었어요. 와, 그래서 거인들의 대결이라고 이렇게 불렀잖아요.
1: 198.
0: 하여튼 벨리니도 굉장히 멋있는 남자입니다.
1: 네. 그래서 약간 심약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늘적 걸어다니는 파리 사교계의 모습이 굉장히 유명했던 분입니다. 쇼팽하고 리스트하고도 네. 굉장히 친해가지고요.
0: 맞아요.
1: 이분이 쇼팽한테 미친 영향이 뭐냐면 쇼팽이 기악적으로 곡을 작곡하지 않고 굉장히 네. 성악적으로 선율적으로 곡을 작곡하게 되는 계기가 된 분이 벨린입니다.
0: 네.
1: 자, 근데 뭐 다 좋았는데 이제 막 가정 파탄을 시키고 약간 조금
0: 그런 것도 있습니까?
1: 네, 약한 버전의 바그너라고 할까요? 그래서 편지
0: 그것이 알고 싶다까지 하시네.
1: 네, 이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오늘 방송이 못 끝나니까 살짝 이분 때문에 망한 네. 가정이 조금 있다. 뭐 요 정도만 알아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각자 찾아보시면. 제가 방송에서 네.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다.
0: 아, 그렇구나. 전 굉장히 그 이제 연애를 많이 했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1: 네.
0: 그건 또 몰랐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래서 본인은 잘 살고 결혼도 잘 했지만 물론 요절하긴 했지만 그 애인들은 굉장히 불행한 삶을 혼자 마쳤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야사처럼 전해집니다. 자, 근데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이 프랑스 파리의 인물이 하나 있었죠. 시인 하이네였습니다. 하이네가 그래가지고 네.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0: 네.
1: 아, 이 양반이 좀 잘생기고 뭐 매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작품은 좋은데 잘생긴 것도 조금 공허하고 매력이 사실은 막 100%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근데 너무 꾸미고 너무 거들먹거린다. 그래서 파리의 여자들이
0: 예.
1: 이 사람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 인생을 던져서 바칠 만큼의 매력은 없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좀 하기도 하고요.
0: 그래요.
1: 본인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은 천재니까 더 조심해야 돼. 화가 라파엘로나 작곡가 모차르트는 요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벨리니가
0: 네.
1: 불길함을 느꼈다고 하는데 결국은 33수를 요절을 하게 되죠. 자, 아까 혼자 하는 싸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0: 네.
1: 이제 혼자 너무 안달복달하는 성격이었다고 그래요.
0: 그렇구나.
1: 그 친구한테 편지를 계속 보냈는데
0: 예.
1: 여기 파리에서 누가 나를 음해하려고 한다. 그리고 로시니만이 나를 잘 봐줄 수가 있는데 로시니가 나를 잘 봐주면 나는 성공하는 거야. 사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로시니한테 굉장히 집착을 해가지고요. 당시에 애인이었던 나중에 아내가 되는 올랭프라는 이제 네. 여인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예. 결국은 로시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사실 청교도 작품 청교도는 네. 로시니가 엄청나게 손을 대서 다 거의 고쳐주다시피 한 작품이라고.
0: 아 그래요?
1: 네.
0: 오, 로시니가, 저는 청교도를 제일 좋아하는데.
1: 그쵸.
0: 벨리니 작품 중에서
1: 네.
0: 뭐 여성 그 아리아 중에 최고봉 아닙니까 그 귤라보체 그 하여튼 근데.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근데 그거를
1: 로시니가.
0: 아 로시니가 많이.
1: 네.
0: 아 가피를.
1: 아 옆에.
0: 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
1: 맞아요, 맞아요.
0: 이런 건가요?
1: 네. 그래가지고 청교도를 마친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0: 그래도 뭐 오리지널은 스케치는 하셨으니까.
1: 과외 선생님이 좋았다. 굉장히 1대1 과외를 그 로시니의 애인을
0: 세겠네요.
1: 통해서 그래서 호감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삼촌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로시니의 호의를 쟁취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돈이 채티어 올 테면 와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니 체티도 과연 이랬을까?
0: 네.
1: 그렇게 찾아보면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도니 체티가 이제 처음에 그 연대의 딸이라는 작품으로 파리에 이제
0: 네.
1: 데뷔를 하게 그쵸.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물밑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벨리니가 조금 방해를 했다고 그래요. 이 작품이 좀 별론 것 같은데 뭐
0: 이 책에 나온 얘기예요?
1: 네네네.
0: 다 믿을 수 있습니까?
1: 잘 모르겠어요.
0: 일본 책 사람인데 약간 과장들을 많이 넣던데.
1: 뭐이 작가가 뭐 이걸 100%
0: 예, 예,
1: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는지
0: 예,
1: 그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근데 도니세치는 굉장히 착했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그 뭐랄까요? 그 수명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조금
0: 네.
1: 너무 안달복달하는 성격들은 반명하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도니제티는 뭐라고 그랬냐면 작품이 조금 실패를 하고 벨리니의 작품을 보러 가가지고 벨리니 신작은 대본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성공해서 그래도 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의 성공은 저한테는 무리지만 그래도 저는 그의 반이라도 좀 성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착한 편지들이 발견이 되고
0: 네, 네, 네.
1: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엄청나게 혼자만의 싸움을 이렇게 하다가 천년만년 살 줄 알았던 우리 벨리니 양반이
0: 네.
1: 33살에 아메바 감염으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시게 돼요.
0: 헤일 메리 프로젝트하고 아주 비슷한 그 아메바 감염.
1: 어머 그런가요?
0: 안 보셨나요? 영화?
1: 아 봤는데 아메바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0: 아 정말? 네. 타우메바라고 그 유명한.
1: 아 맞네 맞네요.
0: 네네. 네.
1: 그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예. 자 그래서 당시에는 그를 약간 조금 사랑하던 가정부가 독사를 한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아메바 감염이 뭐야 이러고 찾아보니까 아메바 감염은 잘 씻지 않은 과일이나 민물에서 수영을 했을 때 이게 코로 물이 잘못 들어가면 그런 감염이 올 수 있다고요. 당신 약이 없으니까 네. 거기에 굉장히 취약하게 확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무의식 중에 벨리니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던 가정부가 과일을 좀 덜 씻었나 막 이런 생각을 약간 하게 되면서
0: 네.
1: 벨리니 그렇게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우리에게는 성악가들에게는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기도 하죠.
0: 그래서 뭐 들어봅니까 이제 드디어?
1: 아 드디어 들어봅니다.
0: 정말 오래 걸리는.
1: 지난 시간에
0: 근데 네. 그 여기 저 우리 애청자들의 반응.
1: 네.
0: 남영란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동백장님, 재훈님 귀 쫑긋 듣고 있어요. 라찌 역시 작가님다운 다독. 아 이렇게 올려 다독.
1: 다독 다독.
0: 다독가. 네. 그리고 운동과 다독을 병행하시는군요. 가끔 수박 깨면서.
1: 다독, 네. 네.
0: 오늘도 유쾌하네요. 남영란 씨 올려주셨고. 베아테리치아라 B 그렇습니다. 유경랑 씨 맞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제가 무슨 모자를 썼는지 관심이 없어요.
1: 제가 그랬잖아요. 베아테리치아라 B입니까?
0: 언제? 오늘 얘기 안 했어요.
1: 찾아보세요.
0: 지난주
1: 얘기했지. 찾아보세요.
0: 아, 그래요?
1: 초반에 있어요. 네.
0: 알겠습니다. 재윤이가 비슷한 분이군요. 누가 비슷할까요?
1: 누군가. 아 벨리니가?
0: 일본님 스포츠에서 관심 많네요. 야구도 네네.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헐 거의 선지자 수준 막 이렇게 올려준. 하여튼 그렇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래서 예 네네. 이제 곡 들어가 볼게요.
1: 네. 자 곡을 그래도 조금 소개해야죠.
0: 당연하죠,
1: 지난 시간에 1막을 들으셨는데요. 1막에는 예. 어떻게 베아트리체를 프레이밍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음모에 몰아넣고 이 여인을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는 그 과정이 났다면
0: 네.
1: 2막은 베아트리체가 얼마나 고결한 여인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0: 네.
1: 2막 문이 열리면요 그 리골레토에 나왔던 그런 신하들 같은 신하들이 모여가지고 네. 야 오론벨로가 이 장면 진짜 웃겼어요. 오론벨로가 처음에는 부정을 부인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고문을 했더니 진실을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문에 못 이겨가지고 오론벨로가 그래 내가 부정을 저질렀다 이렇게 거짓 자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아닐키로라는 전황의 충신이 등장을 해가지고 네. 민중들은 베아트리체의 편이다. 왜냐하면 신사임당 같은 분이니까 이분은. 그러나 사람들은 이 아내제 그러니까 베아트리체를 이런 음모론에 몰아놓은 연적의 오빠인 리차르도를 재판관으로 정한 다음에 재판을 강행을 합니다.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하죠. 아니 왜 거짓 자백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랬더니 오론벨로가 등장을 해서 고문에 못 이겨서 이렇게 내가 거짓 자백을 했지만 아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래한 장면이 그래 속죄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고귀하게 속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노래가 펼쳐지고요. 그 다음에 들으시면 오중창이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서로 다르게 얘기하면서 현란한 이 화음이 펼쳐지죠. 이 벨리니 작품. 아, 그 당시 그 벨칸토 작품의 특징인데요. 각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화음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를 이루는 그 굉장히 커다란 장면이 펼쳐집니다.
0: 제가 이제 오론벨로 역을 보니까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인데 와 네. 진짜 고음 받아 고문을 시키면 진짜 아파했겠어요. 아! 이러면서 고음으로 아!
1: 그래야죠.
0: 그렇죠. 네. 와 저 고생했습니다, 파바로티. 자, 빈첸초 벨리니 오페라 베아트리체 디 텐다. 이 밀라노 북부에 있다고 했어요. 텐다라는 도시의 베아트리체 알 투어 파일로 아멘다 페스티 제네로사. 자,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고귀하게 속죄했어요. 자, 베아트리체 역의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오론벨로의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 리차드 보니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연주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빈첸초 벨리니의 오페라 베아트리체 디 텐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가운데서 알토 팔로 아멘다 페스티 제너로사, 당신은 당신의 잘못을 고귀하게 속죄했어요. 베아트리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오론벨로의 테너 루차도 파바로티, 루차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앰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함께해 줬습니다.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누군가요 도대체?
1: 마지막에 나온 사람은 필립.
0: 필립
1: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잘하는 건가?
0: Who's Philip? 아 누구인가요?
1: 아 남편 남편입니다.
0: 아 남편이.
1: 네네네.
0: 네, 알겠습니다.
1: 남편이.
0: 네 알겠습니다.
1: 어린 남편이.
0: 네네네네.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여기 등장하는 네 명이 베아트리체, 오론벨로, 필립 그리고 아네제입니다. 이들은 아, 사각관계이죠.
0: 그러니까 필립보를 말씀하시는군요.
1: 그렇죠.
0: 필립보.
1: 네네. 그러니까 베아트리체의 젊은 남편이 아네제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내가 저 여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와 어떻게 지금 누나랑 이혼을 하지?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아네제는 베아트리체를 사랑하는 오론벨로를 사랑하는데 오. 이 테너가 소프라노를 사랑하니까 이 아네제 두 번째 네. 소프라노가 앙심을 품고 내가 너네들을 부셔버리겠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모함을
0: 부숴버리겠어 부숴버리겠어
1: 아.
0: 부셔가지고 부셔는 이제 네. 그 이 뭘 닦은 거를 이제 부셔라고 합니다.
1: 어머 그렇군요.
0: 네네네. 네.
1: 아 그래서 아네제가 이제 네. 얘네들은 좀 이상한 관계인 것 같아.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베아트리체가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0: 네.
1: 자 그래서 뭐 이상한 사각관계인데 아네제가 이 광경을 보니까 오중창을 부르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마치 그 오돈 파탈레를 부른 오. 에볼리처럼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꼭 마지막에 이제 후회를 하죠. 그래서 이 장면이 오중창이 지난 다음에요.
0: 네.
1: 이 필립에게 가서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사실은 내가 모함을 했다. 공작이 이 얘기를 듣고 아내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오. 내가 그래도 너를 용서할 테니까 조금 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아니키노 아까 이 사람들은 베아트리체의 편이다. 군중들은 베아트리체를 좋아하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말렸던
0: 네.
1: 전 왕의 신하가 사형이 언도되었는데 너 정말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사면장에 빨리 사인을 해라. 조금 있어봐. 넌 나가 있어. 혼자 고민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0: 네.
1: 마치 엘라즈 엄마이처럼 살짝
0: 모든 걸 돈까를로에 대입시키시네요.
1: 아니 되게 많이 닮은 점이 있어요. 돈까를로랑 리골레토를 살짝 합쳐놓은. 그래서 보면 벨린이 이 작품을 보면서
0: 네.
1: 굉장히 베르디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0: 들수 있죠.
1: 네, 합창 장면이나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굉장히 차용하게 많다.
0: 그러니까 필립보 왕의 네. 그녀는 나를 사랑하지 않네.
1: 이름도 필립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야 똑같네 필립보.
1: 네. 그래서 아리아 장면에서 그녀는 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나를 받아줬는데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고 노래를 한참 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몰려와가지고
0: 네.
1: 베아트리체의 전남편 그러니까 이 모든 재산과 군대를 가지고 온 파치노 전남편의
0: 알파치노?
1: 알파치노.
0: 파치노.
1: 죽음을 맞이한 그 전남편.
0: 넌 걸레오네.
1: 어머나 어떡해요. 어떡해요. 돌아오십시오.
0: 네.
1: 아, 이 군대가
0: 네.
1: 그녀를 구하러 온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화가 나잖아요. 뭐라고? 나를 공격하러 온다고?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 부정과 반역을 저지르고 그녀의 운명을 스스로 이런 식으로 개척을 했다. 그래서 서명을 사형 언더 서류에 서명을 한 다음에
0: 네.
1: 이 카발레타 장면을 뒤에 부르는
0: 요
1: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앞에는 악어의 눈물 같은 눈물을 흘리다가 뒤에는 나는 그래도 그녀를 사형시킬 수밖에 없었다. 요 신나는

0: 신나는 가발레 타라니까 재밌네요. 이 장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1: 네. 빈첸초 벨리니 오페라 텐다의 베아트리체 가운데서 끼마골세 오프레소 그녀는 버림받은 나를 받아주었는데 이러면서 필리퍼 공작이 부르는 곡 바리톤 코르넬리우스 옵트호프 노래를 하고요.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브로션 오페라 코러스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빈첸조 벨리니의 오페라 베아트리체 디 텐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기마골세 오프레소. 그녀는 버림받은 나를 받아주었는데 왜
1: 그렇게
0: 대부 스타일이 되죠? 그래서 대부 1편, 네. 듀크 필리뽀, 이 필리뽀 공작의 아리아, 바리톤 코르넬리우스 오프토프, 그리고 리차드 보닝의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 리차드 보닝은 지휘할 때 처음 딱 나오잖아요.
1: 네.
0: 그래서 맨날 땡큐 땡큐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했던 기억이 납니다.
1: 머릿수 진짜 많으시잖아요.
0: 1966년. 네, 그렇죠. 그래서 1966년 녹음을 함께 하셨습니다.
1: 아우, 저는 이 벨칸토를 들으면 네. 이렇게 벨칸토를 들을 때도 그렇고 연습할 때도 그렇고
0: 네.
1: 전혀 내용하고는 어울리지 않은 마지막에 썰도
0: 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정리가 잘 되는.
1: 아우,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를 이렇게 돌보아 준 누나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사인을 하면서 그래 이게 정말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0: 오늘날로 보면 네. 좀 현실성이 없고 아, 너무 코믹하다 생각되지만 뭐 옛날에는 또 그게 또 그 룰이었으니까
1: 그렇죠.
0: 그게 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텐데 참 희한하게 네. 하여튼 감정과는 따로 노는 듯한 그런 음악이죠. 자, 새싹 청취자 3180 이 시간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들었는데 게스트분이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두 분이 재미있게 진행을 잘하시네요. 이 옆에 계신 분은 그 근육량이 많으신 그 백장군님 백재은 장군님이라고요.
1: 백장군이라고 합니다.
0: 그 뭐 거의 네. 뭐 한국의 그 프랑스 그분 누구시죠? 프랑스의 그 여자분.
1: 여자분. 프랑스 여자분이 프랑스, 너무 프랑스. 너무 많다. 힘들다.
0: 예, 하여튼 그 저 아주 잔다르크, 백다르크.
1: 백다르크.
0: 예, 그렇군요. 하여튼 아주 네. 뭐 유머도 넘치시고 힘도 세시고 무거운 것도 잘 들시고.
1: 맞습니다. 수박도
0: 네.
1: 잘 들고.
0: 네네네.
1: 네, 아주 네, 감사합니다.
0: 허약한 저를 잘 돌보아 주세요.
1: 네. 졸리면 때려주고.
0: 자, 2037 쓰시는 분 윈블던의 퀸 너스코바가 있다면 유크레는 워리어의 여신 백재훈님이 계시죠. 이야, 오페라를 쉽게 재밌게 풀이해 주시는 여신 이렇게 또 올려주셨습니다. 윈블던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너스코바가 이야, 저는 무허바 응원했는데 너스코바가 네. 침착한 너스코바가 우승했어요.
1: 그렇군요.
0: 역시 경기에는 역시. 침착이 되게 중요하다.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특히 테니스는 멘탈 스포츠에 완전 멘탈이거든요. 조금만 네. 무너지면 확 무너져요.
1: 선생님 접수가. 근데 그거 보셨어요?
0: 뭐요?
1: 제가 그 테니스 경기하는데 예. 약간 코믹하게 누가
0: 아 맞아요. 예. 그럼요. 그 탁구도 있어요 그런 거.
1: 아 그래요?
0: 테니스도 있고.
1: 그 선수들한테 마이크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에 이렇게 공 칠 때 내는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했는데 저는 되게 심각한 경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네. 이렇게 땅 칠 때마다 으악!
0: 예.
1: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리니까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 멀리서 볼 때는 심각, 네. 본인들이 할 때는 코미디. 아. 모든 게 다 그렇지 않나
0: 예.
1: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하여튼 자, 이 솔도 하는 이 배신의 아리아가
0: 네.
1: 카발레타가 끝난 다음에
0: 네.
1: 이제 저는 그 베칸토는 아리아도 좋지만
0: 네.
1: 합창이 나오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벨리니의 여성 합창은
0: 네.
1: 정말 노르마에 등장하는 카스타 디바에도 이렇게 중간에 여성 합창 같은 게 나오잖아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짧긴 하지만 합창을 잠깐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져왔는데요.
0: 여기 잠깐 남영란 씨가 무슨 경기든 멘탈 싸움이죠. 이렇게 올려주셨고
1: 그렇죠.
0: 김영희 마리아 한국의 소프라노 열정이 넘치고 설명이 예술이신 분 메조 소프라노입니다. 메조 소프라노
1: 소프라노.
0: 네. 소프라노보다는 좀 음이 좀
1: 낮고
0: 그런 분이시죠. 무서운. 그다음에 유경란 씨 퍽 소리가 났다고 지금.
1: 아 예, 예. 짝 소리겠죠.
0: 남영란 씨 백다르크 네. 백재현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올려주셨고. 명동백사님 육회상쾌 길에 수박이 내던져진 순간을 상상해보니 수박이 떨어진 순간 절규하며 아리아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재우는 잠 못 이루고
1: 빈 채로인가요?
0: 네. CPBC 가톨릭 평화방송 좋은 프로그램 감사합니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감사합니다. 장애배우 교환 클래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레스 색상 코드 약속하셨나요? 눈이 시원해집니다. 약속 안 했지만 이렇게 마음이 잘 맞는답니다.
1: 맞아요.
0: 정말 이렇게 하늘색과 푸른색 이렇게 다 잘 맞을 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1: 맞아요.
0: 파스텔 하여튼 뭐 좌우지간에 하여튼 블루 하니까 굉장히 시원하네요. 여름에.
1: 네. 날씨가 좀 심하게 따뜻하니까 파란색 입어줘야죠.
0: 네.
1: 자, 그래서 아 이막이 이막 2장이 시작이 되면요. 네. 귀부인들이 상복을 입고 모여 있습니다. 베아트리체를 너무 사랑했던 그 궁중의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불쌍한 베아트리체, 그녀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여성 합창하는 부분이 네. 3분 정도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0: 3분.
1: 어, 너무 아름다워요.
0: 아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여성 합창 들어볼까요? 네. 빈첸초 벨리니 오페라 베아트리체 디텐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브레가. 기도. 아, non sia la misera. 불쌍한 기녀가 기도하네. 리차드 보닝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가 함께하는 1966년 버전입니다.

0: 합창이 아름답긴 한데 조금 상큼하지 않나요? 그래서 역시
1: 산들바람이 약간 부는 것 같은.
0: 그렇죠. 그래서 가사를 우리가 모르고 들으면 뭔가 이렇게 여자 농부들이 이렇게 딸기밭에서 이렇게 딸기 따는 장면이 아닌가 살짝 이렇게 생각도 되는. 조금 뭐를 해도 예뻐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 그
1: 벨칸토의 미학.
0: 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니세티하고 벨리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도니세티. 네. 도니세티는 네. 오페라를 보면 네. 신기하게 이게 인물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잘 보여요. 얘랑 얘랑 사랑하고 얘하고 얘하고 굉장히 대척점에 있으나 네. 이렇게 해서 풀고 그래서 이들의 인간관계는 아름다웠으며 뭐 이런 인간관계가 보이는 반면에 벨리니 작품들의 인물들은 네. 노래가 들립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노래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네. 근데 신기하게 듣는 사람 입장하고 또 부르는 사람 입장이 네. 굉장히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모음을 굉장히 아름다운 이 멜리즈마 같은데 잘 대입을 시켜서 그 당시에 주인공이 느끼는 어떤 살짝 바람처럼 지나가는 그런 슬픔이라든가 네. 애잔함이라든가 이거를 모음에 잘 실어서 연결해서 곡으로 풀어내는 것이 벨린이에요. 그래서 이 다른 작곡가들하고는 다르게 모음이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 가스타디바 같은 걸 들으면 가스타 이렇게 아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예. 장면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예. 그거를 사실 저도 가끔 이렇게 어렸을 때 연습할 때 가끔 쓰기도 했는데 이런 벨리니의 모음들을 하다 보면 아 주인공이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성악가가 굉장히 잘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들이 사랑하는 작품은 근데 이걸 작곡가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다섯 곡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예, 예. 이 중에 한 곡을 선택해서
1: 그치.
0: 오늘 저녁 때 뭐 부를 수 있다.
1: 음악회에서.
0: 그러면 내가 더 잘 느껴지고 성악가가 빛나는 작품을 선택해서 아리아를 부르지 않겠어요? 내가 선택할 수가
1: 그렇죠,
0: 있다면.
1: 그렇죠.
0: 그리고 이제 보통 음악회를 이렇게 주선을 하다 보면 예. 이제 뭐를 부르시겠어요? 어떤 걸 제일 잘 부르세요? 물어보면 사실 다른 작곡가보다 벨리니 아리아가 선택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작품이고 예. 그리고 내가 연습을 열심히 했으니까 더 잘 부를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들으시는 작곡가들은 네. 이것에 신경 쓰셔서 성악가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많이 작곡하면 후대까지 길이 남을 수 있다. 요거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1: 이 시간에 듣고 계시는 전 세계 작곡가 여러분께 composers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백지은 메조소프라노가.
0: 네. 아니 이거는 다른
1: 그건 정말 네. 그건 많은 말씀이네요. 성악가가 네네. 좋아할 만한 곡을 써야 된다.
0: 왜냐하면 이게 맞아요. 10년만 지나도 안 남아요.
1: 아 그렇다.
0: 제가 한국 가곡 클래스를 네. 이제 이화여대에서 몇 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신작 가곡 같은 거를 예, 현대 예. 가곡 같은 걸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가르친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면
1: 네, 네.
0: 배우기도 너무 어렵고 공연을 한 다음에 기억이 안 나고 그러면 아무리 작품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악가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곡이 불리워지겠는가? 아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을 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1: 좋은 말씀입니다.
0: 되게 실질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1: 네. 여기 또 김영희 말이야 설명만 들어도 연극을 보는 듯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올려주고 남영란 씨 빈체로 크크크 올려주고 날씨가 아주 심하게 뜨거워요
0: 따뜻합니다
1: 불쌍한 그녀가 기도하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0: 네 불쌍한 날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이 지나가고요 네. 자, 우리 벨칸토의 뭐랄까요 백미라고 해야 할까요 마지막에 부르는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등장하죠
1: 베아트리치.
0: 네, 산들바람 같은 합창을 부른 이 여인들에게 상복을 입은 여인들에게 여러분 울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아트리체가 또 이제 1초도 낭비하지 않고 아네제가 등장해서 예. 제가 모함을 해서 죄송해요. 여기서 이제 베아트리체 미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괜찮아. 오론 베너드 용서했듯이. 네. 고백해줘서 고마워. 나는 너를 용서했다. 자, 아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네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는구나.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역사 속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인물로 대입하면 누가 있을까요? 인연왕후 아닌가?
0: 인연왕후가 용서를 했네요.
1: 아니요.
0: 용서.
1: 죄송해. 누가 있을까요?

0: 우리나라는 살짝 용서는
1: 복수합니까?
0: 복수까지는 안 가더라도 절대 이 사건을 잊어버렸으면 안 된다.
1: 아, 징벌을 하는구나. 예.
0: 아, 우리나라는 권선징악.
1: 아, 권선징악. 맞아, 맞아. 징징.
0: 네, 징악이 있습니다.
1: 징징, 징징징징, 징징.
0: 다음에 네. 선생님. 네네. 생각이 나면 제가 예언을 네. 가져오긴 하겠지만, 예, 예, 예. 아, 우리나라는 징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가 너를 용서한다까지도 좋았는데 멀리서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1: 예.
0: 태도스럽지 않은 이 오른벨로가 나도 용서할게. 이 장면이 펼쳐져서 여기서 정말 우리로서는 살짝 이해할 수가 없는 삼중창이 그런 아름다운 삼중창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1: 네.
0: 이제 삼중창이 끝나면 마지막에 아리아 부르고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리아가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내 무덤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사형을 네. 당하니까 무덤이 안 생길 것 같은데 꽃을 가져오지 마라.
1: 네. 좋습니다.
0: 그리고 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다. 승리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플랫이 등장하는 마지막으로 이 오페라가 끝을 맺게 됩니다.
1: 알겠습니다. 네네. 자, 빈센초 벨리니의 오페라 베아트리체 디 텐다, 텐다의 베아트리체 아 센 세 우누르나 에 아 메 콘 체사 아유 힘들어 아 세 우누르나 에 아 메 콘 체사 아 내게 무덤이 허락된다 할지라도 베아트리체의 소프라노 존 서덜랜드 남편 리차드 버닝이 지휘하고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암브로시안 오페라 코러스가 함께 1966년에 녹음한 이 음반 들으시면서 오늘 텐다의 베아트리체 여기서 인사드리고 와 정말 대단한 설명이었습니다. 이 그리고 그 이제 요 다음 주에는 뭘 하나요?
0: 뭘 해볼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 아, 정말요? 아 생각했어요. 네. 무슨 놀라움의 연속이고요. 네. 매주.
0: 놀래볼까요?
1: 네.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베.
0: 살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집은 기와가 지키고 농사는 미기와가 지킨다.
2: 흑성병, 탄저병엔 미기와, 잿빛 곰팡이병에도 미기와, 병확산 막아주는 미기와.
1: 집은 기와가, 농사는 미기와.
2: 풍년을 지키는 이름
1: 경농 미기와. 경농이 만듭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차 한 잔의 신앙과 차 한 잔의 편안함과 차 한 잔의 행복, 행복. 차 한 잔 나누는 오후 2시엔 행복으로 가득 찰 듯합니다. 별해는 밤이 있다면 2시엔 아네스의 행복 찻집이 있답니다. 잠깐 들려 차담 나누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마음은 따뜻한 공감으로, 머리는 유익함으로 가득해질 거예요. 평일 오후 2시 아네스의 행복 찻집.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CPBC 정오종합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등 향후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안규배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시절 근무지 이탈 의혹과 관련해 당장 병적 기록부를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군은 오늘 동해 해상에서 어제 오전 실종됐던 해군 병사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 8월 열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는 무더위 속에서 치러집니다.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맹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가 실패한 대회로 기억되는 이유는 폭염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폭염에 대비한 구호 물자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확보돼 있었고 정부에서 얼음 확보를 지시했는데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온열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염분을 제공하지 않았던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생수도 부족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세계 잼버리 야영지는 매립지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기 어려워 그늘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구조적 약점을 갖고 있었는데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등 발생 가능한 환자 수를 예측에 대비했어야 하지만 잼버리 조직위의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가 열리는 기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8월 초입니다. 잼버리와 차이점은 2027 서울 WID는 의료, 안전, 재난 대응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에서 열린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에는 각종 폭염 관련 대책과 인프라가 마련돼 있습니다. 기후 동행 쉼터, 무더위 쉼터, 응급 대피소, 이동 노동자 쉼터, 폭염 저감 시설 등 모두 만여 개의 폭염 대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25곳은 폭염 대응 상황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성호 전 서울시의회 의원은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 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형 음수대와 아리수 홍보 트럭을 활용한

0: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과 성당 야영지의 단수와 수압 저하 없는 아리수 클린앤쿨 샤워존 가설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 서울 곳곳에서 행사가 열리는 만큼 대기구역에 쿨링포그를 추가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협조, 철저한 폭염 대책 수립, 촘촘한 대외 운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2027 서울 WID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내실 있는 콘텐츠는 물론 철저한 폭염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CPBC 맹영균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각각 44.8%, 38.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가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일과 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7%, 3.7%를 기록했고 진보당은 0.6%, 무당층은 8.2%로 집계됐습니다. 7월 첫째 주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1.8%포인트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과 1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만 238명에게 조사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통화를 시도해 최종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3.3%의 응답률을 나타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 대응 기금 등 향후 재정 운용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여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엽니다. 또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과 모두의 성장을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도 열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 대응 기금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입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 대응 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여당의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고위공직자의 비위 여부를 상시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한 지 405일째지만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1년 동안 청와대는 수차례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천 절차를 막아 세웠다며 청와대와 여당이 짜여진 각본에 따른 이중 플레이로 400일 동안 국민을 기만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청와대의 공식 요청대로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에 즉각 돌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 검찰 해체로 편해지는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은 보안 수사권도 없는 절대 권력을 넘겨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능력과 수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 앞에 다 드러내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진보 진영과 법조계조차 보안 수사권 폐지 등에 우려하고 있고 대법원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며 오직 이 대통령과 민주당만 문제없다고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쥐고 있던 절대 권력을 경찰에 몰아주면 결국 경찰 괴물이 탄생할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듯 추악한 경찰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안수사권은 미진한 수사 보완 기능만 갖는 게 아니라 경찰 견제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사법체계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2: 매일신문 제공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와 경북에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오전에는 경산과 포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폭염특보 최고 단계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혹은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어제부터 오늘 아침까지 열대야도 이어졌는데 오전 7시 기준 울릉도 28.1도, 경산 27.6도, 포항 27.4도, 대구 27.1도였습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2도에서 3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물을 충분히 마시고 영유아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야외활동 시간을 줄이는 것을 비롯해 건강관리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하수 전 경북 청도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쯤 청도군 한 야산에서 수색 중이던 소방 관계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김 전 군수는 재임 당시 인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재선에 도전했지만 무소속 박권현 후보에게 패했습니다. 추경호 대구시장이 지역경제계와 함께 올해 상반기 경제 동향을 점검하고 대구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0일 대구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기업인들은 미래산업 전환 지원과 청년 친화 산업단지 조성,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제조업 특화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재생,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추 시장은 경제 문제의 해답은 현장에 있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의 인공지능 전환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에 구미와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까지 모두 481억 원을 투입해 AI 기반 제조혁신 인프라와 실증체계를 구축합니다. 구미는 반도체와 전자 분야, 포항은 철강 분야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자율제조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억 5천만 원을 확보하고 식품로봇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실제 음식점 주방을 구현한 스마트키친 테스트베드를 조성해 외식업주와 예비 창업자들이 직접 조리 로봇을 체험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인공지능 기반 조리 데이터와 국제 위생인증 지원 체계를 갖춰 기업들의 제품 개발과 인증도 돕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통해 식품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K-푸드테크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제23회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를 앞두고 자원활동가 오페라 필을 모집합니다. 오페라 필은 공연장 안내와 관객 응대, 부스 운영 등을 맡아 지역 곳곳의 축제 현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선발된 활동가에게는 활동비와 자원봉사 실적 인정, 공연 리허설 참관과 축제 공연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7일까지 대구 오페라하우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22개 시군의 대표 관광명소와 추천 여행 코스를 담은 여행 안내서 경북 시간과 풍경을 잇따를 새롭게 발간했습니다. 책자에는 반나절부터 이틀까지 즐길 수 있는 여행 코스, 지역별 대표 관광지, 지역 간 연계 여행 일정 등이 담겼습니다. 또 세계문화유산과 동해안, 백두대간, 낙동강을 비롯해 테마별 코스와

0: 지역 먹거리, 체험 콘텐츠도 함께 소개됐습니다. 대구시가 올해 7월 전기분 재산세 2,58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85억 원, 3.4% 증가한 규모로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경북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대구의 지금 기온은 34.6도입니다. 김현정이었습니다. CPBC 정오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이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 방송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15분입니다.

오늘도 신신우신역에 잘 내리셨나요? 어서오세요. 영업 185일째 강용민의 빵집입니다.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신부님, 우리 신부님. 저는 라디오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그냥 잘 쓰는 단어가 있죠. 바로 이 그냥이라는 말이요.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정말 다양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이 되어서 나올 뻔했던 그런 마음들, 끝내는 도로 그냥 삼켜버린 생각들, 이리저리 뒹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조각들이 그냥이라고 할 텐데요. 하늘에 구름처럼 흘러가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덩굴처럼 칭칭 이 마음 한켠에 감겨있는 것도 있네요. 이 그냥, 수많은 그냥들이 참 무성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냥 속에는 어떤 마음이 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우리 빵집 가족분들을 그냥 한번 불러보고 싶네요.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월요일 문을 연 첫 곡으로 임종환의 그냥 걸었어 함께 들었고요. 저는 여러분과 오늘도 그냥 함께하고 싶은 빵집 진장 김강용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주말과 주일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좀 많이 바쁘시기도 하고 하루를 또 이렇게 알차게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라디오 빵집 문 열면서 그냥이라는 말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 그냥이라는 말 종종 쓰시나요? 보통은 내가 대답하기 싫을 때 아니면 대답할 수 없을 때 이 그냥이라는 단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딱히 표현할 말이 없을 때 그냥 좋아, 그냥 그래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주일에 만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너는 어떤 아이스크림이 좋아? 그 아이스크림이 왜 좋아? 라고 물어보면 그냥요! 라고 이렇게 대답해주는 우리 아이들 말을 들어보면 참 우리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 없구나. 그냥 좋으니까, 그냥 사랑하니까. 이 그냥이라는 말들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보통 이 그냥이라는 말을 쓰시나요?

0: 우리 라디오 빵집 오늘 문 활짝 열면서 그냥 또 찾아와 주시는 청취자분들, 그냥 이 용디를 사랑해주고 그냥 이 신신우신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많이 모이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제 누구든 그냥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 역시도 그냥 이렇게 용디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분들 찾아와주고 계시는데요. 1500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뭐 선택을 할 때 몰라서 그냥이라고 하고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때도 그냥이라고 합니다. 라고 인사와 함께 내가 그냥을 쓰는 그런 일상들 나눠주셨네요. 우리 1500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우리가 선택을 하기 좀 애매한 상황 안에서 이 그냥이라는 표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2037님께서는요. 전 그냥 강용인회로 빵 중독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이런 중독은 좋은 거 아닐까요? 다른 중독은 금물이지만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2037님 어서 오시고요. 맞아요. 그냥 익숙한 듯 그냥 오는 거예요. 신신우 씨는 왜 들어? 그냥 좋아서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빵 중독. 이런 라디오 중독은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2037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 중독은 우리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신신우 씨네 늘 마음을 나눠주신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 오늘도 힘차게 이 라디오 빵집 문을 열어보고요. 계속해서 우리 손님분들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모두 모두 무료 입장하세요.
1: 어서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도 신신우신을 그냥 좋아해서 그냥 사랑해서 찾아와 주시는 많은 단골 손님분들 그리고 새롭게 신신우신에 찾아와 주시는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비아님께서도 그냥 무조건 신신우신이 좋아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네요. 저도 우리 실비아님이 그냥 무조건 좋습니다. 1716님께서요. 신부님 더운 주말 또 주일 잘 지내셨나요? 미사 때 여러 겹에 제의 입으시면 더우셨겠어요. 반갑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이렇게 주일 잘 보냈고요. 미사 때 좀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전에 에어컨 좀 빵빵하게 튼다고 하지만 이 개두포를 입으면 목 부분이 좀 답답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조금 유혹이 옵니다. 아, 개두포만 벗을까? 그런데 또 어쩌겠어요. 이 정성스럽게 또 하느님께 봉헌하는 미사를 위해서는 이 또 잘 차려입어야겠죠. 한명숙님께서 그냥 좋아요. 항상 좋아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요. 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희 또 우리 신신우신 PD님께서 청취자분들께서 원하는 음악 오늘 딱 맞는 그런 음악들 노래들을 너무 잘 골라주시니까 이 그냥 이 신신우신의 시간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신우신을 늘 사랑해주시고 그냥 좋아해주시는 분들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표현해보면 또 어떨까요? 바로 라디오율 청취율 조사를 통해서 말이죠. 벌써 2026년 세 번째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으로는 잘 듣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럴 때 라디오율 청취율 조사 기간을 통해서 한번 표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내 전화로 02-2로 시작하는 그런 전화가 오면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잘 듣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이 강용인의 빵집은 우리끼리 쓰는 말이니까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이라고 대답해 주시는 거 이젠 잘 알고 계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맛있는 요일별 빵도 굽고 있는데요. 이번 주 이렇게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또 2027 서울 WID와 함께하는 쭉쭉 청취율 올리기 특별 주간입니다.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최근 우리 빵집 콘서트에 유빌라떼가 한번 찾아왔었죠. 그 멤버로 출연한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용 모세 형제님 만나볼 예정입니다. 세상에 또 우리 모세 형제님 첫 싱글 앨범 앞두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또 이렇게 앨범을 내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와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지 2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세희님께서는요. 그냥 저는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여기 신신우신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오늘은 또 어떤 장르, 어떤 노래들이 여러분께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또 CPBC 라디오 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스의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강선경님께서 안녕하세요, 노래도 흥겹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우리 써니6632님께서 신신우신 그냥 무조건 좋은 신신우신 하트 뿅뿅뿅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저도 사랑합니다.

너와 나의 마음 나눔 우리끼리 도란도란. 잠깐 앉아요. 따뜻한 우리 빵집 가족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의 일상을 전해주시면 함께 나눠보고요. 오늘 또 신나는 딱 맞는 노래도 저희가 맞춤 선곡으로 들려드릴게요. 현정김님께서요, 오랜만에 추억의 노래 들으니 청소하다 말고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네요. 우리가 이 듣는 이 노래들, 이 노래를 들으면 그냥 우리 마음이 이렇게 들썩들썩 움직이기도 하고요. 뭔가 그 시절 그때 추억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도 나죠. 오늘 약간 이런 노래들로 한번 쭉 채워가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은선 수산나님께서, 사무실 밖은 더워요. 사무실에서 도시락 까먹으며 듣고 있어요. 신신우 씨는 오랜만이네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수산나님 아니 어쩌다 이렇게 또 신신우 씨네 오신 거죠? 오랜만에 들어도 좋고 날마다 들어도 좋은 우리 신신우 씨. 배은선 수산나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이 마음 그대로 이 노래로 전해드리고 싶네요. 버스커 버스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버스커버스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 장동건의 너에게로 가는 길 두 곡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김엘리님께서 신부님 안녕하세요. 점심 먹고 조금 늦게 출석했어요. 오늘은 시원한 묵채국 호로록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죠. 이 날씨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뭔가 시원한 음식이 땡기는 그런 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오늘 점심에 시원한 거 먹어야겠네요. 디오니시아님께서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이 바다 위에 구름이 깔렸어요. 그래도 바다를 끼고 걸으니까 또 해만 가리니까 제법 시원해요. 울산 동구 꽃바위 쪽입니다 라고 보내셨는데요. 와, 또 이렇게 울산에서 이 바닷가를 끼고 걸어가는 이 모습, 사진까지 또 이렇게 빵톡에 올려주셨는데요. 크, 보기만 해도 이 가슴까지 좀 시원해지네요. 크리스티나님께서요. 안녕하세요 신부님. 아빠가 2주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다음 주까지 입원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힘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크리스티나님 어떡해요.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우리 아버님 어서 빨리 또 쾌유하시고요. 퇴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또 병간호하는 그 가족들 역시도 이 환자분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티나님도 힘내시길 바래요. 황선순 세실리아님께서요. 신부님, 저희 세 아이들이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올해 2월에 막내가, 4월에 둘째가, 6월에는 큰애가 아이를 낳았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덕분에 매일매일 기쁘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셨는데, 아니 세상에 세상에, 3연속 할머니에 등극하셨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아이도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한 해에 나올 수가 있죠. 이 할머니 입장에서는 누구를 돌봐줘야 돼요? 누구든 한 명을 돌봐주면 다른 두 명은 좀 서운해하고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새 이제 맞벌이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힘든 일들이 많아서 이 조부모님들의 도움 없이는 아이 키우기 참 힘든 그런 시간인데요. 이렇게 세 아이들이 함께 자녀를 낳은 거 너무나도 기쁘고 축하할 일이지만 또 걱정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된다라는 그 말처럼 막내가 또 이렇게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재밌기도 하네요. 우리 황선순 세실리아님, 그래도 새로 태어난 아이들 보시면서 늘 기뻐하시고 이 가정에 축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8389님께서, 와, 오늘 선곡 뭔가요? EOS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장동건까지. 90년도 감성 소환이네요. 휴가 내고 쉬면서 집 정리하고 있는데 노동요로 제격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8389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노래로 맞춤 배송 드리도록 할게요.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번 주 목요일 저를 아주 행복하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라디오 책방 북 콘서트가 열릴 예정이죠. 우리가 또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1년 앞두고 우리 책방지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런 책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우리 책방지기들 반주하는 시인 박은지 소아데레사 작가님, 매일 글쓰는 변호사 정지우 작가님, 상담하는 아나운서 최현정 작가님, 그리고 이 스페셜 뮤지션으로 가수 하림도 함께할 예정인데요. 이 신신우 시인 라디오 책방 북콘서트 이번 주 목요일이죠. 7월 16일 저녁 7시 30분부터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1층에 있는 바오로 홀에서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우리 신신우 시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연결된 신청 링크로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북콘서트에 초대받으실 분들은요. 개별적으로 저희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우리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용 모세 형제님께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님 2부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1부 끝곡으로 양채윤의 나는 행복합니다. 함께 들으실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0: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 가톨릭 평화방송.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용디가 직접 고른 빵집 BGM 아이유의 너랑 나 함께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주일을 보내고 나면 정말 바쁘게 보내고 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혼자 있고 싶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혼자서만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고 누군가는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기도 하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또 역할과 최선을 다할 때 이 세상이 또 풍요로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혼자 있고 싶다. 아 진짜 주변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너가 있기 때문에 너 덕분에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노래 골라봤는데요. 오늘 이 잠시 헤어지고 싶은 아 혼자 있게 내버려둬 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래도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너에게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번 듭니다. 1731님께서요. 신부님 그리고 우리 신신우신 제작진 여러분 덕분에 미카엘이랑 너무 좋은 자리에서 너무 좋은 공연 보고 서울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모두들 폭염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또 신신우신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문화 선물 또 어린이 또 이 시간 뮤지컬 통해서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주셨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우리 신신우신 가족분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선물들 이렇게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도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문화 선물 이 라이브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빵집 사람들 코너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드리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정말 전방위로 활약 중이신 곧 첫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둔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홍 모세 형제님 함께 할 예정인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우리 모세 형제님 기다리고 있어요. 김현희님께서 우와 우리 시홍님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도 점심시간 1시간 밀어서 먹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김엘리님께서 신부님 죄송해요. 혹시 모세 형제님 쪽만 조명을 더 쏴주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빛이 나죠? 그렇죠? 라고 해주셨는데 아, 이 여러분이 액면이 다르잖아요. 이상욱님께서 내 마음속 최고의 가수 김시홍 모세 화이팅!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궁금하신 분들은 라디오 빵집 또 이 보이는 라디오 스마트폰 라디오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김시홍 모세 형제님 빨리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광고 듣고 바로 그 주인공 만나볼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갓 구운 빵보다 고소하고 갓 내린 커피보다 그윽한 우리들만의 오붓한 만남, 빵집 사람들.

0: 한 번의 만남은 우연일지 몰라도 이 두 번의 만남은 운명이라고들 하죠. 신신우 씨는 월요일 2부 빵집 사람들, 오늘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용 모세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김시용 모세 형제님께서는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청년부 생활성답 밴드인 유빌라떼에서 보컬과 비주얼을 함께 담당하고 계시고요. 이 공릉동 왕십리 권선동 성당에서 지휘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세상에 곧 첫 번째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세 형제님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용 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후후. 아니 세상에, 저희가 사실 이 라디오 빵집에서 네. 두 번째로 만나게 네. 되었어요.
1: 아, 그러니까요.
0: 저희가 첫 번째 만남 유빌라 때 네. 이렇게 함께 모시고 네. 네. 정말 그때 빵콘을 통해 아름다운 성과 또 유빌라 때 소개 네. 이렇게 네. 함께 했는데요. 네. 네. 사실 그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1: 그쵸, 네.
0: 저희가 진한 얘기를 못 나눠가지고
1: 아, 좀 아쉬웠습니다.
0: 조금 아쉬웠는데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세 형제님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기 전에 살짝 우리 청취자분들께 재난 공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7월 13일 14시 경기 가평, 양평 동부, 서울 동부권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 야외활동 삼가시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의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 이렇게 또 더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 이야기와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는데, 이 더위에 오시는 게 좀 괜찮으셨나요?
1: 아, 저는 그래도 약간 긴장됨과 네. 감사한 마음으로 무사히 잘 왔습니다.
0: 아,
1: 근데 좀 많이 더워서 네. 다들 좀 외출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네. 이런 날은 약간 실내에 있는 게 좀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1: 스튜디오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 그래도 네. 자기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0: 난 어떤 사람이다?
1: 아,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교구에서는 그 서울에서 공릉동과 왕십리, 그리고 수원에서 권선동 지휘를 하고 있고요. 밖에서는 이제 시립합창단이라든지 구립에서 이렇게 객원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주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다름이 아니라 앨범이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 7월 16일 날 나오는데 제 첫 솔로 앨범입니다.
0: 야.
1: 그래서 그걸 맞이해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겸 인사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와. 지난번 이제 유빌라 때와 함께할 때는 내가 유빌라 때 보컬로서
1: 네.
0: 또 나와 주셨지만, 오늘은 어떤 한 명의 음악가, 음악인으로서 네. 또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원래 전공이 이제 전통 네. 클래식을 전공을 하셨다고요?
1: 아,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원래 그 대학에서 성악과라고 하죠. 네. 성악과라고 하는 그 나와서 테너로 이제 전공을 졸업을 했고요. 그래서 졸업하고서 바로 이제 합창단 시립이랑 구립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또.

0: 이래저래 이제 지내다가 뭐 지금까지 흘러흘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또 교회 안팎으로 같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또 최근에 이제 여기 왔었던 지난번에 왔었던 저희 교구 밴드팀 예, 생활성가 유리빌라 때 팀으로도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각종 또 이런저런 얘기들 함께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1: 전공은 테너인데 네. 성당 지휘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또 밴드 보컬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정말 이 다양한 분야에서 또 네. 여러 가지의 캐릭터를 가지고 네.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네. 우리 유영준님께서 이 산타마리아 성가대 단원들만 듣기에 아까운 천상의 목소리 드디어 세상 밖으로 유출 완료! 앨범 발레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 목소리 완전 고막 힐링 그 자체입니다. 신부님 목소리로 앨범 대박나라고 축복의 메시지 한번 진하게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산타마리아 성가대 네. 어느 성당 성가대인가요?
0: 아, 저희 수원에 있는 권선동 성당 교중 성가대인데요. 네네. 저희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권선동입니다. 네. 선을 권하는 동네예요. 네네네. 그래서 권천동입니다.
1: 아, 맞아요. 네. 아니 이 산타마리아 성가대 교중 미사 때 네. 함께하는 성가대인가요?
0: 네, 저희 지금 총무님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네. 아,
1: 그러면 이제 지휘도 하시고 네. 동시에 이제 테너시니까 특성도 가끔 부르시고 하시나 봐요.
0: 아 본당에서는 근데 생각보다 제가 특성을 거의 하지는 않고 있어요. 워낙에 또 이렇게 성가대 단원분들이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희 성가대 분들이 지금 할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지금 그거 늘 하시느라 또 열심히 잘 또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 우리 신부님 목소리로 앨범 네. 대박나라고 메시지 해달라 그랬으니까 앨범 대박나라 파밤! 네. 축복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네. 우리 골드님께서 유빌라 때 비주얼 김시용 고정 가자!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분은 또 유빌라 때와 관련된 분이신가 봐요.
0: 아, 사실 저도 지금 이분은 골드라고 하셔서 누군지는 네네. 정확하게 모르겠어가지고
1: 나중에 한번 색출해보시는
0: 네,
1: 걸로
0: 색출해보겠습니다. 네. 네.
1: 우리 로사님께서 오늘 라이브 정말 기대됩니다. 김시용 모세 화이팅! 하고 또 응원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우리 아나솔린님께서 세몽씨 오빠 짱짱맨이구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세몽씨가 뭔가요?
0: 아 저게 아마 제 생각에 네. 지금 세모 홍씨를 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이름이 김시홍인데 이름을 거꾸로 하면 홍씨여가지고 네네네네. 어렸을 때부터 이제 홍시홍씨 많이 불리기도 아~ 하고 어디 가서도 이제 홍씨 선생님이라고 그냥 편하게 불러 이러는데 네. 제가 세례명이 모세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모세 거꾸로 하면 세모여서 네네네.
1: 세모홍씨 아 이게 약간 애칭이네요. 네. 세모홍씨 세몽씨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네. 또 별명이 많다라는 건 네. 이게 또 그만큼 사랑받고 있다라는 아, 그런 감사합니다. 뜻이기도 하죠. 네. 이제 그 지휘도 하시고 또 밴드에서 보컬도 하시잖아요. 네, 네 내가 테너로서의 나와 네. 이 밴드 보컬로서의 나 조금 이제 차이가 날 것 같아요.
0: 아, 그럼요.
1: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0: 일단 저도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유빌라 때를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도 들어가면서 이제 합격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아 제가 아직 좀 이런 마이크 잡고 가요로 부르는 게 원하는 만큼 충족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들어갔었는데 사실 제가 클래스를 하기 전에 원래 대중가요 가요 가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실용음악이라고 하죠. 네네네네. 그쪽을 하려고 이렇게 좀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권유로 네. 발성 한번 배워볼래? 지휘자님의 권유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클래식으로 입문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개인적으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일단 기본이 태가 저는 클래식이기 때문에 네네. 클래식 발성을 좀 많이 해요. 발성을 하고 뭐 어쩔 때는 가곡을 부르기도 하고 목풀 겸 아리아를 부를 때도 네.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요를 불러요. 그러면은 뭐랄까 그냥 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몸이 좀 풀려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이렇게 좀 가요틱하게 불러도 네네.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좀 티는 나겠지만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더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게 워낙 이제 발성이나 네네. 그런 또 표현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번갈아가서 하시는 게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또 목 풀기와 또 이렇게 약간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하고 계시네요.
0: 또 멤버들이 간혹 요구할 때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1: 아 이렇게, 오히려
0: 이렇게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하면은 이제 저도 처음엔 잘 모르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 니즈를 맞춰가고 있고 그러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1: 이게 뭐 아차 싶을 때는 없나요? 예를 들어 유빌라 때 갔는데 나도 모르게 막 성악을 하고 있거나 본업을 하러 갔는데 나도 모르게 약간 그런 생활성가의 느낌으로 막 부르고 있구나.
0: 그 다행인 거는 요즘 그 물론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너무 생활성가를 부르는데 너무 발성틱하게 불러가지고 아 부르고 나서 부르면서도 아 이건 아닌데란 생각을 사실 한 시절도 있었고 반대로 클래식 쪽에서는 요즘 사실은 이제 좀 시절은 지났지만 예전에 한창 팬텀싱어라든지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유행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반사익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0: 너무 정통보다는 그 중간 어디쯤으로 하는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덜 어색하게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너무나도 좋네요. 또 이렇게 음악가의 길, 내가 또 신앙인의 길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아니 저희가 또 내년에 2027 세계 청년 대회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또 세계 청년 대회 WYD와도 좀 남다른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0: 아 그럼요. 제가 예전 24년도 11월인데요. 그때 이제 WYD 그 상징물 전달식이라고 한국 대표단에 제가 참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 아마 신부님들 포함해서 50몇 명 정도가 가셨는데 그때 이제 바티칸으로 가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티칸에서 이제 미사 드리고 그 상징물 전달을 받는 거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아직 그
1: 계실 때
0: 계실 때였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원래는 좀 힘드셔서 못 나올 수도 있다 너무 그렇게 미리 말을 들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집전을 해주셔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날 제가 또 되게 영광스럽게도 제 이 독서를 한국어로
1: 바티칸에서
0: 주일 미사 때 독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러한 일들과 경험과 인연이 맞닿아서 또 갔다 와서도 지금 서울에서도 지금 유빌라 때 활동을 하면서 각종 이제 저희 교구에 있는 많은 그 WID 행사들과 미사와 예식들을 이렇게 저희가 음악으로 성가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이 WYD 덕분에 내가 교황님도 뵙고 바티칸 대성당에서 독서도 해보고 정말 이 WYD에 대한 어떤 마음이 더 남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좀 더 애정이 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도 들고 이 그때 이 상징물 전달 때 어떤 기분이나 현장의 분위기 좀 어땠나요?
0: 완전 그곳에 있는 분들은 다 축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또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리스본에서 오신 분들이 청년분들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그쵸. 저희가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전달을 받는 거였어가지고 그때 미사였지만 미사 중이었지만 약간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이 너무 강했고 개인적으로는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온전히 즐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갑자기 이제 제가 독서를 하게 되니까. 너무 긴장. 이제 다가오니까 전날 리허설도 막 하고 했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새벽에 한 5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로비 가서 계속 독서 연습하고 불안해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라틴어로도 익히고 혹시 몰라서
1: 아 갑자기 바뀔 수도 있으니까
0: 라틴어 익히 영어로도 하고 한글로도 해놓고 막 하고 막 엄청 긴장된 상태여서. 다행히 근데 저는 이제 미사 마치고 이제 파견 때 그때는 정말 세상 편하게 그 축제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죠. 나의 역할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우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상징물들이 이제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무사히 또 한국에 지금 도착해가지고 덕분에 지금 잘 우리나라를 순례를 하고 있어요. 그 상징물들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도 하고 손길도 더해지고 하면서 지금 WYD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상징물 내가 받아왔어! 라는 약간 자부심이 좀 있나요?
0: 사실은 그거는 이렇게 상징물들이 십자가가 각 본당이라든지 교구를 지금 돌아다니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저는 되게 이제 감사함을 느끼고 뭐랄까 어떤 큰 경험을 했을 때에 사람은 또 시간이 지나면 잊잖아요. 또 그 감동도 금방 사그러질 때도 있고. 근데 이게 상징물이 이동될 때마다 네. 그 소식을 SNS로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 맞아 그때 내가 갔었지 이 십자가를 내가 같이 사람들과 지고 온 거지 하면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다시금 되새기게 되고 그래서 뭔가 초심을 잃지 않게 되는 자연스럽게 그걸 그러한 마음으로 오히려 바라보고 있습니다.
1: 약간 그때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내 안에서 네. 재현시킬 수 있는
0: 네, 맞습니다.
1: 아 내가 저 십자가와 함께 있었는데라고 이렇게 또 네. 되새겨 볼 수 있는 네. 또 좋은 계기가 이렇게 되셨네요. 네. 그러한 또 열정과 힘과 또 여러 기도 안에서 좋은 소식을 또 앞두고 계시다고 아, 첫 네. 싱글 앨범 발매를 앞두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박수 한번 치고 갈까요? 아니 먼저 네. 이렇게 네네. 싱글 앨범 얘기를 꺼내게 되었는데 네. 어떻게 이 앨범을 좀 내게 되셨나요? 어떤 앨범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0: 아, 이 앨범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곡이고요. 네. 제 첫 싱글 앨범 곡이고 이 곡은 모티브가 요한복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곡인데요. 이 곡이 저에게 굉장히 뜻깊고 인연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제가 바티칸에서 독서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때가 요한복시록 1장 5절에서 8절이었어요.
1: 아~
0: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 이게 이 어절이 나오시는 이 구절이 나오시는 나왔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걸 이제 작곡가님한테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 네. 속으로 이거 무슨 운연이 무슨 인연이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의도하고 그 구절로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고
0: 아니었어요.
1: 곡을 받았는데 네. 그때 그 바티칸에서 내가 네네. 독서했던 그 구절. 네. 야 이건 또 진짜.
0: 곡은 말씀으로 듣기로 이미 제가 로마 가기 전에 네. 24년 11월 가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곡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사실 제가 적구한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1: 네네네.
0: 그 안드레아 선생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이제 사진까지 다 정리가 되고 네. 자켓 정리가 되고 나올 때 지난주에 제가 바티칸에서 독서를 한 사진이랑 네네. 그때 당시 CPBC 나간 그런 스크립한 사진이랑 선생님 이거 되게 사실은 저한테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뜻깊고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보내드렸어요.
1: 네네네.
0: 그랬더니 선생님이 보고서 아니 무슨 이런 우연이 다 있냐 그쵸. 하시면서 이걸 왜 근데 지금 말했냐. 작곡가 선생님들도 한 주 전에 아셨을 거예요.
1: 네네네.
0: 열흘 전쯤 그쯤에 아셨을 건데 그래서 제가 아 근데 사실 저도 이게 그냥 별 뜻은 없었고 너무 말하면은 좀 너무 그냥 의미부여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다. 그리고 사실 이거 남들이 들으면은 저도 안 믿을 것 같은데 뭐 이게 어떻게
1: 너무 드라마 같은 네. 네 진짜
0: 그래서 되게 좀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1: 어떻게 보면 그 요한복시록에 나와 있는 그 구절 내가 영어로도 읽고 네. 라틴어도 읽고 네. 한국어로도 연습했던 네.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네. 노래로 했을 때 또 엄청난 마음을 또 담으셨을 것 같아요.
0: 네.
1: 우리 이 실장님께서 오늘 이야기 즐겁습니다. 지휘자님 첫 싱글 앨범 대박 나시기를 이 공릉동 미드바르에서 열렬히 응원드립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우리 또 공릉동 성가대에서 또 오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습이 있는데.
1: 네. 우리 YTS1007님께서요 싱글 저는 벙글이요 노래 얼른 들어보고 싶네요라고 이렇게 또 농담까지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 목요일 이제 음원 사이트에 네. 공식 발매가 네네. 된다고 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0: 맞습니다.
1: 공식 발매되기 전에 네. 우리 신신우신에서 미리 좀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아 그럼요.
1: 와 또 라이브로 불러주시는
0: 네.
1: 이게 얼마나 뜻깊은 그런 시간이 아닐 수 없는데 네. 이 그러면 첫 싱글 앨범에서 한 곡을 우리가 이렇게 요청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과 네, 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0: 네. 노래 제목 알파 오메가입니다. 네. 저희 첫 싱글 앨범이고 요한복시록 1장 8절에 그 말씀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네.
1: 그럼 우리 마이크 앞으로 이렇게 네. 모시고 알파와 오메가 네. 함께 들어볼 텐데요. 우리 모세 형제님을 위해 많은 응원의 메시지 또 기대감들 보내 주세요. 우리 헤드폰 함께 써 주시고요. 네. 우리 형제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이 깊은 감동 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준비가 되시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0: 와, 브라보! 와, 세상에. 이 아직 나오지 않은 응원 사이트에도 나오지 않은 이 첫 앨범을 신신우 씨네서 이렇게 첫 공개. 아. 정말 여러분 일렬 직관이 어떤 건지 제가 네네. 이렇게 느껴봅니다. 사실 빵집 콘서트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 거리가 좀 네네.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오늘은 정말 이렇게 초 근접 네네네. 밀접해서 또 들으니까 네네네. 감동이 남다른 네네. 것 같아요. 우리 연주 리드비나님께서 늘 울림이 가득한 노래를 하시는 시옹 모세 지휘자님 멋져요라고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상욱님께서 모세 형제님 홍에만 가르시는 줄 알았더니 제 심장까지 갈라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아. 당신 목소리는 거품이 깠어요. Unbelievable이라는 아. 거품. 오, 아주 드립이 차해지시네요. 네. 우리 골드님께서 네. 떨기나무는 불타도 안 떠는데 네. 제 심장은 모세님 보고 타버리는 줄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우리 YTS1007님께서 성가로 엮기 어려운 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좋은 가사 또 달콤한 음성으로 깨어내니까 정말 보배네요 라고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우리 4712님께서 목소리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아, 또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라이브로 또 불러보시니까.
1: 아, 좀 긴장이 되고 네. 아, 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네. 아, 무사히 마친 거에 일단 네네. 첫 감사를 드리고 첫, 네, 그래서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 네.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좀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아 네. 그래요. 우리 또 이렇게 부르시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네. 음향이나 이런 아, 거 좀
1: 약간 그 마이크 모니터가 조금만 아, 들어오질 않아서 약간 네네. 조금 이게 긴가민가 한 부분이 아, 좀 있었는데 그래요. 그거랑 MR 볼륨이 조금만 더
0: 네. 네. 아 요거를 됐으면은. 여기서 조금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아. 네네네 우리 형제님 목소리를 아. 또 잘 이렇게 들으면서 네네. 또 이렇게 네네. 성가를 부를 수 있겠네요. 아. 아니 이렇게 첫 곡도 불러주셨는데. 네. 어때요? 내 노래, 내 앨범의 노래를 좀 부른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아
1: 일단은 사실은 저는 그 제가 앨범을 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든 곡은 없었어요. 왜냐면 다른 분들의 곡을 이제 커버라든지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되게 아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게 내가 평생에 가지고 가야 될 그런 일이다. 그런 노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들면서 앞으로 정말 애지중지하며 갈고 닦으며 더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네. 약간 내 자식 같은 네. 정말 내 노래 네. 이런 느낌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
1: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어가지고 네. 좀 되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0: 네. 우리 빵집 사람들 오늘 가톨릭 청년 테너 김시영 모세 형제님과 네.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형제님께서 네. 이렇게 앨범으로 노래도 불러주셨지만 네. 이 지휘자로서의 그런 삶의 모습도 저는 너무 궁금해요. 저는 이제 신부로서 이제 본당 지휘자님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봤지만 네. 또 본당 네. 세 곳 네, 네. 공릉동, 예. 권선동, 네. 왕십리 이렇게 네, 네. 세 곳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아니 토요일과 주일에 어떻게 지휘를 세 군데서나 할 수 있죠?
1: 아 원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네. 근데 이게 기회가 되고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네. 봉사 권유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여기저기로 봉사를 더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러면 토요일 저녁에 가시는 곳 어딘가요?
1: 아, 공릉동 성당이라고 태릉 위에 이제 공릉이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좋은 따뜻한 분들과 함께 네. 또 신부님과 함께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0: 그럼 주일 교중에는?
1: 교중에는 권선동 성당에서 네. 선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주일 이제 청년 미사겠죠?
1: 아, 예.
0: 네, 왕십리에서
1: 예, 최근 이렇게. 이제 왕십리에서 네. 이렇게 다시 콜이 와가지고 같이 하게 돼서 보내고 있습니다.
0: 아주 토요일과 주일은 그냥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시겠어요?
1: 아, 그냥 주말은 그냥 예 그냥 없다.
0: 왜냐면 이게 네. 미사 때 가서 그냥 집이만 해주고 돌아오면 되는 그런 일정이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모여서 연습도 해야 되고 뭔가 곡도 골라야 되고 맞춰야 될 것도 많고 네네. 그런 시간들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데 네. 이 또 청년 지휘와 어른 지휘 좀 네. 이렇게 색깔이 다를 것 같아요.
1: 아, 네. 조금 다르죠. 네, 많이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제 물론 이제 상황마다 분당마다 조금 차이가 다 있겠지만 있으시겠지만 제가 하고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일단 교조원 같은 경우는 어르신 분들이 이제 좀 되게 다 친절하세요.
0: 네.
1: 친절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잘 대해 주셔서 막 어디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는 그런 거는 없고 정말 따뜻한 분들과 함께 이렇게 본당 안에서 으쌰으쌰 성가생활 즐겁게 해나가고 네. 있습니다.
0: 네. 이 청년 지휘자가 교중성가대 지휘를 하면 네. 이 어르신분들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는다고.
1: 아, 일단은 그렇죠. 너무 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사실 어떤 분한테는 제가 손자예요. 손자벌이에요. 그래서 자식도 아니고 손자벌인 경우도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원래는 지휘자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코멘트를 해드려야 되니까 어느 날은 그냥 제가 어르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요.

0: 어르신 여기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네. 그 교정 지휘자 청년분 이렇게 지휘자님이 네네. 계시면 그 성가대 분들이 그렇게 집에 안 보내려고 그런다고
0: 아,
1: 미사 네. 끝나고 이제 밥이라도 먹이고 싶고 그쵸. 차라도 또 한 잔 네. 먹이고 싶어가지고 네. 어머 저 빨리 다음 일정 가야 되는데 아. 5분만 더 있다가라고
0: 이제 밥과 차 커피면 그나마 괜찮죠.
1: 네네.
0: 근데 이제 약주를 보통 이제 교정의 기준에서는 네. 12시면 이제 미사가 마치면 이제 뭔가 끝난 느낌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기회가 없으니까
0: 네, 이제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이제 반주도 걸치시고 하시니까 이제 그럴 때도 있고 이제 피치 못하게 그냥 정말 이렇게 맥주 반 잔만 먹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1: 청년 지휘의 느낌은 또 어떤가요?
0: 아, 청년 분들의 지휘는 뭔가 생각보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좀 섬세함이 좀 필요하다. 섬세함으로 이렇게 함께 다가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이렇게 청년분들은 이렇게 정말 다양하세요. 정말 다양한 색깔과 성향의 분들이 모이신 곳이고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물론 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상대적으로 좀 인생의 노년 황기에 있으신 분들이어서 좀 이제 좀 편안하게 하시는 그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서 그러려니 하는 부분들이 청년분들은 좀 뭐랄까 이렇게 섬세한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의도치 않게 또 개인적으로는 얼굴이 좀 차갑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그냥 좋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좀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선생님 뭐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든지 또 중요한 거는 청년들을 대할 때는 서로 의견을 자주 들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이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네. 왜냐면 지휘자들은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나중에 지휘자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강압적인 그러니까 완고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요즘 세대 청년들에게 그런 식으로 다가간다? 그러면 정말
1: 소통의 문제가,
0: 소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따뜻함과 배려함으로 서로 이렇게 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네. 이렇게 교회 안팎의 지휘자로서 네.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김현희님께서 신부님 청장년 미드바르도 물어봐 주세요라고 그러는데 이 토요일 저녁에 하는 성가대죠.
0: 네, 맞습니다. 네.
1: 청장년 성가대 어떤 성가대인가요?
0: 청장년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3호, 4호라고 하죠.
1: 네네네.
0: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3호 한 5, 3 정도
1: 네.
0: 3호, 5호까지도 아무튼 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으로 한창 활동을 하시고 자녀 양육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모이시는 곳이에요. 신혼부부도 계시고
1: 네네네.
0: 이미 어느 정도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1: 네.
0: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른 이해심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이분들의 일정은 늘 언제나 아이들 기준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집안 행사
1: 네.
0: 기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지휘자의 완고함으로 다가가면 나만 할 수가 없죠. 아무도 그 버틸 수가 없으니까
1: 네.
0: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이러한 일정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성가를 준비한다든지
1: 네.
0: 또 활동을 준비한다든지 하면은 좀 더 이렇게 잘 해나갈 수 있고
1: 네.
0: 근데 너무 위드바르는 너무 공동 사람들은 너무 따뜻한 분들이셔서
1: 네.
0: 잘 지내고 있습니다.
1: 이게 또 아이를 낳고 뭔가
0: 네.
1: 내가 직장에 바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또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또 내가 성가대에서 성가대원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신앙과 열정이
0: 네.
1: 죽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는
0: 그럼요. 네.
1: 또 그런 마음이
0: 네네.
1: 있을 것 같아요.
0: 엄청 열심히 하세요 진짜.
1: 네. 그래요. 우리 또 지휘자님께서 이렇게
0: 네.
1: WID 관련 행사
0: 네.
1: 성모의 밤에서도 또 이렇게
0: 네.
1: 함께 하셨다고
0: 네, 예.
1: 들었어요. 그럼 어떤 또 활동을 하셨나요?
0: 아 지난번에 그 5월에 명동에서 WID 청년 성모님 만나다라는 성모의 밤 행사가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빌라 때가 당시에 이제 미사 성가봉사로 예식 성가봉사로 이제 저희가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갑자기 그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 이제 집전을 하신다고 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방송국도 오신다고 하고 막 판이 커져가지고 저희도 막 아니 그냥 우리 이런 줄 몰랐는데 아니 말씀을 미리 해주셨으면 저희도 막 갑자기 판이 커지니까 저희도 막 긴장돼가지고 네. 추가 연습 잡고 막 해가지고 어떻게든 잘 맞췄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되게 너무 감동을 느꼈던 게 묵주기도를 한 단 한 단 바치고 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한 단 한 단 바칠 때마다 각

0: 있어서 이게 뭔가 성모님 안에서 우리가 되게 하나 되는 일치함을 좀 느끼는 그런 귀한 시간이구나라고 네.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1: 네. 그러면 그때 네. 혹시 정말 긴장하지만 네. 잘 열심히 준비했던 그때 네. 노래 한번 라이브로 또 들어볼 수 있을지.
0: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때 제가 솔로로 불러온 곡이 있는데 네네. 아베 마리아입니다. 오. 아베 마리아가 워낙 많지만 그쵸. 이제 이거는 윌리엄 고메즈라는 이제 작곡가의 곡인데 스페인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곡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발음 구성이니까 네. 편하게 아마 들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그러면 또 네, 뒤에 마이크로 네.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모세 형제님께서 불러주시는 아베 마리아 어떤 또 노래일지 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김내영님께서 더운 날씨가 싹 식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모세 형제님의 이 목소리 함께 들으시면서 이 시간 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의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 함께 청해 듣겠습니다.

0: 브라보! 와! 와, 세상에 제가 이렇게 옆에서 들으니까 이어폰에 뚫고 이렇게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와.
1: 괜찮으셨나요?
0: 너무
1: 세게 해서.
0: 너무 감동했어요. 네네.
1: 감사합니다. 아.
0: 너무 키워드렸나요, 제가?
1: 아니요, 너무 좋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아, 훨씬 편하고 너무 좋았어요.
0: 우리 지멜로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1: 아,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고요. 우리 이상목님께서

0: 시홍경제님이 아베 마리아 부르는 순간 제 방의 조명이 갑자기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 간사님 감사합니다. 네.
0: 오늘 이렇게 김시용 모세 네. 형제님과 네. 함께 아름다운 음악도 네. 듣고 또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 네. 또 나의 어떤 신앙인의 삶, 지휘자로서의 네. 삶 이야기, 음악인으로서의 네.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는데요. 네. 내가 이렇게 교회 안팎에서 여러 네. 가지 활동을 하면서 네. 사실은 늘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치기도 하고 네. 힘들기도 하고 네. 하실 텐데 그럴 때마다 나에게 원동력이 되는 힘 어디서 오시나요?
1: 아무래도 저에게 그런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탤런트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다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오히려 제가 더 그로 인해서 더 이렇게 보답받고 충전이 되는 그러한 원동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0: 저희가 이제 내년도 2027 세계 청년대회를 앞두고 있고 네. 또 우리 형제님께서도 한 명의 청년으로서 네.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 신앙인 청년들 네. 또 나의 어떤 또 내 길을 앞서가고 뒤에 가고 있는 수많은 네. 그런 분들에게 네. 내가 한 명의 청년으로서 내가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이야기해 준다면 어떤 부분을 좀 전해주고 싶으세요?
1: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주제 선구가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그 말씀처럼 저희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걸로 저 포함해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번 이 2027 WID를 관련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뭔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이번에 이런 큰 행사가 있으니까 가장 좋고 완벽한 사람들로만 채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를 부족한 저희 모두를 각각 개개인별로 다 불러 모으시는 그런 큰 행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맞이하여서 조금은 용기를 내셔서 용기를 내셔서 본당과 성당과 편하게 아니면 명동 성당 언제든 오실 수 있으니까 문을 두드려 보시는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우리 형제님과 이야기 함께 나누고 또 하다 보니까 벌써 형제님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는데요. 우리 7009님께서 덮어둔 슬픈 마음에 담요를 덮어주신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우리 YTS1007님 미쳤다, 찢었다, 뒤흔들었다. 9203님께서 더위가 잊혀지는 그런 노래와 목소리였다고 해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함께해 주신 소감 부탁드릴게요.
1: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하게도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오늘 이렇게 또 한 명의 음악가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곧 있을 또 앞으로 제 발매 싱글 앨범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제가 뭔가 여러분들 보시기에 저의 방향성이 잘못 나아가고 있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저를 꾸짖어서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게 저희가 또 하나된 교회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신신우신 라디오 빵집 가톨릭 청년 음악인 또 김시용 모세 형제님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 신신우신에서 또 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들에게 전하고 싶은 네. 책이라는 주제로 네. 저희가 또 북콘서트가 준비되어 있어요.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저녁에 우리 CPBC 평화방송 이제 바오로 홀에서 있는데요. 네네. 우리 또 정지우 작가님, 최현정 작가님, 박은지 시인님 그리고 가수 하림 이렇게 함께 와서 하는 그런 또 북콘서트가 네. 목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형제님께서도 많은 관심
1: 그럼요. 네.
0: 부탁드리고요. 신청하실 분들은요 우리 신신우신 인스타그램 확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 형제님과 오늘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 함께 보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라디오 청취율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2027 서울 WYD와 함께하는 신신우 신 청취율 끌어올리기 특별주간을 맞이해서요. 옆 동네 EBS 청취율 1위 프로그램 진행자 두 분을 모실 예정입니다. 이보영 클라라 선생님과 남주철 주이치 또 선생님께서 라디오 빵집에 찾아주시는데요. 우리 청취율 1위 비법도 캐보고요. WYD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볼 테니까요. 내일도 라디오 빵집에 많이 놀러와주세요. 신부님 신부님 우리 신부님 라디오 빵집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 God Make a Way 지금 흐르고 있는데요. 이 노래 함께 들으시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입니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안녕하세요. 계절 민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6: 아,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5: 고객님,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옵션을 추가해서요.
6: 네? 어쩔 수 없다고요?
5: 네네. 집중호우에 열대야에. 아, 최근엔 찜통 더위도 추가되었네요.
6: 그걸 다 누가 추가한 건데요?
7: 여름 더위가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구를 뜨겁게 만든 책임은 다름 아닌 우리에게 있습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8: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그저 환하게 웃으며 왔어 했을 뿐인데 그 짧은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또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죠. 내년에 치를 WID를 앞두고 환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환대의 영어식 표현은 hospitality지만 이 말의 어원은 라틴어 hospes에서 왔다고 합니다. 주인 호스트와 손님, 게스트의 관계를 가리키던 말에서 손님을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마음과 태도를 뜻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과 계절도 손님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월요일이 문을 두드리고 그 뒤로 반갑다고 말하기엔 너무 뜨거운 여름이 따라왔는데요. 이미 우리 곁으로 찾아온 이 손님들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어김없이 인내심을 발휘해야 할 것 같은 오늘은 7월 13일 연중 제15주간 월요일입니다.

0: 오늘의 첫 곡 좋은 일꾼 마음 여름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 아네스의 행복 찻집 여러분의 오디 오나경 아네스입니다. 뜨거웠던 주말과 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대프리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주말 동안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곳이 우리 경북의 경산과 하양이었다고 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했다고 하니까 유럽의 폭염이 남의 일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폭염을 몰고 온 이 여름이라는 계절도 우리가 기꺼이 환대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반갑게 맞이하면 그건 환대가 아니잖아요.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손님, 조금은 불편한 손님이라 하더라도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는 게 환대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올 여름도 그렇게 기꺼이 환대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정말 더워도 너무 더운 거 아니야? 하고 짜증내기보다 1년 만에 들리는 매미소리가 시원하게 들리네 라든지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 거야 하고 섣부른 가을을 초대하기보다 더위 덕분에 수박이 더 시원하고 단 것 같아 라고 말해보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 여름이라는 계절 우리 신앙과 닮은 구석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여름이 무더위만 가져오는 계절이 아니라 여름에 누릴 수 있는 선물도 함께 가져오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날들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가끔은 견디기 버거운 시간들도 우리 삶의 문 앞에 보내기도 하시잖아요. 그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버거웠던 시간들이 은총의 시간이 되는 것처럼 이 계절도 잘 견뎌내면 어느새 감사의 계절로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올여름 하느님께서 준비해 주신 선물을 기대하면서 즐겁게 퀴즈도 풀어봅시다. 최근 교황청이 2025년 땡땡땡 성금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우리 한국 가톨릭교회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성금은 교황청 각 부서가 수행하는 보편교회에 대한 봉사와 세계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직접 지원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축일인 6월 29일이나 이와 가까운 주일을 교황주일로 지내면서 봉헌하는 이 성금은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베드로 성금, 2번 베토벤 성금, 3번 배부른 성금.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31번 무료 스마트폰 앱 CPBC빵에서 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정답보다 더 매력적인 오답 보내주신 분께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 선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니까요.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해주세요. 그 밖에도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를 선물로 드립니다. 광고 듣고요. 힌트송 엑소 피터팬 띄워드릴게요. IS 동서 제공입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엑소 피터팬 들으셨고요. 오늘의 퀴즈 정답은 정답은 1번 베드로 성금입니다. 베드로 성금은 교황님의 사목활동을 돕기 위한 특별 헌금인데요. 교황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베드로 성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가 4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윤세호님 정답 1번 베드로입니다 하셨고요. 그리고 대건안드레아님 베드로 성금 맞춰주셨고 엘리사베님도 1번 해주셨고요. 4023님 정답 1번 또 너튜브로도 정답 모두 잘 맞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기프티콘이 걸려있는 5단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7654님 정답 베리굿 성금. 교황청의 활동을 돕는 건 매우 좋은 성금인 것 같아서 지어봤어요. 아주 뭐 담백하면서도 좋다. 정말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깔끔한 오답이었습니다. 2518님, 교황님 사목을 돕는 것은 베드로 성금,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막걸리와 배추전. 배추전 하셨습니다. 맛있긴 하죠. 또 더운데 거창하게 식탁 차리지 마시고 오늘 저녁엔 배추전과 막걸리 한 잔으로 가셔도 좋겠네요. 6629님 정답 베개. 돈 모아서 경추베개 비싼 거 샀는데 아직은 좀 불편하네요. 베개 그렇죠. 근데 정말 요즘 베개들 보면 굉장히 기능도 많고 또 그만큼 비싸서 거의 뭐 성금을 모아서 사야 할 정도로 그런 기능성 베개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약간 좀 세미 경추베개 같은 걸 사서 쓰고 있는데 적응되면 확실히 편해요. 네, 내 목이 드디어 좀 제자리를 찾아서 쉰다 이런 느낌. 2761님 배고프다. 배고프다 뭡니까? 점심 안 드셨나봐요. 뭐 사탕이나 초콜릿이라도 챙겨 드시고 아직 저녁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았으니까 좀 버티셔야 할 것 같아요. 대건 안드레아님 베이비 성금? 요즘 너무 더운 날씨라 아기들은 어떻게 버틸지 하고 또 아기들 생각하면서 베이비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생각하는 그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현국 신부님께서도 정답 베드로 성금이요 하고 잘 맞춰주셨고요. 오늘 출연해 주실 분들께 또 응원 문자도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답 선물 기프티콘은 6629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 새로운 한 주를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나눠주실 동안 쿨이 부르는 이 여름 서머 듣고 오겠습니다.

쿨 이여름 서머였습니다. 여행국신부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저는 오늘 출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응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교황님을 돕기 위한 성금이다 보니까 파파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고 교황님께 응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성금도 많이 모으고 우리가 또 교황님의 사목을 도와드려야죠. 그리고 3400님, 에어컨보다 먼저 켠 건 행복찻집 라디오입니다. 더운 오늘이지만 익숙한 목소리 들으며 기분 좋게 시작해요. 세상에, 이렇게 짜증지수 높은 여름에 이렇게 예쁜 말만 하는 분 누구실까요, 진짜? 고맙습니다. 덕분에 이 40도의 여름도 다 이겨낼 수 있겠어요. 엘리자벳님, 저 드디어 내일 백내장 수술하는 날이에요. 오디님 목소리 내일은 못 듣겠네요. 아유 뭐 제 목소리가 지금 대수니까 내일 수술 잘 받으시고 뭐 설명 들으셨겠지만 요즘 백내장 수술은 뭐 30분도 안 걸리잖아요.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시행하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이 금방 끝날 겁니다. 내일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잘 받고 그리고 회복 중에는 또 폰 못 보시잖아요. 그럴 때도 라디오 들으시면 딱이겠죠? 잘하고 오실 거예요. 그리고 2050님, 오늘 같은 날 걸을 일이 많네요. 아예 땀에 푹 젖어서 걸으니까 이제 더운 줄도 모르겠어요. 그 경지에 오르셨군요. 맞아요. 아예 그냥 땀에 젖어버리면 어차피 다 젖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사람이 좀 강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일사병 예방하기 위해서 그늘에서 좀 쉬시고 물 섭취하시고 모자나 양산 꼭 들고 가기 잘 아시죠? 이미데레사님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목요일에 아버지가 살고 계셨던 30평대 아파트에서 23-24평 정도 되는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며칠째 부모님과 함께 짐 정리 중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요. 아이고 또 더운데 집 정리하시느라 고생하시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며칠째 같이 도와주시고 효녀시네요. 네. 또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짜장면은 뭐 당연히 드셨겠죠? 잘하셨습니다. 그 밖에도 율리안나님 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감사한 인사 남겨주셨고요. 우리 윤세호님 김해에서 출첵해요. 저는 부산으로 일하러 가면서 듣습니다 하고 아유 역시나 월요일 다들 열심히 일하고 더위도 견디고 계시네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담 참여 선물 2050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세요.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앞으로 한 걸음 더. 아네스의 행복찻집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망의 월요일 코너 월요청년대회. 월요청년대회 오늘의 코너 속 코너 나의 청춘순례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구 제3대리구 청년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3대리구 사무차장 및 청년청소년 담당 사제이신 성영산 보니파시오신 부님과 3대리구에서 이지역 대표를 맡고 계신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분이 우리 3대리구를 대표하는 분들이신 거죠?
1: 저는 맞는 것 같은데.
0: 네?
1: 이 지역 대표죠.
0: 그러니까 든든합니다. 일단은 우리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을 2년 만에 지금 다시 뵈요.
2: 네, 맞아요.
0: 잘 지내셨죠?
2: 네, 잘 지내고 있고 또 처음 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래요? 또 새로운 마음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반갑고요. 우리 신부님께서는 오늘 행복찻집에 처음 방문해 주셨는데 방문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1: 저는 전화를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0: 전화요?
1: 네.
0: 제가요?
1: 네.
0: 왜요? 저는 받아야죠.
1: 제가 여기 나올 줄을 몰랐으니까.
0: 네.
1: 제 차례는 안 올 줄 알았죠. 뭐, 물론 저 때문에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이 또 잡혀오게 됐던 네, 상황이 됐는데
0: 네.
1: 사실 새로운 출연자를 저 또 찾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1: 다 바쁜 관계로
0: 아.
1: 네. 그래도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0: 네,
1: 다양히
0: 네.
1: 흔쾌히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가 잘 성사된 것 같습니다.
0: 네, 또 이렇게 같이 와주시니까 또 반갑고 또 오랜만에 뵈서 더 반가운 것도 있고요. 잘 오셨습니다. 행복찻집. 우리 너튜브로도 뭐 파이팅 하고 지금 응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3대리구 청년들에게도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3대리구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 신문이 우리 교구에서 3대리구라고 하면 어느 지역에 해당되나요?
1: 대구 교구 홈페이지를 보면 3대리구는 대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 성주군의 네, 성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 네.
1: 이 중 올해 초에 대구를 중심으로 한 1, 2, 3대리구의 성당 조정에 따라서 남구의 몇 개 성당은 1대리구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0: 네.
1: 조정 전이 2대리구 성당 숫자가 너무 많아서
0: 네.
1: 네. 그리고 그 다음이 3대리구, 1대리구여서 이런 업무상 조정이 있었습니다.
0: 아,
1: 즉, 그렇구나. 저희 일이 좀 줄었다는 거죠.
0: 아, 다행이네요.
1: 아주 다행입니다.
0: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전반적으로 좀 대구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인 거죠?
1: 서부,
0: 서부까지.
1: 대구 중심에서 방송국에서 서쪽에
0: 서쪽인가?
1: 네,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혹시 지금 3대리구 신자들 듣고 계신가요? 3대리구 신자들 소리 질러! 잘 들립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한 성당은 몇 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1: 35개.
0: 35개. 네. 네, 꽤 3대리구도 큰 대리구예요, 그렇죠?
1: 네, 그죠.
0: 그리고 이 3대리구에서 다시 4개 지역으로 나뉜다고 하던데 이 4개 지역은 다시 어떻게 구분되나요?
1: 이번에 조정되면서 다시 지역 개편도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설명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중심되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1지역은 두류공원을 중심으로 남구와 그리고 달서구에서도 달구벌 대로 안에서 서대구 IC 전까지 성당들 그리고 2지역은 지하철 상인역을 중심으로 달서구의 성당들 3지역은 달서구의 와룡산 자락과 그리고 성주 지역의 성당들 4지역은 지하철 대곡역 너머의 달서구, 달성군, 고령군의 성당들로 볼 수 있습니다.
0: 갑자기 대구 지도가 그려지는 듯해요. 그런데 우리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이 대표로 봉사하고 계신 그럼 이 지역, 상인동 쪽이라고 하셨죠? 네, 거기에 보좌신부님이 제일 많이 계세요? 이 지역에? 네, 그만큼 또 이 지역 신자 수나 청년 수가 제일 많다는 뜻일까요?
1: 저는 성당의 신자 숫자를 파악하는 제일 쉬운 기준을 보좌신부님의 유무라고 있고 없고라고 봅니다.
0: 네.
1: 물론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성당의 주일 미사 참례자 숫자 기준이 보좌신부님의 유무로 연결됩니다.
0: 네.
1: 3대리구 내 이 지역은 3대리구 보좌신부 전체의 반 이상 있는 지역으로 미사 참례자 숫자가 가장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전체 미사 참례자 숫자가 많으니 확률적으로 네, 퍼센트적으로 청년 숫자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 유리함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하지만 저는 실제적인 청년 숫자는 이것보다도 좀 더 크게 두 가지 요소와 연결된다고 보통 말합니다. 첫 번째는 속지적 특징으로 부동산의 재개발 흐름과 연결이 있다고 봅니다.
0: 네, 재개발.
1: 이사 참례자 수가 많으나 청년, 청소년이 없는 성당들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새롭게 생긴 성당들이 그 지역들은 이후에 추가 유입이 없어서 고령화로 네, 넘어가게 되고
0: 네.
1: 당연히 초기에는 매우 활성화됐던 청년, 청소년 사목이 이제는 현실적인 내용으로 지역 초등학교가 폐교되는 등
0: 네. 네,
1: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도 재개발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지는 성당은 그만큼 새로운 인구 유입이 있어서 청년, 청소년 숫자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0: 네.
1: 두 번째는 속인적 특징으로
0: 네.
1: 기동력과 연결이 됩니다.
0: 네.
1: 청소년도 부모님이 주일학교고 활성화된 옆 성당으로 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는데
0: 네.
1: 청년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니 그쵸? 자신의 코드가 맞는 청년회가 그 분위기가 자기가 맞는 청년회가 있는 성당으로 더 쉽게 이동하게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그 공동체가 자신을 환대하고 기쁨을 준다면 청년은 당연히 그 공동체로 갑니다.
0: 그쵸?
1: 그리고 솔직히 대부분의 도심지 성당끼리는 별로 안 멀어서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리고 그렇게 간 곳에서 자기를 잘 맞이하고 내가 여기에 잘 적응되면 그때는 아무리 집에서 멀어도 그 공동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현재 삼대리구 이 지역의 청년이 활성화된 이유는
0: 네.
1: 이런 요소들이 좀 잘 합쳐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 중입니다.
0: 합쳐져서 예, 단순히 뭐 부동산 개발됐다고 청년들이 다 몰리는 건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청년들은 특히나 그런 좀 소속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그중에서도 삼대리구 이 지역에 그런 청년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지역 청년 회장님께 있다고 들었거든요. 늘 좀 중요시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꿀팁 좀 나눠주세요.
2: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자주 만나는 거였어요.
0: 자주 만나는 거?
2: 네. 지역 모임도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있고
0: 오.
2: 그리고 지역 미사는 1년에 4번 정도
0: 네.
2: 꼭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늘 준비를 하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것 외에도 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성당의 분위기 또 파악해 볼 겸 방문도 많이 했었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모여서 자주 얼굴을 보다 보니까
0: 네.
2: 좀 잘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나.
0: 그렇군요.
2: 네.
0: 근데 요즘 청년들이 너무 바쁘고 막 힘들고 그렇잖아요.
2: 네.
0: 자주 좀 보자 했을 때 귀찮아 하진 않던가요?
2: 물론 귀찮아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공식적인 모임을 만들어버리면은 그래도 좀 참여를 하게 되고 또 그리고 길 가다가 또 만나기라도 하면 또 붙잡아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또 네.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게 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0: 또 일단 와보면 즐거우니까 네. 그런 또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또 필요하겠네요.
2: 네네.
0: 안 그래도 우리 이미 대리사님께서 제 아들이 냉담자이긴 한데 삼대리구 청년에 해당되거든요. 사지구에 해당이 될 것 같나요? 하셨는데 이런 좀 냉담하시는 분도 있으면 이렇게 좀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2: 그래도 안 오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그래도 연락 한 번씩 돌려보기도 하고 근데 그 부분은 또 보좌진 분들이 또 잘해주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네. 일단은 연락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좀 더 네. 확실히 좀 적극적이신 것 같기는 해요.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정님은 상인성당은 청년회가 50명이나 된대요 하셨거든요. 아까 상인성당이 이 지역이라고 하셨죠? 네, 맞나요?
2: 네, 맞습니다.
0: 도대체 다들 이렇게 왜 이렇게 다 뜨거우신지 오늘 그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행복가족 코이노니아도 삼대리구 이 지역 청년입니다. 그것도 와주셨고요. 네.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것만 봐도 확실히 좀 뜨거움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 비결 노래 듣고 만나보겠습니다. 열일곱이다가 부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0: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 대구교구대회 조직위와 함께하는 월요청년대회 오늘 코너 속 코너 나의 청춘술래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 3대리고 사무차장 겸 청년청소년 담당 성영산 보니파시오 신부님과 3대리고 이지혁 대표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 모시고 제 3대리고 청년들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서 좀 유리한 요소를 활성화한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랑 사전 통화하면서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신부님.
1: 앞에서 말했었던 네, 그 속인적 특징, 그 공동체가 나를 맞이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요즘은 많이 드는 생각 중 하나가 그겁니다. 과연 이 공동체가 내가 흡수될 수 있는 곳인가 라고 체험하기 위해서 공동체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새로운 인물에 대해서 공통된 공감대 형성의 이야기를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0: 네네네.
1: 청년들이 모이다 보면 무심코 익숙한 사람과 익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0: 맞아요.
1: 그러면 내가 그들하고 다가가려고 했는데도 내가 모르는 이야기고 내가 이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관계성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서 그것을 서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도 계속 새롭게 체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네.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0: 네네.
1: 특히 주일학교 출신들의 청년들과 주일학교를 경험하지 않았던 청년들은 무심코 주일학교 이야기로 빠졌을 때 또 서로 간에 의도치 않은 괴리감, 의도치 않은 텃세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들 풀어가는 것들이 잘 되는 공동체들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게 되고 이 부분을 푸는 게 좀 어려운 공동체는 그만큼 사람들이 새로운 유입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를 네. 가끔씩 보게 됩니다.
0: 아, 저도 정말 공감되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정말 공감이 되는데 근데 그걸 찾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 새로운 청년들이 왔다 그러면 좀 어떤 화두를 던져야 할까요?
1: 옛날만 해도 술로서 이야기를 다 했죠.
0: 아, 그 공통점이 하나 있네요.
1: 그런데 도리어 그 술이 문제였던 시기였기도 하고요.
0: 네네.
1: 지금은 그렇게까지 술로선 해결이 안 됩니다. 서로 다가갈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막상 저는 보통 그런 표현을 쓰는데 80년대생까지는 좀 저자극 세대라는 그런 인터넷에서 표현을 보고
0: 네.
1: 무조건 다가가고 친해지려고 하는 노력이 그 시대에 있었다면 이후로 스마트폰 세대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그 방법이 어려워한다라는 네네.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연애로 넘어가는 과정까지도 조금 서툴어지는 느낌도 없진 않은 것 같고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성당 차원에서 어쨌든 새로운 사람과 연대할 수 있고 공통된 관심사를 만들 건수, 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경우가 여름 연수, 뭐 피정 이래 등등으로 하지만 또 이 부분에서는 미리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지를 않습니다.
0: 맞네요. 에.
1: 방법은 뻔한 것 같은데 도리어 방법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0: 진짜.
1: 첫 만났을 때부터 처음 사람이 오면 새 사람에 대한 많은 이들의 관심도를 표현할 수 있고 또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관심 가진다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서
0: 어렵다.
1: 어쨌든 이 사람이 부담스럽지 않게 제일 좋은 거는 이름 하나 외우고 가는 것만으로도
0: 네.
1: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전보다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0: 네. 네,
1: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0: 네. 이름 불러주기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막상 막 오세요 오세요 하고 왔는데 막상 가보면 나 혼자 이렇게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름 외우고 불러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공감대 형성도 잘 하려면 앞에서 우리 또 형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단 자주 만나야지 뭐라도 서로 좀 알게 되니까 그것도 참 필요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앞에서 우리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3대리고 이지역은 1년에 4번 지역 미사를 봉헌한다.
2: 네.
0: 또 아까 뭐 두 달에 한 번
2: 네,
0: 지역 모임.
2: 네.
0: 네, 자주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 미사 때는 일반적인 본당 청년 미사 때와는 좀 다른가요?
2: 사실 같습니다. 네, 같이 운영이 되고 다만 좀 다른 게 있다면은 이제 전례부적인 부분 뭐 독서자나 뭐 복사, 성가대는 이제 본당별로 조금 역할을 나눠서 준비를 하게 돼요. 특히 성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면은 지역 안에서 좀 연합으로 인원을 모아서 이제 장소를 구한 다음에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들어주면은 또 그 친구들끼리 또 또 자주 만나게 되고.
0: 맞네요.
2: 예, 그래서 이제 미사 때가 돼서 이제 딱 해내고 났을 때 예, 그때 또 많이 뭔가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이.
0: 오, 네. 맞네요. 또 그렇게 또 음악이라는 공감대를 또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
2: 네네.
0: 연합선거대도 참 괜찮네요.
2: 네, 그래서 연합선거를 하고 나면은 아이들이, 아, 아이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0: 그래요?
2: 예, 저도 그 모습 보고 있으면 좀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또 그 부분을 또 청년들이 채워주고 하고 그래서 너무 뿌듯하고 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것도 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참 이렇게 이런 연합선거대도 사실 청년들이 우리가 그러면 시간이 안 되니까 되는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해보자 이렇게 직접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2: 네, 처음에는 이제 지역 미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 지역 본당 청년회가 보통 이제 선거를 준비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간 되는 청년들 또 따로 모집을 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어요.
0: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삼대리구 청년 청소년 담당 신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활동하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1: 일단 제 주 업무는 사무차장 업무가 더 우선이고
0: 네.
1: 청년 청소년 업무는 사실 보조적인 입장입니다.
0: 네.
1: 시간을 하루에 쓰는 시간만 보아도 그래서 주 업무와 병행되어야 되는 보조 업무 특성상 이렇게 해주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할 뿐이고요.
0: 네.
1: 또 제 위치상 본당 사무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돼버리면 월권 행위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서 다가가는데 그래서 역시 감사할 뿐이고요.
0: 네.
1: 또 본당 신부님들과 달리 매주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1년에 기껏해야 뭐 두세 번 정도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영향력이 본당 신부님들보다 매우 미비합니다. 그런데 청년 청소년 사목 담당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어서 요구하는 게 참 많은데 그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역시 잘 되는 모습에 감사할 뿐이죠.
0: 아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말이 오늘 내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냥 지켜보는 저도 근데 참 이렇게 열정적인 청년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데요. 그렇게 지역미사로 청년들이 모이면 뭐 미사 드리고 바로 땡 흩어지는 건 아니죠?
2: 아, 네. 보통은 이제 미사하고 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그래도 인원이 좀 있다 보니까 바로 미사가 끝나자마자 정리를 하고 회식 자리로 넘어가는
0: 네. 회식. 네.
2: 회식 자리로 넘어가는데 이게 식당 구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보통 50명, 60명
0: 우와,
2: 최고로 맞다. 많이 왔을 때가 95명 네, 이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사실 식당만 좀 잘 구해지면은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0: 아하, 와, 또 식당 구하는 게 또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줄은 몰랐네요.
2: 네.
0: 행복한 고민이실 것 같아요.

0: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네. 사실 대리구청에 거의 만 2년 있는 동안 청년과 관계된 다양한 시도들을 해봤고 그 방식들 안에서 문제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행사를 해도 만나면 서로 어색해하는 모습.
1: 그렇죠.
0: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모습.
1: 네.
0: 솔직히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요.
1: 그렇죠.
0: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민성 바오로 현재님 이야기한 것처럼 자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이 많이 필요했던 거고요.
1: 네.
0: 그래서 뭐 이야기에 있었던 것처럼 뭐 회의도 이 지역은 회의도 많이 초대하고 회식 갈 때 지나가다가 아는 청년 지나가면 붙잡아서 또 가기도 하고
1: 네.
0: 뭐 이런다고 하니까
1: 네.
0: 어떻게 행사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회의만으로도 매달 어차피 하는 대리구 회의에서도 그 분위기를 좀 만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열린 회의를 하게 되었고
1: 네.
0: 최근에 WID 십자가와 송모성화에 대한 순례 일정이 있었으니까
1: 네.
0: 이때쯤 WID에 대한 관심도가 좀 더 올라갔겠다라는
1: 그쵸.
0: 생각으로 네, 최용소 신부님, WID 네, 차장 신부님이신 최용소 신부님을 불러서 관련 이야기를 좀 더 듣도록 했었고요.
1: 아, 네.
0: 그래서 이번 달 이제 대리구 회의는 네, 50명의 한 55명 정도의 청년의 간부들이 모여서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1: 그랬군요. 또 WID 이야기도 나누시고요. 안 그래도 그렇게 좀 WID 이야기도 하고 신부님도 모셔보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우리 이 지역 회장 회의에서 얻으셨다고 하던데요. 이 네. 지역이 우리 형제님 회의죠?
2: 네, 네.
1: 청년들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WID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이렇게?
2: 뭐 최용석 신부님을 이제 뭐 초빙해 달라 뭐 이런 얘기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궁금해했어요. 이런 걸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했고,
1: 네.
2: 근데 이거를 그냥 WID는 뭐 홈스테이를 한다, 뭐 본대 때 뭔가를 한다 이런 정보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도 한번. 이런 거를 이제 한번 강의라든지 뭐 강 또 다 들으면은 참 좋겠다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회장단들도 얼굴도 보고 한번 이제 딱 문을 열면은 그다음부터 들어오기가 수월치 않을까
1: 네.
2: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떻게 또 그 좀 바람이 해소가 되셨나요?
2: 네, 저는 좋았습니다.
1: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단순히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뭔가 그게 WID에 대해서도 알고 서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친해지려는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네요. 네. 우리 3대리구 이지혁 대표시잖아요.
2: 네네.
1: 지금 이미대리사님께서도 계속 아쉬운 마음에 이제 아들이 참 연합선가대 해보면 좋겠다고 건의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 어떻게 회장으로서 이분 좀 이렇게 당겨주세요.
2: 아, 네, 알겠습니다.
1: 네. 네. 또 지나가기만 해도 회식에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이미대리사님 아드님 한번 보내보시고요.
2: 네.
1: 네. 곧 근데 지역 대표 임기가 끝나신다고요.
2: 네. 좋습니다.
1: 아, 제가 듣기로 맞다. MBTI I이시라고 들었는데
2: 예,
1: 어떻게
2: 맞습니다.
1: 이렇게 대표까지 맡게 되셨어요?
2: 사실 그래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어요. 이제 보면 회식이나 술자리나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좀 안 좋아합니다.
1: 네.
2: 안 좋아하고 한 5분만 앉아 있어도 이제 또 밖에 나가고 이런 타입인데
1: 아이시라 가지고
2: 예, 네. 굉장히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모습이나 그리고 자주 보다 보니까 일상 그러니까 행사가 없을 때도 주로 연락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본당끼리 도움을 주고 한 곳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아가지고
1: 어머나
2: 네, 그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도 또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분 좋기도 하면서도 아쉽기도 하고 조금 복잡합니다.
1: 아, 네, 알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참 이렇게 내향형이신데도 네. 정말로 이 교회를 위한 마음으로 네. 하시는 것 같네요. 멋지십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역, 우리 대리구 청년들이 이렇게 나아가면 좋겠다 기대나 바람이 있으실까요?
2: 물론 제 욕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제가 바라는 것은 계속 서로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분위기는 더 재미있는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1: 네,
2: 그게 다입니다.
1: 아, 서로 네. 서로 돕고 그냥 네. 즐겁게 지내고
2: 네.
1: 맞습니다. 그게 또 친교고 그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거겠죠. 네. 또 오늘 소개해 주신 팁도 다음 회장님께 많이 전수해 주시고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1: 연임하실 수도 있잖아요.
2: 아니요.
1: 연임 단호하시네요.

0: 좋습니다. 그럼 우리 끝으로 우리 신부님께서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믿음을 키워나가면서 함께하길 바라시는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일단 청년들이 세상이 아니라 성당에 모이는 거는 이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앙 안에서도 계속 공통 관심사, 공통 분모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성경 안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바오로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사도로서 활동하는 것 안에서는 다른 사도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또 체험해가고 만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사고요.
0: 네.
1: 미사 때문에 성당에 모인 청년들이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어서 그 미사를 참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고 또 살다 보면 힘들어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0: 네.
1: 그래서 세상사가 힘들 때 사실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이야기는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0: 네.
1: 1번은 당연히 미사 중에 만나게 되는 영성체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고 또 직접적으로는 같이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끼리
0: 네.
1: 서로 관계성 안에서 역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 그러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되어주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이가 있음을 네. 서로 만나는 신앙 속에서 만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유, 아멘입니다. 네,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주변 청년들과 함께하고 저도 그렇게 지내야겠다 좀 다짐도 하게 되고요. 우리 세라 정님께서 성신부님, 바오로 회장님 대박 멋져요 하시고 삼드리구 이 지역은 감히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시면서 이런 청신들이 모이는데 재미가 없을 수 없죠. 잠시 쉬고 계시는 청년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 두드려주세요. 삼드리구 이 지역 파이팅! 성교섭 성당도 파이팅! 성교섭 성당 신자신가 봐요. 네, 응원 감사하고요. 우리 빵톡의 삼남매 아빠님도 20여 년 전에도 삼드리구는 청년들이 활성화가 참 잘 됐어요. 앞으로도 계속 청년들이 붐볐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민성 바오로 형제님 안녕 하셨어요.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네, 홍규태님.
2: 아, 네.
0: 네. 네, 그리고 뭐 윤세호님도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해주셨고요. 아니 프란체스코 정님께서 청년분들 나다 싶으면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이게 뭐 유행어 같은 거예요 혹시?
1: 앞부분의 이야기 중에서
0: 네.
1: 계속 누구실까 했더니 일보자 신부님 이야기할 때 아 네. 월성성당이겠구나
0: 네.
1: 해서 월성성당 일보자 신부님께서 청년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월성성당이 옛날에는 청년회가 참 잘 됐었는데 여러 가지 흐름상에서 요즘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일보자 신부님께서 오셔서 교적안에 있는 모든 청년들한테 연락을 다 돌리셨고요.
0: 어머나, 네.
1: 함께 하자고 했었고 계속 청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공지사항 때 나다 싶으면 나오십시오라고 말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0: 그렇군요.
1: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0: 네, 감사하네요. 나다 싶으면 나오기 오늘 약간 유행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4023님 참 공감대 형성이 쉽다가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고 또 이렇게 공감을 해주셨고요. 참 그래도 이렇게 오늘 살아가는 이야기 청년들 이야기 들으시면서 우리 행복가족들도 아 우리 대구 대교구에서 청년들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이런 거 했다면서 하고 청년들에게 아는 척도 해주시면서 청년들을 교회 가까이 친근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청년대회 참여 선물은요 너튜브 댓글 달아주신 할모사폴리스님 그리고 신민호님께 드릴게요. 문자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월요청년대회 성영산 보니파시오 신부님 최민성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 두 분과 행복하세요로 저도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끝곡으로 박영호의 청년들이여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1: 행복하세요.

0: CPBC FM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 한모를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5: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스트레이키즈의 타임아웃으로 신나게 시작해봤습니다. 두시엔 뮤직 김빈다입니다. 2부예요. 강금성님이 인천공항엔 나비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하셨고, 신동철님 나비 겨드랑이 땀 나갔다. 나비 겨드랑이 있나요? 3109님 어젯밤 너무 더워서 냉장고 문 열고 잠깐만 실내 할게요 하고 얼굴 넣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얘기한 거예요? 잠깐만 실내 할게요. 아내가 야식 찾으러 왔다가 저보고 반찬이냐? 이러더라고요. 냉장고가 제일 시원한 친구입니다. 냉장고 열리라고 있죠. 예, 반찬들이 반찬한테 얘기한 거군요. 예, 잠깐만 실례 할게요. 이렇게 3109님 덕분에 웃어요. 1901님 열대야 때문에 뒤척이다가 베개를 뒤집는 것도 모자라서 아이스팩이랑 동거 중입니다. 침대가 아니라 활어 배송 박스 같아요. 오늘도 좋은 음악 부탁드립니다. 이 열대야, 아, 이 자다가 진짜 더워가지고 깨는 것만큼 짜증나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깨고 푹 자면 좋은데, 아이스팩이든 뭐든 선풍기든 좀 켜놓고 좀 안 깨게끔 주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여름철에 그 냉감 이불, 냉감 패드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스팩까지 가지고 주무실 정도면 진짜 더운 것 같은데. 활어 배송 박스라니요, 세상에. 5010님, 어젯밤에 더워서 선풍기 앞에서 오늘도 잘 부탁한다 라고 90도 인사했어요. 새벽에는 선풍기 회전 방향에 맞춰서 저도 같이 돌다가 정신 차려보니 베개만 끌어안고 있네요. 여름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다. 여름이가 아주 무서워. 예, 요즘 무더위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예, 심상치 않구만요. 예, 겨드랑이란다. 나비 겨드랑이 꽂혀가지고. 예. 아니, 그 선풍기 도는 대로 같이 돌면 어떡해요. 돌다가 오겠지. 그걸 기다려야지. 그걸 같이 돌면 어떡합니까, 진짜. 잠을 잔 거예요, 만 거예요. 자, 삼세판 퀴즈. 이제 시작을 할게요. 선물 푸짐하게 챙겨놓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선물도 받아가시면은 이 여름이 조금은 시원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그리고 엄정화의 엔딩 크레딧 듣고 3세판 퀴즈 시작할게요.

더우니까 월요병도 없애봅시다. 짜릿한 승부로 도파민 풀 충전 3세판 퀴즈. 주말 후유증 날려주고요. 월요병도 없애주는 바로 그 시간. 2시의 뮤직의 선물 창고 활짝 열리는 3세판 퀴즈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3세판 퀴즈는요. 말 그대로 세 번의 퀴즈와 세 가지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준비한 선물. 100억의 행복 100억 커피에서 커피 모바일 상품권 2만 원권 걸고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프랑스, 잉글랜드, 아르헨티나, 스페인. 과연 어느 나라가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1930년 오늘 7월 13일은 첫 피파 월드컵이 개최된 날이었대요. 첫 피파 월드컵의 개최지도 이곳이고요. 우승 국가도 이곳이라고 하는데 과연 어느 나라였을까요? 퀴즈입니다. 1번 우루과이, 2번 콩고 민주공화국.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CPBC 빵빵톡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100억 커피 상품권 2만 원권 보내드립니다. 자, 힌트 드리면은 저는 이 나라를 떠올리면 1986년에 있었던 뿅뿅뿅뿅 라운드가 떠올라요. 굉장히 옛날 사람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예, 뿅뿅뿅뿅 라운드. 그래서 이 노래 골라봤어요. 헤이즈의 라운드 앤 라운드. 드라마 도깨비 OST였죠. 이 노래하고 이번에 안드레아 보첼리하고 이세가 함께 부른 곡이죠. DNA 두 곡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CPBC 라디오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월요일에 도파민 터지는 코너 섬세판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답은 1번 우루과이였죠.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시죠? 첫 번째 월드컵이 열린 곳이 우루과이였고요. 결승전에서 아르헨티나를 4-2로 꺾고 첫 번째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르헨티나는 이때도 결승전 올라갔고 2022년에도 우승했고 이번에도 4강 올라갔고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2698님 1번 우루과이. 더운데 노래도 좋고 DJ 음성도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더위 먹었는지 계속 버벅거리고 있죠. 좀 이해해 주세요. 더워서 그래요. 1716님 정답 우루과이. 9006님 이름만 들어도 간이 좋아질 것 같은 우루과이. 백업커피 맛이 궁금해서 응모하는데 받으려면 1년 정도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되겠죠. 비타민같이 피로회복 해주는 새 노래 굿입니다. 네, 꾸준히 장기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4559님 우루과이지요. 더워요. 7790님 문제 거져주시는 복입니다. 우루과이. 오늘 처음 1회 대회 개최지와 우승한 나라를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우승을. 네, 언젠가는 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네, 지금의 난관을 잘 헤쳐가야 됩니다. 5112님 우루과이입니다. 네, 우루과이도 이거 저기 발음 맞습니까? 우루과이 인정되나요? 너그럽게 정답으로 인정. 와 대단한 나라네요. 에,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도 축구부 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에 구청 장배 에, 축구부 준비 중입니다. 오 그렇군요. 구청 장배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에,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에서 장기 투자하시겠다는 그분께 9006님께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빰빰빰빰빰빰빰 빠라밤 축하 축. 지금 바로 성함

샵 1053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자, 두 번째 선물. 이번에는 시트 세제 에코밴 걸고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두 번째 퀴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찍기 실력이에요. 오늘은 제가 AI 방글이에게 내일 초복이니까 내일 모레군요. 초복이니까 초복에 먹을 음식 삼계탕과 치킨 중에서 하나를 골라달라고 할 거거든요. 여러분은 AI 방글이가 삼계탕과 치킨 중에서 어떤 음식을 고를 것 같은지 지금부터 미리 추측을 해서 문자를 보내주세요. 예. AI 그 방글이 목소리 듣고 보내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보내는 겁니다. 찍는 거예요. 그냥 삼계탕 말할 것 같으면 삼계탕, 치킨 말할 것 같으면 치킨 이렇게. 자, 추첨을 통해서 시트 세제 에코밴 드릴게요.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샵 1053이나 그리고 CPBC 빵빵톡으로 지금 바로 삼계탕 혹은 치킨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는 동안에 계속 보내주세요. 하영건 팩토리의 삼계탕 그리고 런치백의 치킨은 살 안 쪄요. 살은 내가 쪄요. 이거 너무 슬픈 곡이다. 네, 두 곡이에요.

0: 아니, 치킨은 살안 찌고 살은 나만 찐다 그래놓고 마지막 그렇게 맛있게 먹는 소리 어떡할 거냐고요. 너무 맛있겠다, 진짜. 이러면은 치킨 먹고 싶잖아요. 자, 이제 AI 방글이를 한번 모셔보죠. 삼계탕인지 치킨인지. AI 방글이 안녕.
1: 오랜만에 말을 건네주셔서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말을 건네주셔서 정말 반갑네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거나 도와드릴 일이 있을지 기대되는데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0: 혹시 초복이라고 있는데 초복이라고 알아?
1: 네, 잘 알고 있죠. 오늘이 드디어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이네요. 초복은 삼복, 초복, 중복, 말복 중첫 번째 복날로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의 시작을 의미해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시기에 더위를 더위가 서늘한 가을 기운을 제압해 엎드리게 만든다고 해서 엎드릴 복복자를 써서 복날이라고 불렀답니다. 이맘때쯤 되면 더위에 지쳐 기력이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음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내는 풍습이 있죠. 오늘 초복인데 삼계탕이나 장어 같은 든든한 보양식은 챙겨 드셨나요? 아니면 시원한 수박이라도 드시면서 더위를 식히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0: 초복은 수요일이지만 그래도 미리 한번 물어볼게. 너도 기운이 떨어져서 혹시 일하기 싫을 때가 있어?
1: 가끔 서버에 데이터가 몰리거나 복잡한 코드를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쿨러팬에게 돌리면서 파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치긴 합니다. 물론 저는 사람처럼 땀을 흘리거나 실제로 기력이 떨어지진 않지만 질문을 주신 의도는 너무나 잘알것 같아요. 오늘처럼 더운 초복 날씨에는 가만히만 있어도 에너지가 바닥나고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역이잖아요. 지금 혹시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되신 상태인가요?

0: 일하기 싫은 마음을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지만 잠시 쉬어가실 수 있게 가벼운 농담을 건네거나 기분 전환할 만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찾아드릴 수는 있어요. 바쁘시더라도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잠시 숨 고르고 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조금 쉬엄쉬엄 가도 괜찮습니다.
1: 그치, 오늘 월요일이고 너무 더워서 쉬엄쉬엄 가도 괜찮은 것 같아. 아무튼 복날에는 너가 말해준 것처럼 닭을 많이 먹잖아. 그러면은 우리 방그리들한테 삼계탕과 치킨 중에서 딱 한 가지 메뉴만 골라줄래?
0: 두 메뉴 다 매력이 넘쳐서 정말 어려운 난제네요. 하지만 오늘처럼 무더운 초복 당일, 일하느라 지친 상태라는 점을 고려해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삼계탕을 추천해드릴게요. 치킨도 언제나 진리지만 오늘은 기력을 보충해야 하는 복날의 정석이잖아요. 뜨끈하고 진한 국물에 찹쌀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나면 땀은 좀 나더라도 신기하게 에너지가 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열치열로 더위를 다스리는 조상들의 지혜에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오늘 점심 메뉴는 삼계탕으로 든든하게 채워보세요.
1: 와, 삼계탕을 선택해줬으니까 삼계탕을 선택하신 한 분께 선물 드릴게.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우리 AI 방글이는 오늘이 초복인 줄 알았어요. 예, 그러나 초복은 수요일이다. 예, 방글이도 지금 많이 더운가 봐요. 예, 김명숙님, AI 정신 차리 하셨는데 예, AI 방글이도 좀 봐줘야 돼요. 너무 더워서 그래요, 여러분. 자, AI 방글이가 오늘 삼계탕을 이열치열로 선택을 해줬습니다. 3543님, 나이가 드니까 손가락 속도가 느려서 빨리 못 보내네요. 그래서 오늘 미리 보내요. 삼계탕, 월요일은 휴일, 모처럼 집에 있어요. 아, 집에 있는 월요일도 너무 괜찮다. 네, 삼계탕 미리 신청해 주셨고요. 신청이래 보내주셨고요. 7790님, AI면은 치킨입니다. 아, 치킨에 맥주 선택합니다. 아, 우리 AI 방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올바르고 바르고 이 뭔가 FM이에요. 예, 그런 느낌이다. 다음에 선택하실 때 한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7850님, 비티 안녕하세요. 물에 빠진 고기가 좋은 저는 삼계탕 찍습니다. 살도 안 찌고 보양이 되는 삼계탕 가자 하셨고. 예, 살은 찌겠지만 보양도 되는. 126님, 삼계탕입니다. 에코백 받아서 아내 주고 싶습니다. 방글아, 삼계탕 먹자 하셨는데 에코백이 아니고 저희가 세탁세제 에코밴드리거든요. 이게 종이처럼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가볍게 쓰실 수 있는 시트세제 에코밴 드립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신동철님, 뜨거워서 싫어! 배신당했다, 권대기님. 예. 파업하면 다시 저는 킬 거야, 막 다들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AI 방글이한테 이렇게 화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냥 나는 치킨 땡긴다, 치킨 정답 이렇게 보내신 김성수님도 계시고, 만수님은 삼계탕, 제가 치킨 안 먹어서 삼계탕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건대기님은 치킨 선택할 것 같다. 이주원님도 치킨, 바삭한 게 좋거든요. 하종철님, 삼계탕 먹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송정민님도 영양면에서 삼계탕이 좋으니까 삼계탕이라고 할 거예요. 백영아님, 똑똑한 방글이는 당연히 삼계탕. 김성수님이 똑같이 맞추셨어요. 이열치열 삼계탕. 우와. 이기형님, 누가 봐도 삼계탕. 삼계탕. 오, 세상에. 어떻게 다들 아셨죠? 7790님, 아까 소개했나요? 네, 치킨에 맥주 아니었고. 자, 오늘 맨 처음에 보내주신, 나이가 드니까 미리미리 보낸다, 삼계탕, 월요일에 모처럼 집에 계시다는 3543님께 선물, 세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시트 세제 에코밴,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AI 방글이의 배신이다 뭐 이러면서 지금 다들 화내고 계세요. 자, 워워, AI 방글이한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얘도 지금 더워서 쿨러 가동시키고 있어요. 자, 퀴즈 3세판 재밌게 즐기고 계세요?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선물은 바로 입안 가득 퍼지는 추억의 맛 청춘 누룽지. 문제 나갑니다. 세 번째 문제. 1923년 오늘 7월 13일 로스앤젤레스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헐리우드 입간판이 설치된 날이었대요. 이 지역의 부동산 개발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헐리우드라는 글자만 영어로 남아있는데 그 뒤에 원래는 어떤 단어가 붙어있었대요. 뒤에 있던 단어는 부식이 돼서 철거했고 지금처럼 헐리우드라는 스펠링만 남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헐리우드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있었을까요? 1번 헐리우드 랜드, 2번 헐리우드 발리우드. 자, 어떤 건가요? 정답 맞히신 한 분께 청춘 누룽지 보내드립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되는 샵 1053번이나 CPBC 빵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가 힌트입니다, 여러분. 모모랜드의 뿜뿜, 그리고 FT아일랜드의 바래.

힌트송이었죠? 모모랜드의 뿜뿜, FT 아일랜드의 발에 듣고 왔습니다. 정답은 1번 헐리우드랜드였어요. 부동산 개발을 홍보하려고 세운 입간판이어서 헐리우드랜드라고 만들어졌었다고 하네요. 자, 정답 1번 청춘 누룽지 가져가실 행운의 주인공을 뽑아보죠. 3524님 1번 헐리우드랜드 누룽지 삼계탕 먹고 싶어요 하셨고, 7790님 오늘 처음으로 세 번 다 보내봐요. 하하, 랜드요. 건대기님, 헐리우드 랜드. 미국서 학교 다닐 때 일반 상식으로 배웠던 기억이 이걸 35년 지나서 2시의 뮤직에 퀴즈로 나오다니. 언빌리버블 하셨어요. 어, 예스. 9828님, 친절한 힌트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습니다. 땡큐. 5112님, 정답 헐리우드 랜드입니다. 어머님 드리고 싶어요. 제발요. 3524님 1번 헐리우드랜드. 2658님 정답 헐리우드랜드. 오늘 처음 참여해요. 선물 주시면은 자주 올게요 하셨습니다. 제가 2번으로 여러분께 그냥 재밌으라고 헐리우드 발리우드 뭐 이랬는데 헐리우드 액션 했어야지 이런 분 계셨어요. 네. 9006님이 헐리우드 뒤에 액션 들어가야 맞는데 복이 없네요 하셨어요. 아, 요 헐리우드 액션으로 했어요. 더 약간 센스 있는데. 예, 아쉽네요. 늦게나마. 발리우드 별로였어요? 발리우드 괜히 약간 발냄새 나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 또 보내주시고, 발리우드 영화가 어이없어서 웃기긴 하죠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오늘 누룽지, 아, 역시 간절하게 예,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이분들 중에서 9828님께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소유.

미라니의 Starry Night.

스테리 나이트 듣고 왔습니다. 자, 내일은요. 여러분의 선곡 센스가 필요한 시간, 주제 선곡 대결 함께하는 날이에요. 내일도 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끝곡 홍이삭의 내 사랑 내 곁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빛나는 오후 되세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한아름.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6: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3번 온 세상에 전파하리.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영금 세실리아 수녀입니다. 월요일 오후인데요. 월드컵 경기가 결승을 향해 가고 있더군요. 경기를 보다 보면 늘 한 팀은 막 환호하고 좋아 죽고 다른 팀은 고개를 둑 다 떨구고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예. 아, 그런데 가끔은 경기 결과보다 더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막 선수끼리 막 억울함을 온몸으로 연기하는 선수들 있죠. 막 정말 심판 앞에 가서도 막 뭐라고 하고 예. TV 앞에서 보던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공보다 손이 더 바쁘네. 예, 우리 마음에는 이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경기하는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나요? 관중은 골이 들어갈 때 환호하지만 인생에는 승리보다 네, 패배의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날들로 기억해 주신다고 믿고 싶은 월요일 오후 노래 한 곡 들으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네, 오늘 첫 곡으로 카이 로저스가 부른 주님의 영이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어릴 적에는 운동회를 하죠. 그래서 운동회에서 뭐 넘어져도 울다가 금세 빵 일어나서 또 다시 뛰어가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넘어지는 건 뭐 괜찮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건널목에서 어쩌다 한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어이, 누가 봤나? 나를 봤을 것 같은데, 어휴, 저 차, 정차한 차 안에서 다 나를 다 봤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과 체면에 개의치 않고 정말 다시 일어나는 모습, 뭐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죠. 예,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여러분의 체험 문자 기다립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 조사율 있잖아요. 7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락이나 뭐 문자가 오면 기도의 오솔길,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문자 보겠습니다. 655 하나님께서, 수녀님 잠깐이라도 시원한 눈사람으로. 아이고, 정말요, 너무 시원하겠다, 그죠? 예, 봉담 성당 어르신 축일 맞으신 김상태 요일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데콜로레스 원 베로니카 아들이 마셨어요. 아, 꾸르실료 같은 단원인가 보군요. 데콜로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 오늘 요일 축일인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으로 단단하게 이제 세월을 많이 넘기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네, 오늘도 무척 무더운 하루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로 월요병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오늘 새벽 열대야로 인해서 월요병이 배로 도져 있었을 때 어느새 기도의 오솔길 알리는 4시가 도착했네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더위로 힘들지만 수녀님의 기도로 싹 씻어주실 거라 믿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희 수녀님들도 어젯밤에 처음으로 열대야 같은 날씨에 자다 깨다 했노라.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맞장구도 치면서 아침밥을 먹었었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날이 많아지겠죠. 그럴수록 뭐 인내를 가지고 네, 잘 지내야 되겠죠. 네, 하대사님, 예, 오늘은 정말 덥네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에어컨을 틀고 말았네요. 아유, 그럼요. 너무 더울 땐 이 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잖아요. 아파요. 네, 너무 더우면 이 뇌도 정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혈압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조금은 시원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보게 되더군요 하셨네요. 아유, 운동은 뭐 그래요, 즐거운 거죠. 뭐 승패를 떠나서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이 스포츠 아닐까요? 너무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마음까지 상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티나님, 저도 축구 열심히 봤어요. 4강이 다 새벽에 해서 못 볼 듯해요. 잉글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아이고, 정말 이렇게 네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잘하는 팀들만 4강에 올랐네요. 남의 나라지만 응원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면 되죠. 아, 이번에는 또 누가 될까 뭐 이런 거 잘하리라 믿었던 팀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냥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죽어라 정말 열심히 했으니 거기에 박수를 쳐드리면 되겠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우곤이 부릅니다. 일어나.

네, 박우곤이 부르는 일어나. 오, 굉장히 박진감 있는 노래네요. 막 오늘 정말 이렇게 조금 나른한 월요병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예, 오, 푸른 하늘 사무엘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는 주말과 주일을 순례의 여정에서 행복하게 잠시 일도 하고 미사 참례하면서 보내고 월요일인 오늘 30개월 동안 빌려서 잘 타고 다니면서 가족을 모시고 병원으로 또 때론 신부님이나 성당의 청년들 태우고 어디론가 예 붕붕붕 봉사활동했었는데 이제 다시 렌트 회사로 예 반납하는 날인가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30개월이면 거의 2년, 3년 정도 가까이 했네요. 3년 동안 잘 타셨네요. 오, 이렇게 멋진 차였는데 이제 반납하시고 다시 보냈다니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뒷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뚜벅이로 살아야겠지만 수도권에서 지내는 만큼 이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뚜벅뚜벅 예, 이 도시를 걸어서 때로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것도 괜찮죠. 건강에는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걷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차를 타고 그냥 씽씽 다니다 보면 그렇고요. 또 저희 수님들 얘기는 뭐 요즘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로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느 골목이었더라 뭐 어디로 가는 그걸 못 찾는데요. 이게 습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그냥 대중교통 타는 것도 참 괜찮겠다. 제 말이 좀 섭섭한가요? 그동안 잘 그냥 쓴 그 차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 채칠리아님 참 뜨거운 오후입니다. 유유 예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물 자주 드시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게요. 물을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을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었는데요. 정말 목이 많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형님, 네. 어제 주일날 명동성당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 천차. 와, 천차. 이게 도대체 몇 번 해야 천차가 되는가요? 주 회합을 갔었어요. 단원 10명이 열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10명이 천차를 맞이한 거예요. 아, 대단한 열성들이시고 신앙도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단원 중 송주현, 베로니카 자매님의 남편 남재호, 사도요한 형제님이 불의의 사고로 뇌신경을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셔서 상태가 네,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치유에 은총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요양원이 있는 환자 간호가 엉망이라 요양원이 예, 병이 더 악화되니까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요청바란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게요. 이 병원도 참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뇌를 다치셨으니 반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한쪽이 불편한 그런 상태로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남재호야 사도 요한 형제님 제가 기억해 놨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소식 주셨어요. 예, 라일락 향기님. 네. 미사 영성체 고해소 봉헌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도의 웃을길 감사하셨네요. 하도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퇴원하시고 뭐 집에 계시거나 이랬을 때 찾아가서 뭐 미사나 미사하고 영성체하고 뭐 미사 전에 성사 볼 수 있을 텐데요. 그걸 챙기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 그래도 기도의 오솔길에 이렇게 짧게라도 마음의 표현을 해주신 것만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고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신 미카엘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수녀님, 종격동 가슴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12cm요. 조직 검사 결과는 아직이지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기도 드려주셔요. 저는 심혜원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본당은요, 좀 순화해서 소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텃세는 기본이고요. 분고 활동을 거절하는 사람은 소외시키고 외인들보다 인격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성당으로 미사 참례하러 갑니다. 좀 속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음성기도 예, 지난번에 하신 분 목소리가 먼저 나갔었어요. 예, 그럼 죄송합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나중에 나오신 신미칼 형제님 네, 사연입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미칼 형제님 참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분당 공동체가 보통 참 여러 좀 잡음도 있게 마련이고요. 어려움을 또 겪죠. 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니면 들은 바로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성당 문턱이 닳도록 자주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죠. 예,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늘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사람을 맞아주셨죠.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또 처음 온 사람이나 또 함께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막 두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뭐 훌륭해 뭐 이런 자만심 아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보일 때도 있죠. 네. 그래서 다른 팀에 대해서는 또 괜히 뒤에서 헐뜯고 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미카엘 형제님의 사연은 아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공동체든 완전하지 않은데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당으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가기 전에 좀 먼저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남아 있겠다라고 결심하면 만약에 내가 먼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짐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예, 서로를 통해서 또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우리 미카엘 형제님의 사연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 우리 오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불러주셨지만 저희는 때로 사랑보다 판단을, 환대보다 배제를 앞세우며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신미카엘 형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때문에 신앙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소서. 또한 모든 본당 공동체가 누가 더 오래 다녔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 앞세우기보다 먼저 미소로 맞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도 혹시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상처 준 적은 없는지 겸손되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이에게는 위로를, 다친 마음에는 사랑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는 화해와 일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 미카엘 형제님과 또 본당 공동체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뭐 신부님 수녀님들 다 같이 도움이 되는 노래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예, 루화가 부릅니다. 주님의 집.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정도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거로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어떤 아픔이 있어요. 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또 많이 왔어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예, 미카엘 형제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마음과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의 자랑만 하기보다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 그냥 수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눈 꿈뻑거리면서 듣고 있죠. 예, 그러다가 제 못에 또 풀이 슬슬 끝나는 거죠. 뭐 사는 게 다 그래요. 네. 아, 티나님, 네, 심 미카엘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하느님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38년째 다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도 결국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느님 자녀들이기에 그 안에서 풀어나가심이 좋을 듯이요. 그렇죠. 뭐 결국 인간이고 우리가 뭐 완벽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다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지상에도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좋은 점은 뒤돌아서서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됐나? 뭔가가 뭐 생각하겠죠. 네, 그걸 믿어야겠죠. 네. 별님, 네, 어서 오세요.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 네. 기대치가 있기에 우린 모두 실망과 섭섭함을, 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셔요. 인간의 세상이기에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많아요. 힘내세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뒤돌아보면 어떤 때는 막,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잖아요. 그럼 막 어디 사방천지에서 딱 그 사람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미운 마음 정말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수녀님 아니면 밖에서도 좋은 형제 자매님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거기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카엘 형제님이, 오, 미카엘 형제님이 오셨네요. 예, 아이고. 수녀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 영적 위로가 됩니다. 솔직히 가톨릭 공동체는 사회 야인들보다 인격적으로 모든 게 월등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아유, 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에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뭐.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것도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예. 저희 동네는 도농 복 지역이란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입니다. 어제는 자전거를 타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는데 바람이 파란 별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와 물보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초록빛 출렁이는 바다 벼가 바람에 그렇게 쏠 막 누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다시 누웠다. 와 그걸 보셨군요. 네. 바다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뒷말이 너무 멋있네요. 뭐 성당에서 복닥복닥거리는 그 마음가짐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모든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넘어졌다 저렇게도 또 넘어졌다 하면서 아름다움을 너에게 주는 거란다. 아이, 저도 너무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서로 앞서기 위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경쟁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더욱 커지게 하소서. 성공한 사람만 박수 받는 세상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 직장과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와 시기보다 웃음과 배려가 먼저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겨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

네, 황수정 노래 달이 넘어간다. 좀 특이한 노래네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의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짧게 쓰셨지만 마음이 담기었네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이탈리아로 성지순례 중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답니다. 저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조금씩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결국 농담까지 나누다가 알게 됐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낯설어서 수줍음이 많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었다는 사실을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주위를 바라보면 큰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작고 따뜻한 목소리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게 다치거나 내 마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남들은 그건 몰라요. 정말이에요. 참 좋은 체험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네. 069 하나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고질적인 안 좋은 습성 중 하나.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들 살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기대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내 바람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거기에 코멘트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7님, 네. 미카엘 형제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죠? 전 오래전에 권위적인 주임 신부님이 그 말투와 행동의 환멸을 느껴서 저 또한 옆 동네 성당으로 다니다가 3년 좀 지나니 신부님께서 이동하셔서

하시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정말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거리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솔길 난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비디오 판독.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칙하면 바로 휘슬이 울리지요. 그런데 집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형제끼리 다툼도 둘 다 제가 맞습니다를 외치곤 합니다. 문제는 둘 다 레드카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심판보다 양보가 더 필요하고 인생에서는 승부보다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축구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정말 반칙이 맞았는지 다시 확인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할 때 판독기가 없이 바로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혹시 하느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봐라. 네가 놓친 장면이 있단다. 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답니다. 앞에서 너무나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달리면서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삶에도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좀 필요한 것 같죠? 괜찮아,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돼,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힘내, 이런 말을 건네주는 사람. 네, 오늘 오솔길 가족님들이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예, 끝곡으로 최지혜가 부르는 용기를 내어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의 평화를 주러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뽑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 파견하시면서 가르침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7장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몇 번이나 등장하는 데다 백인 대장의 종은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지요.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시는 장면에 이어서 9장에서는 그 절정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일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일을 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며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뽑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자신들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은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또 당신을 따르는데 목숨까지 걸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현실의 차가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금 본당이 아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제자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찬 이야기, 좋은 말들만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만날 세상은 분명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때로는 따뜻하게 또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가톨릭 학교가 마주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저도 현장에서 조금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우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속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위대한 기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드론 부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교육장 드론 일종자격증 무료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교육으로 미래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3: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2: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3: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2: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4: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2: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 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7: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기쁜 소식 밝은 세상
10: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한낮의 태양은 땅을 메마르게 하니 누가 그 열을 견디어내겠는가. 화덕에 풀무지를 하는 자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일을 하지만 태양은 그 3배나 되는 열기로 산을 달군다. 집회서 4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화덕에 풀무지를 하는 이의 마음이 이럴까요? 하느님께서 빚으신 태양의 힘이 쎄도 너무 셉니다. 경북 경산과 포항 지역에 어제 사상 처음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폭염 경보가 계속 발효 중인데요. 폭염 중대 경보 들어보셨나요? 2008년 폭염특보제도 도입 이후에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인데요. 노약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온열질환과 사망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극한의 더위가 예상될 때 발령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려진 건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처음 겪는 더워도 너무 더운 이 더위, 우리 얕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름은 이제 시작이고 지치기 쉬운 날들은 길게 남아있습니다. 무리한 야외활동은 피하고 중간중간 충분히 쉬어주세요. 마음만큼은 쿨하게 시원하게 5시엔 설레는 라디오가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0: 시스타 소쿨 듣고 왔습니다. 세훈님이 첫 곡부터 너무나 시원하네요. 소쿨 해주셨는데요. 오늘 진짜 너무 더웠죠, 여러분. 오늘 밖에서 땀 많이 흘리신 분들, 그리고 더위와 씨름하신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날에는 시원한 그 수박 한 조각, 또 선풍기 바람 큰 힘이 되어줄 것 같은데요. 더위뿐만 아니라 이번 주에 다가올 뭐 복잡한 일들도 쿨하게, 시원하게 웃어 넘기길 바라면서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라 힘차게 시작해봅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첫 코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퀴즈로 내는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월요일 코너,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기적인가요?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사연 담아서 드라마도 만들고 찰떡같이 어울리는 AI 음악도 넣어서 짧은 라디오 뮤직 드라마 만들어 드립니다. 일상 속 소소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 전해 드릴 건데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와 함께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주제 미리 알려드릴까 봐요. 나의 추억의 장소는 어떤 곳인가요? 그 추억의 장소에서 어떤 추억들이 있나요? 입니다. 추억의 장소와 추억들 많이 많이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들으면 힘이 나는 비타민 같은 짧은 에세이, 비타민 5C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그리고 나만의 추억의 장소, 여기에다가 기적인가요? 사연까지 모두 모두 문자번호 샵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CPBC 빵 활용해 주셔도 좋고요. 오늘은 실시간 채팅창 활용해 주셔도 좋습니다. 너튜브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IS 동서와 함께 합니다.
1: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2: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권.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1: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아, 우리 실시간 채팅창으로 현철님이 1등 하고 인사 남겨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추억의 장소는 이고요. 그 추억의 장소에서 나는 어떤 추억이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미카엘 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웠잖아요. 아, 지금 부산도 너무 더워요라고 해주셨는데, 세우님께서 저도 아까 출근하면서랑 여기 스튜디오 도착해서 지금 실시간 온도가 몇 도가 찍히는지 봤는데 여전히 33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너무 덥다라고 생각했고, 이번 주 내내 좀 이런 더위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저 더위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박 많이 잘라놓고, 선풍기 무선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충전 좀 해놓고, 에어컨도 이렇게 풀가동 시키려니까 또그 전기세 때문에 손이 덜덜 떨리는 것 같기는 하지만, 너무 더울 땐또 틀어야죠. 그렇게 좀 준비를 단단히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래라도 제가 시원한 노래 틀어드릴게요. 성시경이 부르는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올게요.

0: 달구와 관련된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내는 대뜸 퀴즈입니다. 오늘의 대뜸 퀴즈 문제 나갑니다. 대구시는요,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올해 7월 정기분 이것 세금 2,585억 원을 부과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보다 85억 원 정도 증가한 액수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일까요? 이것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노력하죠. 이거를 많이 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행복할까요? 어떨까요? 자, 재화와 자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개인, 단체,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가옥, 현금 등을 뜻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태산, 2번 재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막대 아이스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일까요? 재산일까요? 오늘의 힌트송은 정답의 종류 중에 하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제랑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부르는 아파트 듣고 올게요.
1: 시장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로저와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의 종류 중에 하나죠. 이것이 나오려면 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야 이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의 대뜸 퀴즈. 이것의 납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납부 기간이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토지나 부동산 등에 지불하게 되는 이 세금은 과연 무슨 세일까요? 1번 태산세, 태산. 2번 재산세, 재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정답자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건데요. 시원한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과점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1번 태산, 2번 재산 중에 정답 선택하셔서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힌트송 한 곡 더 듣고 올까요? 왁스가 부르는 머니 듣고 올게요.

왁스 머니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재산이었습니다. 돈이나 이 재산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세상 상식이지만 신앙 안에서 재산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진 재산, 뭐 내 몸, 나의 재능까지도 내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라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 어떤 답이 옳은 것일까, 좀 재산을 왜 쌓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산세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한 내에 내셔야 되니까 잊지 말고 챙기시고요. 9514님이 재산세 많이 내고 싶어요. 재산세 많이 내고 많이 그러고 남는 것도 많이 있고 이러면 좋겠죠. 3368님이 2번 재산입니다 해주셨고 9249님이 정답 2번 재산 하시면서 오늘 미용실 가기 위해서 나갔는데 우편함에 재산세 고지서가 있어서 은행에서 내고 왔어요. 와, 바로 내고 오셨군요. 그런데 작년보다 적어진 금액, 좋아해야 하는데 작년보다 적어진 그 금액 좋아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그쵸? 집에 가치가 떨어진 것 같아 마냥 좋지는 않았어요. 아유, 그러셨구나. 지난 토요일에는 친정에 가서 감자를 수확해왔어요. 밭 근처에는 커다란 호두나무가 있어요. 바로 여기, 그러시구나. 얼마나 토요일에 고생하셨어요. 근데 너무 더웠잖아요. 오늘만큼은 아니긴 했는데 토요일에도 꽤 더웠거든요. 근데 땡볕에서 감자 수확해 왔다고. 밭 근처에 또 커다란 호두나무도 있어서 그늘이 되어줬을까요? 직접 수확해서 먹는 그 감자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9249님 더 맛있을 것 같아요. 8683님께서 이렇게 더울 때면 13년 전에 군종병으로 근무했던 해군성당 떠오르네요. 그땐 참 보람있고 재밌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번 주 회사에서 중요한 평가가 있는데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해주셨는데요. 13년 전에 군종병으로 근무했던 그 시절.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막 패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젊은 날. 근데 지금도 젊으신 것 같아요. 13년 전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이번 주 회사에서 중요한 평가도요. 이 젊은 패기 열정으로 잘 헤쳐나가실 것 같습니다. 응원해드리고요. 1166님께서도 대뜸 퀴즈 정답은 2번 재산 해주셨고 4023님께서 정답 2번 재산세 저도 많이 내고 싶어요 라고 다들 정답 보내주시면서 재산세 많이 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실시간 채팅창으로 세호님께서 2번 재산입니다. 현철님께서는 3번 이산입니다. 세훈님께서는 4번 야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현철님이 5번 뒷동산입니다 라고 산산산으로 끝나는 말은 이러고는 태산 재산 야산 이산 뒷동산 이렇게 되겠네요. 정답은 재산이었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막대 아이스 바 막대 아이스크림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막대 아이스크림 이용권은요. 뭐였죠? 실시간으로 사용이 가능한이라고 말할 뻔했어요. 더위가 이렇게 무섭다. 오늘 잠깐 걸었다고 정말.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사용 등록을 기한 내에 꼭 해주셔야 되니까요. 잊지 말고 사용 등록 해주시고요.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따로 문자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뜸 퀴즈는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0: 짧은 라디오 AI 뮤직 드라마
1: 기적인가요?
0: 기적을 믿어보세요. 기적 같은 순간 드라마로 전해주는 시간, 뮤지컬 배우 박상홍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박상홍입니다.
0: 상홍 씨 반갑습니다.
1: 네.
0: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1: 한 주간 뭐 연습도 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연극에 들어가게 돼서요.
0: 연극?
1: 네네.
0: 오, 뮤지컬 아니고?
1: 아, 네.
0: 어머, 그렇구나.
1: 그래서 연습 이번에 들어가게 돼서 연습도 하고 네. 정말 더위를 잘 피하려고 잘 숨어 있었습니다.
0: 너무 진짜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더워요.
1: 네.
0: 지금 뭐 실시간 채팅창에도 그렇고 문자로도 그렇고 빵톡으로도 너무 덥다고
1: 네.
0: 그런 이야기 많이 많이 해주셨고요. 7282님이 이렇게 문자를 상홍 씨를 기다리면서 보내주셨어요.
1: 네. 오늘은 설디와 상홍님을 위해 건빵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제가 회사에 서류 탈락했지만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들으며 위안 삼아 봅니다. 언젠가 또 다른 좋은 직장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화이또 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화이팅!
1: 화이또!
0: 화이팅! 아, 그 사진을요. 건빵 사진을 찍어서 문자로
1: 네.
0: 보내주셨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저희가 또 눈으로 맛있게
1: 네.
0: 먹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탈락해가지고 근데 마음이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기적인가요? 함께 하시면서 또 마음의 위안 받으시면 좋을
1: 네.
0: 것 같아요. 상홍 씨 근데 궁금한 게 있네요.
1: 네.
0: 고향이 지금 대구.
1: 네네. 맞습니다.
0: 나고 자란 곳. 태어나서 나고 자란 곳.
1: 네.
0: 오.
1: 저는 한 2년 정도 서울에 산 경험을 제외하고는
0: 네.
1: 대구에서 열심히 수호를 했습니다.
0: 오. 그러면 대구에 엄청 그 추억이 많겠어요.
1: 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몇 살이죠? 아, 20년! 20년 됐네요.
0: 어머, 20년이 네. 됐어요?
1: 네.
0: 그럼 그 집이 나의 어떤 추억의 장소일까요?
1: 아, 그런 것 같아요.
0: 오.
1: 또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20년 집이 됐잖아요. 그래서
0: 네.
1: 리모델링을 한번 했었거든요.
0: 오.
1: 근데 제가 군대 때 했어서 제가 집 비밀번호랑 집을 좀 집에 들어왔는데 저희 집이 아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0: 이거 우리 집 아닌데. 왜?
1: 분명히 입대했을 때는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 휴가 나왔을 때는 다른 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아, 이런 에피소드가 꽤 많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1: 네네.
0: 전역했더니 집이 없어졌다.
1: 네,
0: 배를 눌렀더니 다른 분이 나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상홍 씨한테는 추억의 장소가 20년간.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집인
1: 네.
0: 거고 오늘 왜 이 추억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문자 주제가 또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늘의 문자 주제는요. 나 어릴 때 이곳은 정말 나의 추억이다 라는 장소가 있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0: 네, 문자 번호는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저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시원한 막대 아이스바 계속해서 선물로 드려볼게요. 오늘은 7323님의 사연인데요. 드라마로 만나보실까요?

0: 어린 시절 저는 경주의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꼬불꼬불 산길로 경주 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1시간 20분은 타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엄마!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1: 오늘 가는 곳이 엄마가 자란 곳이야. 할머니 돌아가시고 안 갔으니까 어디 보자. 그러니까 한 20년쯤 못 갔네.
0: 아 근데 그럼 갑자기 왜 가고 싶어졌어요?
1: 우리 아들 이제 대학 가고 엄마랑 간만에 데이트하자고 하는데 어디 갈까 고민해봤는데 엄마 어릴 때 자란 곳에 같이 가보면 어떨까 싶었지.
0: 그런데 그때는 꼬불꼬불 산길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1: 그랬었는데 진짜 터널이 생기면서 30분이면 닿을 수 있는 곳이 됐더라고. 너무 많이 변했어. 이게 강산이 변해도 너무 변했어.
0: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잖아요.
1: 그러게. 강산이 뭐 두 번 세 번 변한 거 그런 시간이구나.
0: 그렇게 닿은 고향. 강산도 변하는 그 시간인데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커다란 느티나무는 예전보다 더 굵고 깊어진 주름을 품고 있었지만 그 아래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냄새는 기억 속 그대로였습니다.
1: 아유, 어릴 때도 매미가 그렇게 울더니만.
0: 물장구도 치고 물고기도 잡고요?
1: 그랬었는데 이제는 저 냇가에 물이 그냥 다 말라버렸네.
0: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물결 대신 뽀얗게 돌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메마른 개울을 지나 어릴 때 살던 고향집으로 가보았습니다. 좁은 흙길을 따라 조금 더 걸어가면 오래된 집 한 채 낡은 기와와 무너진 담장에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1: 아들, 뭘 그렇게 봐?
0: 엄마 표정이요. 옛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1: 그러게, 엄마가 여기에서 태어나서 자랐었지.

0: 엄마 여기 봐봐. 엄마, 와, 감이 울렸다니까.
1: 엄마, 엄마.
0: 어.
1: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0: 아니.

0: 여기 어릴 때 생각나서 여기 감나무가 진짜 컸는데 집이 그대로 있네. 어머나.
1: 왜요?
0: 아니 이게 다 그대로 있네.
1: 텐마루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곳. 한뼘 자랄 때마다 아버지께서 칼로 새겨놓으셨던 나의 키. 어린 날의 키가 내 자라온 성장기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와! 엄마! 엄마 키 완전 아가였네?
0: 우리 아버지가, 네 할아버지가 나 고등학교 때까지 키를 재셨었어. 여기 봐봐. 엄마 키 지금 이게 중2 때 키거든? 그때 다 자랐어. 여기, 이 높이가 엄마 중2 때.
1: 근데 그때보다 키가 줄었네요?
0: 엄마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서 키가 줄었나?
1: 신기한 것은 많은 것이 변했는데도 이 풍경만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느티나무도 낡은 집도 엄마 아버지의 손때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 저녁밥을 부르던 어머니의 목소리, 해질 무렵에 피어오르던 아궁이의 연기, 그리고 어린 날의 나. 그렇게 백발이 되어버린 나는 그 시절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엄마, 여기 엄마 키가요. 엄마 나이테 같아요. 이렇게 자라오셨구나.
0: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자라왔지요.
1: 엄마, 나 여기 함께 데리고 와줘서 고마워요. 엄마의 어린 날에 초대받은 것 같은 기분. 아들은 오늘 그렇게 행복해졌나 봅니다.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 나의 나이테처럼 그대로 새겨져 있는 고향집이 그대로 있다니 어린 날에 나를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0: 732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1: 네, 제가 사연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요.
0: 네.
1: 안녕하세요. 얼마 전 성인이 된 아들과 함께 제가

0: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느새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더군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했지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고향은 낯선 것 같았고 혹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늘 마을을 지키던 커다란 느티나무도 여전히 바람을 품고 있었고 삐걱거리던 툇마루도 그대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루를 지나 문 옆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문틀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킷자국들이 보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해마다 제 등을 문에 바짝 붙여 세우고는 칼집을 내 선을 구워주셨습니다. 우리 딸 또 컸네?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그 자국을 따라 쓸어내리는데 마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를 다시 감싸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새 눈가가 젖어있더군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렇게 작은 아이였구나.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 한편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아이였고 이제는 누군가의 부모가 되어 아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 오래된 집이 조용히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에 계시지 않지만 사랑했던 시간들은 문틀의 킷자국으로 느티나무의 그늘로 툇마루의 나뭇결로 남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고향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만난 여행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늘 어딘가에서 저희 가족을 지켜보고 계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 여행 가준 아들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동적인데요.
1: 일단은 지금 눈물.
0: 네네.
1: 아, 이 마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더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나의 어린 시절을 자꾸 마주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살면서 잘 기억은 안 나잖아요. 나의 뭐 4살 시절, 7살 시절 뭐 모든 순간이 기억나는 게 아닌데 그런 어린 시절로 내가 다시 한번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이를 키우면서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처럼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랑 같이 내가 아이였던 집에 방문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랑했던 시간들이 그 집에 다 남아있는 거잖아요. 사랑받았던 시간들이 느티나무 그늘, 문틀의 킷자국, 툇마루의 나뭇결 이런데 엄마,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의 기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자란 내 아이와 나의 어린 날을 만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0: 되게 묘할 것 같아요, 진짜.
1: 그렇죠.
0: 그리고 뭔가 그래도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막 그 산소 갈 때 어릴 적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1: 네.
0: 뭐 그럴 때 항상 어머니가 우시더라고요. 예전에 힘들었던 기억도 막 생각이 나고 와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한다. 와 나 엄마는 어릴 때 엄청 소심하고 수줍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집에만 있고 약간 그랬는데 지금 어머니 엄청 외향인이시고
1: 엄청 밝고 외향적이시구나.
0: 네, 막 그렇게 바뀌었는데 옛날 생각 막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막 그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엄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니까 항상 뭔가 나는 지금 이런데 내 기분을 알아줘만 했다가 이제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또 되게
1: 새롭고
0: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드님보다 어린 시절의 어머님을 막 같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가 진짜 찡하면서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애기였구나. 그 키를 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옆에서 지켜보는 어머님은 나와 닮은 나의 아이를 보면서 나처럼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아이들한테 많은 거를 물려주게 되잖아요. 뭐 식성도 그렇고 습관 같은 것도 그렇고 외모 뭐 이런 거는 물론 있고 그렇잖아요. 어린 날에 내가 이제 받았던 사랑도

0: 라던가 천년성채 가야지 하면 선생님들이 항상 부드럽게
1: 맞아요,
0: 막
1: 맞아요.
0: 이렇게 했던 그 환경과 그런 거 저는 너무 그게 저의 값진 재능이라 해야 되나요? 물려받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무기? 네. 뭐 이렇게 엇나가지 않을 수 있게 저를 붙잡아 두는 그런
1: 부드러운 힘을
0: 네.
1: 물려받았군요.
0: 그거를 최근에 되게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1: 최근 들어서.
0: 요즘에 되게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가
1: 어려워요.
0: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모두가 불친절하다는 게
0: 아,
1: 아니라 다정하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0: 네. 뭐 그래서 음식점만 가도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만
1: 반겨주시는 분잘 없잖아요.
0: 네. 뭐 그런 분을 만나면 좀 기분이 좋은데
1: 맞아요.
0: 아 최근에 성당 이렇게 가면서 아 너무 다들 그래 주시니까 나 너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 그런 행복한 기억을 또 상욱 씨가 지닌 채로 요거를 또 나중에 미래의 아이한테
0: 아,
1: 물려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0: 네.
1: 이런 친절과 유함과 다정함은 대대손손
0: 네.
1: 알려야 되는 건것 같아요. 우리 구이사구님이 문자
0: 네.
1: 보내주셨어요. 추억의 장소.
0: 네. 친정 밭 근처에는 커다란 호두나무가 있어요. 바로 그곳이 바로 저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지금은 호두나무가 많지만 40년 전에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 시골에는 특별한 간식이 없었지만 하굣길에 산딸기도 따먹고 오디도 따먹고 호두 밤을 주워 먹었어요. 저의 나이보다 더 많이 먹었던 그 호두나무, 이제는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 열매도 제대로 맺지 못하지만 그 호두나무를 보니 어린 시절 호두를 주워 먹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호두를 보면 보물 찾기를 한 것처럼 좋았어요. 지금은 다른 집의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주우면 절대 아니 되지만 그때는 참 관대했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이 호두나무가 구이사구님한테는 바로 어린 시절로 뿅하고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0: 네.
1: 추억의 나무인 것 같아요. 이 호두나무를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즐겁게 보내셨는지 문자에서 다 이게 느껴집니다.
0: 네. 네. 막 예전에 막 사과나무 막 따서 사과 따서 막 도망다니고 막
1: 그랬던
0: 네, 저희
1: 기억이.
0: 초등학교 옆에 막그 산이 있는데 거기서 막 애들이 야, 오늘 산 갈래? 해서 절대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1: 위험하니까.
0: 근데 몰래 가서 사과 몰래 사유지인데 따먹고 도망가고 야, 너희들 따먹고 막 학교 민원 들어오고 막 네,
1: 그랬던
0: 저도 그랬
1: 추억의 뒷동산이 있군요.
0: 네.
1: 우리 현철 씨도 이렇게
0: 네,
1: 보내주셨어요.
0: 현철님께서 나의 추억의 장소는요, 필리핀과 강남 교보문고 뒤에 있는 어떤 한 공원, 그리고 중국 텐진이 있네요. 필리핀은 제일 기억나는 곳은 마닐라인데요. 그 이유는 필리핀을 떠나기 하루 전인 2004년 6월 2일에 수산이라는 가정부 누나가 저에게 결혼해달라고
1: 어머나.
0: 청혼했던 곳입니다.
1: 잊을 수가 없는 곳이네요.
0: 네.
1: 그거 뭐야. 청혼받았던 장소는 절대 잊지 못할 것
0: 네.
1: 같은데요. 구이사구님이 문자 또
0: 네,
1: 보내주셨어요.
0: 저희 추억의 장소는 벽장입니다. 저희 집에는 다락방은 없었지만 벽장이 있었어요. 숨바꼭질 할 때면 숨기 안성맞춤인 그곳. 그리고 엄마는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간식을
1: 어머.
0: 두었어요. 하지만 추억의 그 장소, 지금은 찾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도 아쉽게 집을 새로 지으면서 없어졌어요. 하지만 저희 추억 앨범에는 여전히 생생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만의 아늑한 공간이자 보물창고인 그곳, 벽장. 아마도 영원히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너무 사랑스러운 추억이다.
0: 네.
1: 벽장 안에 이렇게 숨어서.
0: 네.
1: 근데 이제 엄마는 여기 숨을 걸 뻔히 아는 거예요.
0: 네.
1: 구이사구님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이제 엄마가 찾을 때까지 설레하면서 기다릴 구이사구님을 위해서 안에서 간식도 먹으라고. 간식을 넣어놔 주신
0: 네.
1: 거잖아요. 너무
0: 귀엽,
1: 귀엽다. 엄마는 억지로 늦게 찾으시는 거지. 도저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애기가 어디
0: 네.
1: 있을까? 막 벽장에 있는지 뻔히 알아.
0: 또 걱정은 좀 되시니까 먹을 걸또 넣어주시고.
1: 그러니까요. 아, 추억 이야기하면서 추억의 장소까지 이야기하니까 뭔가 우리 다 같이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0: 네.
1: 기분입니다.
0: 아,
1: 오,
0: 저는
1: 네.
0: 추억의 장소에 사실 계속 살고 있잖아요. 20년 동안
1: 현재
0: 한 네,
1: 진행형이잖아요.
0: 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0: 때 보면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아, 요즘 너무 빠른 시대 변화에 의해서 요즘 다 재개발을 예정되어 있거나 했더라고요.
1: 맞아요. 없어지는 곳이 많죠.
0: 네, 그래서 군대 때도 이제 휴가를 나올 때마다 이제 동네가 바뀌어 있고, 요즘에도 좀 많이 순간순간마다 바뀌어 있는데,
1: 네.
0: 아, 그럴 때마다 남아있는 한두 곳의
1: 장소들이.
0: 장소라던가 그런 음식점,
1: 네.
0: 뭐 치킨집, 이런 것들이 아, 저에게는 되게 소중한 것 같아요. 항상 가면 요즘 뭐 되게 뭐 덕연이 딸인데요 막 되게
1: 맞아.
0: 유명인데 아, 저 기억나세요? 이러면 이제 야, 너 어떻게 기억 야 진짜 많이
1: 많이
0: 컸다 이러면서
1: 컸다. 언제 이렇게
0: 아유
1: 어른이
0: 하면서
1: 됐어? 막
0: 네 하면서
1: 그런
0: 막
1: 이야기 하잖아요.
0: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는데요. 아, 계속 그 장소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그 장소가 있었는데 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없어지기 전에 한번 빨리
0: 네.
1: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상웅 씨또 보내드리면서 다음
0: 네.
1: 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이탈리아에서 아름다운 해안, 이탈리아 남부의 트로페아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대표하는 풍경으로 손꼽히는 곳이 산타 마리아 델리 솔리 성당입니다. 뭐가 그리 아름답기에 휴양지의 대표적인 명소가 됐나 보니까요. 바다 한가운데에 떠있는 작은 섬처럼 보이는데 그 거대한 바위 위에 성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얀색과 부드러운 회색 톤의 석조 건물인 이 성당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암벽을 깎아서 만든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가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르고 또 오르면 약 1400년에서 1600년을 자리를 지켜온 이 성당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올 여름은 멋진 풍경의 성당 가보고 싶기도 한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기 위해 휴가를 가서 성당을 찾는 게 아니라 성당에서 마음이 쉴 곳을 찾아봐도 좋겠다고 말이죠. 오늘의 비타민 말, 온전히 쉴 수 있는 곳을 내어주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너무 힘들어하지 말기로 해요.

오랜 세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침묵이 쌓여 있기에 이탈리아의 성당도 더 특별한 것이겠죠. 세계 곳곳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휴가를 떠난 그곳에서 아름다운 성당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가서 성당을 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성당에서 휴식을 찾는 것도 좋겠습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끝곡으로요. 요차님이 신청해 주신 여름 댄스곡 이정현의 썸머댄스 듣고 싶어요 해주셨거든요. 썸머댄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코스피가 오늘 6,800선으로 떨어지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 지수 펀드 ETF가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4,835원까지 떨어져 지난 5월 27일 상장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3일 기록한 최고가 44,385원과 비교하면 66.6% 하락한 수준입니다. 타이거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장중 12,035원까지 밀리며 최고가였던 지난 6월 2일 3,395원보다 60.4% 하락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10.7%, SK하이닉스는 15.4% 폭락했습니다. 지난달 고점 대비 각각 32%와 38.2% 떨어진 가격입니다. 주가지수가 전일 대비 8% 이상 하락 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서 역대 13번 발동됐는데 올해에만 7차례 발동됐습니다. 과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발동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코스피의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시장 자금 212조 원을 빨아들였습니다. 음해 복리 현상 때문에 변동성이 클수록 주가가 회복되더라도 투자자는 손해를 보는 구도입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ETF 과장 광고 개선을 주문했을 뿐 최대 현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수익률을 쫓아 해외시장으로 유출되는 개미 투자자의 자금을 막기 위함이라는 선의는 이해하지만은 이제는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주식시장이 도박판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시점입니다. 7월 13일 월요일 CP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0: 어서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매일 저녁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아시죠? 이번 주면 완전히 끝이 납니다. 말 그대로 마지막 스퍼트, 지금이야말로 엔젤스 여러분들의 든든한 화력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번 주까지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모르는 번호라도 눈 딱 감고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요즘 무슨 라디오 들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녁 6시에는 무조건 CPBC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라고 답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주인데 이벤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응원 또는 소문 말머리를 달고 막판 스퍼트 응원 댓글과 소문내기 인증샷 팍팍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빙수 쿠폰 아낌없이 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삼김천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0: 천국 같은 세상 올 수 있을까?
1: 김준일의 시사천국. 월요일에 정치 길라잡이 삼김천국 시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건강 이슈로 김한 한겨레 21 기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김종의 시사전화 기자 그리고 저 김준일이 이김천국을 삼김천국처럼 3인분처럼 말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의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전에 본격적인 방송하기 전에 저희 네. 김준일의 시사천국 유튜브 구독자 수가 네. 19,900명입니다.
2: 19,900명.
1: 예, 오늘 예. 방송 중에 네. 100명만 더 예. 구독을 눌러주시면 2만 명을 이야. 돌파하겠습니다. 예, 이거 들으시는 분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요. 저희가 두 달 반 정도 네. 걸렸네요. 지금 2만 명 돌파하는 거.
2: 진짜 빠른 속도입니다.
1: 아, 예, 뭐 저는 빠르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여러와 같은 성화를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2만 명을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 전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키겠다라면서 당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대선 불출마,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네. 오늘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2: 네, 오늘 정청래 전 대표의 그 핵심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저는 이게 정치 번역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오늘 정청래 전 대표가 이런 메시지를 냈어요. 당정청이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이 얘기를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 하면은 제가 오늘 민주당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거든요. 걱정 말고 정청래에 찍어달라 공소취소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직 이용해서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예. 대선 불출마 선언한 거는 정청래 나는 미래 권력이 아니다. 현재 권력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과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당원 여러분 저 찍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이 메시지를 되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지나온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이거는 2002년에 후단협 사태 중심에 섰던 김민석 전 총리를 정조준했다라는 거예요.
1: 예.
2: 그럼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라고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친청계들 친명계들 두루두루 물어봤더니 정청래 전 대표가 계산을 끝냈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원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내 지지층이 어딘지 명확하게 했다라는 건데 친노 친문, 친청, 그러니까 비이재명 계와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 당원들을 코어 지지층으로 붙잡는 동시에 배신 없이 끝까지 이재명 지킬 사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서 김민석 지지층을 흔들게 나섰다라는 해석이 많더라고요.
1: 그렇군요. 오늘 저도 이제 그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고 그 이제 A4 전문은 예. 이제 읽어봤는데. 길어요.
2: 꽤 길어요. 한 A4 7장 정도
1: 7장.
2: 되는.
1: 7장. 예. 7장이 넘었어요. 7장 반. 네. 와, 이렇게 할 말이 많으신가?
2: 근데 그렇게까지 특별한 내용은 없었어요, 사실.
1: 개혁이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들어갔더라고. 네. 개혁, 개혁, 개혁.
2: 그리고 네.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 예. 이재명 대통령과의 의리를 끝까지 지킬 사람 누구냐? 그다음에 검찰 개혁 계속 이야기하면서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끝까지 이야기했죠.
1: 그렇군요. 네. 예. 개혁 잘해야죠. 개혁도 잘해야 되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누구를 꼭 찝어서 하는 건 아닌데
2: 네.
1: 왜 이렇게 민주당에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사람이 많은지 정치인들이.
2: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이 메시지를 보면서 어떤 의문점이 떠올랐냐면 국민들이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든 정청래 전 대표든 김민석 총리든 송영길 의원이든 아니 그렇게 큰 정치인들이 김준일도 지켜주고 김종인도 지켜줘야지 왜 자꾸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는지 정치의 본령이 뭐예요?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자기들을 지켜달라고 하지? 조금 일단 그 자체가 의아하긴 해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는 그 감정들이 지금 민주당 지지층에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2: 네.
1: 글쎄 최고 권력자는 스스로 알아서 네. 예 하시고 국민들을 네. 좀 지켜주시길 바란다 이런 네. 말씀드리고요. 룰 가지고 민주당 최고위가 아직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2: 일단은 지금 결국 룰 논쟁이라는 게 결선 투표제랑 선호 투표제 갖고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1: 예.
2: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일이 14일인데 내일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재처 논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친 개를 제외하고서는 다 선호 투표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1: 예.
2: 이게 이제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친명계와 친청계로 황금 분할이 되는 게 아니라 친청계가 더 많아요. 그래서 친청계들이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이거 끝까지 고수하면 되게 이 논쟁과 논란이 길어질 수도 있다.
1: 아니 근데 길어지더라도 7월 16일부터 네. 그러니까 목요일부터 지금 후보 등록을 받잖아요.
2: 맞아요.
1: 그럼 그 전에
2: 무조건 결정을 하긴 해야 돼요.
1: 그러면 오늘 빼고 내일 네. 모레 이 안에 해야 되잖아요.
2: 내일 일단은 제가 민주당 오늘 원내대표 측에 그 취재를 해봤더니 내일 의총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되게 뾰족한 답이 없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1: 근데 이게 팩트 체크를 좀 해보면은 네. 지난해 7월달에 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면서
2: 맞아요.
1: 결선 아니 그 선호 투표제가 도입이 된 건데
2: 네.
1: 그때는 두 명밖에 없었죠. 두 명만 나와서 안 했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2: 네, 맞는 거죠.
1: 어.
2: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3명이 나와야 선호 투표제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 예.
2: 근데 박찬대 후보, 정청래 후보 두 명만 나왔기 때문에 선호 투표제를 사실상 당원 단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저는 결국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대승적으로 이걸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는 이게 논란이 되면 될수록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아.
2: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김민석 전 총리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 이렇게 해서 일단 다대일 구도로 자기가 약간 지금 몰려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1: 예.
2: 이 서사를 더 굳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더독. 네. 내가 지금 불리하게 두드려 맞고 있다. 그리고 정청래 전 대표가 지금 페이스북에다가도 그렇게 썼죠.
1: 마이 아파.
2: 맞을 때 맞겠지만 내가 또 정당방위 하긴 할 거야.
1: 예.
2: 그런데 일단 그 얘기가 많이 아파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 즉슨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당원들로부터 저 좀 지켜주세요. 저 좀 응원해 주세요. 라기 하는 그 서사의 재료로서 이게 선호투표제냐 결선투표제냐가 정치공학적으로 누구한테 유불리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정청래 전 대표는 일단 이번 전당대회에 각을 세우는 구도로의 재료를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1: 그렇군요.
2: 예.
1: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 이슈가 지금 뜨거워요. 특히 이제 장윤기 사건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게 일어나면서
2: 네.
1: 지금 약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는데
2: 네.
1: 이게 전당대회 후보별로 좀 영향을 주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구도가 되나요?
2: 일단은 정청래 후보랑 친청계에서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출사표에서 사실상 기존의 의견과 좀 다르게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이 예외 사례가 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고
1: 예.
2: 김민석 전 총리도 약간 그런 입장이었는데 정청래 대표가 이걸로 하도 각을 세우니까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고 정부도 정면 폐지라는 입장을 내고 국회가 논의해 주세요라고 공을 던졌잖아요.
1: 예.
2: 그런데 저는 보안수사권도 왜 이렇게 논란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역시 논란이 돼야 되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는 10월에 공소청 출범 전에 형사소속법 개정안 통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어요.
1: 네.
2: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라는 비극 이후에 민주당,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올드민주당, 유 이재명의 반대편에 있는 이 민주당 당원 상당수는 검찰 개혁은 후퇴할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매우 매우 강해요.
1: 예.
2: 그러니까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유 이재명 대 올드 민주당이라는 구도가 보안 수사권이라는 재료로 이렇게 선명하게 구도가 잘리는 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1: 그렇군요.
2: 예.
1: 지금 뭐 최근에 장윤기 사건 진행 상황을 보니까 광산 경찰서장이 이거를 네. 직접 지시를 내렸다. 은폐 지시를 내렸다라는 정황이 지금 나온 것도 있고.
2: 맞아요.
1: 장윤기 씨는 지금 본인이 강간 살인을 인정 목적을 인정했다.
2: 네.
1: 뭐 이렇게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참.
2: 그래서 국민 여론은 지금 보안 수사권 없이 일반 국민들이 지금 경찰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1: 13만 경찰 정도. 예예. 예.
2: 그럼 그 13만 명의 경찰의 선의에 다 기댈 수 있느냐? 국민들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가 미비하거나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약간 내가 억울한데라고 하면 다른 곳에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1: 예.
2: 검찰이나 이런 다른 곳에다가 이거 좀 억울한데요. 좀 더 봐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피해자들이 이게 뭐지라고 하는 우려가 되게 큰 상황인데도 일단 민주당은 강행하는 기류가 되게 강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원안으로 통과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게 오늘 당장 민주당 내에서 균열의 목소리가 크게 나왔고
1: 예
2: 대안의 그 법안도 오늘 발의가 준비가 됐어요.
1: 그렇군요. 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8월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이게 네. 내일 의원총회에서 좀 얘기가 나오고 네. 기류가 바뀔 수가 있을까요?
2: 네. 일단 내일 의원총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달라요. 제가 오늘 몇 명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미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우리 당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고
1: 예.
2: 어떤 의원들은 거꾸로 무슨 소리야 내일 의원총회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거야 라고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점친다면 통과는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는 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이 원안 통과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총선 이제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1: 예.
2: 민생 치안 이 이슈에 있어서 이번 사건 장윤기 사건으로 엄청나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곧 그 부메랑이 올 게 뻔한데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강행할까라고 보면 오늘 민주당 의원들 제가 취재해봤을 때 한마디로 그 기류를 전달드리자면 눈치 게임이 치열해요. 아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네. 강성 지지층이 눈치를 보느라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좀 저어해요. 하지만 원안 수정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크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내일 의원총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공방 얘기 좀 해볼게요. 정의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자작극 테러가 있었다는 거는 뭐 국민들이 다 아실 테고 그런데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충돌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문제 제기를 했고요.
2: 네.
1: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동훈 의원이나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자작극 테러를 이미 선거 전에 본인이 네. 실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도 알았던 거 아니냐
2: 그렇죠.
1: 이런 의혹 제기를 한 거고 개혁신당 쪽에서는 오히려 국민의힘이 지금 공작을 벌인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지금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네요.
2: 네 맞아요. 지금 이른바 정의한 자작극을 두고 한동훈 이준석 쪽이 완전히 대거 충돌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동훈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정의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날을 세우는 메시지를 냈냐 하면은 경찰과 개혁신당은 자작극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밝히고 선거 전에 알았다면 부산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몰랐다 이러면서 한동훈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른바 국민의힘의 공작설을 제기한 거죠.
1: 예.
2: 그럼 이 공작설이 뭐냐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정의한 후보한테 접근해서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 몰라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 이상한 마음을 품게 했는지는 그 당시에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랑 단일화를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는 개혁신당 모르게 단일화를 준비했다라고 지금 이준석 쪽에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 중앙당 모르게 후보 자체적으로 단일화를 네. 하려고 했다.
2: 네.
1: 예.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걸 일단은 저는 그게 가장 큰 의문이에요. 경찰이 이걸 왜 미리 밝히지 않았을까? 6.3 지방선거에 그 시민들의 참정권이라는 건 정말 정말 중요한 일이잖아요.
1: 예.
2: 그 전에 이미 정의한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자작극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이거는 시민들한테 알렸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1: 그렇군요. 네. 그게 이제 또 한 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거 진술을 받았으면은 왜 경찰이 공개하지 않았느냐. 오늘 부산 경찰청이 정의한 전 후보의 자작극 수사 타임라인을 공개를 했어요. 지금 논란이 이뤄지니까 선거 보름 전인 5월 18일, 그러니까 4월 27일에 이제 그 자작극 테러가 있었고,
2: 네.
1: 그리고 5월 18일에 자작극을 했다는 진술을 처음 확보했고. 다음 날인 5월 19일에 정식 피의자로 입건을 했는데 5월 19일은 캠프가 정의한 캠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려다 취소를 한 날이에요.
2: 맞아요.
1: 근데 이게 그쪽에 개혁신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이었다.
2: 네.
1: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이기인 사무총장이 정의한 쪽을 컨택하려고 했는데
2: 맞아요.
1: 계속 이제 전화도 안 받고 막 이랬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2: 네.
1: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사전에 민주당 죄송합니다. 개혁신당 쪽에서 이거를 알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을까요?
2: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일단 이준석 그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을 만약에 꾸몄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사전에 알았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러면은 저는 개혁신당 폭파되고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이 끝날 거라고 봐요. 이거를 숨길 수 있었을까라는 것도 하나랑 또 하나는 방금 앵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랬으면 단일화 빨리 해서 빨리 정리를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1: 후보를 사퇴시키는 게 차라리 리스크가 적다.
2: 그렇죠.
1: 그러니까 완주하는 것보다.
2: 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 설사 그거를 미리 밝힐 용기가 없었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단일화했어요 사실. 사실상 저쪽이랑 조건 없이 단일화해준 거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문제지만 그래는 면피를 삼을 수 있지만 단일화를 못하게 한 거잖아요. 예. 개혁신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야기하는 논리가 저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예. 뭐 이준석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은 박형준 캠프 쪽에서 구체적으로 자리까지 제안을 하면서 단일화 맞아요. 작업이 있었다. 네. 뭐 이런 건데 중앙당에서는 몰랐고 그거를 중단시키려고 나중에 뒤늦게 알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 뭐 이런 거고.
2: 근데 오히려 네. 이 사안 관련해서 더 다른 축, 더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정의한 후보 측이 지금 이 당시의 63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의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공천을 정의한 후보의 아버지 부친이 예. 이 지역에 엄청난 유지잖아요. 그 사실상 그 유지의 그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대거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1: 그래서 1번 비례 부산시 비례 1번의 개혁신당 비례 1번 후보가 그 병원의 간호부장이 네. 받았다. 뭐 그리고 상당수가 그 커뮤니티 네. 뭐 이쪽에 있는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다 공천을 받았다 이런 의혹이 있더라고요.
2: 저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의한 후보의 자작극을 개혁신당과 윤석 대표가 알았냐라고 하면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체로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두 번째 우리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의 진짜 맹성을 촉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1: 그렇군요.
2: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1: 그러니까 알아서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서 그리고 공천까지 중앙당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쪽 네. 캠프에 다 맡겨버렸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2: 네, 그러니까 사실상 네. 어떤 하청을 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정당이라고 하면은 후보의 공천을 그 검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은 들죠.
1: 알겠습니다. 그 주진우 의원이 주장한 건데 경찰이 어쨌든 선거 전에 이제 6월 3일이니까 5월 18일에 자백을 받았으면은 거의 2주 정도 전에 이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그때 발표를 안 했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박형준 후보가 영향을 받아서 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경찰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외부에 알릴 수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2: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변명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정의한 후보가 이게 자기 입으로 자백한 거잖아요. 그랬으면 이건 알리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돼요. 일단 유권자의 참정권이라고 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매우 중요한 권리잖아요.
1: 예.
2: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산 시민들이 개혁신당의 시의원, 구의원을 뽑았을까요? 실제로 그분들이 당선됐던 거와 상관없이 예.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의한 후보가 2만 7천 표 정도 받았는데
2: 네.
1: 전재수, 박형준 두 후보의 표 차이는 한 4만 6천 표 정도 되니까
2: 네.
1: 정의한 표가 모두가 다 갔더라도 네. 박형준 후보가 당선이 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정치권에서 하는데 이게 판세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실.
2: 그럼요. 그런 논란이 네. 불거졌으면은 확 심판론이

0: 불어서 어디로 표 가령 더 전재수 후보가 표를 많이 얻었을 수도 있지만 박형준 후보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군요. 뭐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그러면 또 개혁신당에서 반발할 수 있으니 이걸 선거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한 건데 여러모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징계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윤리위원이
0: 네.
1: 그러니까 9명까지 임명할 수 있는데 네. 사퇴 줄 사퇴를 해가지고 6명만 있었고
0: 맞아요.
1: 근데 한 명을 더 충원을 해가지고 7명이 됐어요.
0: 네, 그래서 의결 정족수를 확보했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윤민우 윤리위는 9인 중에 6인으로 운영 중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 측에서 한 명을 더 추가했죠. 그래서 6인이 윤리위원이 7인으로 됐는데 이게 지도부 측에서는 통상적인 결혼을 보충한 것이다라는 논리고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비당권파 측에서는 결국 징계 카드를 쓰겠다는 거네.
1: 예.
0: 징계 기조를 유지하겠다라는 거네라고 하면서 7인 체제의 미묘한 그 의미를 그 해석하고 있어요. 6인일 때는 3대 3 동률이 나오면 되게 어렵잖아요.
1: 예.
0: 다시 논의해야 되는데 7인은 어쨌든 4대 3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물론 윤리위가 독립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비당권파 측에서는 아무도 안 믿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거는 장동혁 대표가 곧 징계 카드를 칼집에서 칼을 꺼낸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지난번에 윤리위를 이제 회의를 소집했는데 그때 세 명만 참석해서 네. 성사가 안 됐다.
0: 그렇죠.
1: 그래서 회의를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한 명을 충원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지금 장도혁 대표는 사퇴, 복당, 징계 처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주로 뭐 유튜브 강성 보수층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0: 네. 저는 장동혁 대표가 예. 약간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외로운데 내가 왕따를 약간 자초해.
1: 예.
0: 스스로.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은 아니 일단 레거시 미디어에 출연을 안 해요.
1: 근데 이게 약간 정청래 대표랑 비슷한 거 같아요. 정청래 대표도 나는 자기 정치 안 해라고 네. 하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만 단대표 하면서 6번 나가고
0: 네.
1: 아니면은 뭐 매부쇼 나가고 아니면은 친 정청래 성향의 그렇죠. 새날이라는 네. 뭐 유튜브 나가고 뭐 이렇게 많이 했더라고요.
0: 네. 사실 네. 지면 인터뷰를 안 했다라는 게 자기 정치를 안 했다라는 바로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그 민주당을 오래 출입한 그 경험 삼아서 보면은 당 대표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많이 해서 예. 검증 절차도 거치고 자신의 그 이런 부분은 아쉽지만 이런 의도가 있었어요라고 많이 밝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라는 게 자기 정치를 안 했다는 증거다. 좀 납득하기 어렵죠.
1: 그렇군요. 예. 장도영 대표도 어쨌든 지금 언론 인터뷰보다는 좀 강성 보수 유튜브에 나와서
0: 그렇죠.
1: 본인 입장을 얘기하면은 두 당 대표가 전현직 당 대표가 굉장히 닮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0: 네, 평행 이론이 확실하게 있는 게요. 정청래와 장동혁, 자 호칭 빼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분 다 아주 묘한 공통점이 있는 게 두 분 다 진짜로 중도는 없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두 분 다 그 핵심 측근들을 취재해 보면은 다 고도의 계산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징계 카드를 꺼내고 장외 정치 나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성 지지층이 소구하는 매체랑 인터뷰하는 게
1: 예.
0: 연임을 위한 차고 차곡차곡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1: 그렇군요.
0: 제가 되게 놀라웠던 워딩이 뭐였냐면은 당권파 측에서 어떤 한 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산이 서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국방부 장관 탈영 의혹. 지금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84년, 85년
0: 네.
1: 14개월 단기 사병 근무를 했는데 그때 탈영을 해서 근무지 이탈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더 오랫동안 근무를 22개월간 근무를 했다 이런 의혹이 김영수 소장이 전 소령이 지금 제기를 했고 고발까지 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1: 위증 혐의로
0: 네.
1: 이게 청문회 때 일단 한번 나왔던 건데 1년 네. 전에 다시 네. 한번 이게 이제 재점화가 되고 있고
0: 네.
1: 의혹 관련 탄핵
0: 네.
1: 국회 청원이 3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0: 네.
1: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0: 일단 이게 지금 정치 쟁점화가 점점 크게 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에서 계속 말을 얹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차 개각이 그 곧 앞에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과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지금 정치권의 최대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의총에서 안규백 그 장관의 병적 기록부를 공개하지 않으면 탄핵 선출안을 검토하겠다. 이거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자기네 힘으로 의석 구조상 탄핵을 할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계속 정치 쟁점만 시키겠다는 건데 그럼 왜 이런 의혹이 있냐라고 하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방위병 시절에 탈영 의혹이 있는 건데 당시에 복무 기간은 14개월이었더라고요. 근데 8개월이나 긴 22개월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거 탈영이나 영창 입소 때문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는데 안규백 장관 쪽에서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그 당시에 모친이 당시 부대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일로 조사를 받았고 이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빠져서 소집해제가 됐는데 7개월 후에 다시 방학 때 며칠 추가 복무를 하면서 복무기간이 늘었다라는 입장인데
1: 그러니까 잘못 기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7개월 뒤에 며칠 사흘 정도 더 근무해야 돼라고 하니까 그 7개월까지 포함을 시켜서 지금 22개월이 됐다.
0: 네, 학교에 복학한 다음에 그렇게 됐다라는 건데 야당은 복잡하고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병적 기록부 내놓으세요. 병적 기록부 공개하면 다 끝날 일 아닙니까?라고 직접 해명을 요구하면서 사태를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 아까 말씀 주셨던 청렴 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의 김영수 센터장이 근데 이거를 고발을 했는데. 인사청문회 당시에 군무이탈이 없다라고 답변한 게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라며 경찰에 고발을 했고 또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에 나 이거에 대해서 빨리 안규백 그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나 이거 그 국회의원으로서 뭐라고 하죠? 방탄 안 되는 거?
1: 저기 아 예.
0: 네, 그걸 특권. 네, 특권을 내려놓고 예, 이야기하겠다. 예, 의혹 제기를 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지금 이게 점점점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1: 아, 왜 둘 다
0: 면책 특권.
1: 면책 특권. 네, 면책 둘 다. 네. 둘 다 머리가.
0: 그러게요. 아, 죄송합니다.
1: 예.
0: 네.
1: 예, 면책 특권은 의회 내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거는 면책 특권이라고 네. 하는데 그걸 이제 밖에서 얘기했을 경우에는 면책 특권이 없어요. 의원이라고 네. 할지라도.
0: 맞아요.
1: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방첩사 해체 군 네. 개혁의 일환으로 그리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이것도 지금 군 내부에서는 좀 갈등과 좀 뭐 반목이 있더라고요.
0: 그렇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어요. 3사관학교 통폐합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군 안팎에서 매우 논란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재명 정부 쪽에서 내란의 주운 글씨를 너무 강하게 새기고 있다.
1: 예.
0: 방첩사도 사실 내란에 관여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태에 육사가 주도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운 글씨를 찍는 거 아니냐. 그 부분만 외과수술하듯이 확 도려내야지 우리 전체 주운 글씨를 찍는 거는 이건 우리 안보 전체에 해를 미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반대쪽에서는 이게 바로 미래전을 대비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전문가를 모시고 네. 방첩사 해체하고 육군 해군 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부동산 토론회가 열려요. 정부에서 열었는데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가 릴레이 부동산 공개 토론회를 열고 23일엔 이재명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0: 네.
1: 와, 이거 뭐 한 열흘 하네요. 네. 토론회를.
0: 네.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가 지금 업무 보고를 라이브로 하는 거잖아요.
1: 예.
0: 국무회의도 라이브로 하는 건데 그거와 맞물려서 지금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기보다는 핵심 쟁점은 이겁니다라고 국민들한테 먼저 알려드리고 국민 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취지로 보여요.
1: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뭐 세금 문제도 나오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정책 뭐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뭐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이 옳으냐 뭐 이런 현황도 공유를 하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뭐 싫어하는 사람은 또 싫어하고
0: 그렇죠.
1: 환영하는 사람들은 환영하고 얼마나 잘 설득이 되고 공유가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김천국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종일 시사전화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노래로 이어갑니다. 김한선의 삐에로는 우리 보고 웃지.

0: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힘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징계 정치 논란부터 장외 투쟁을 둘러싼 노선 갈등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복당 문제까지 겹치며 지지율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당내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인터뷰 청국 시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평화방송은 처음 나오셨죠, 의원님?
1: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0: 예. 예. 오셔서 자주 오셔서 마음의 평화를 좀 얻으셔야 될 텐데.
1: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아, 저도 이제 평론도 하고 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국민의힘 상황을 제가 뭐라고 묘사했냐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지금 이 정당은
1: 그런가요?
0: 모두가 싸우고 있다. 모두가 안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1: 네.
0: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대여 투쟁도 하고 있죠.
0: 예.
1: 하고 있고 또 우리 당 내에도 사실은 뭐 저 논쟁이나 이런 게 없는 것보다는 저는 논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걸 질서정연하게 해결해야지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0: 예.
1: 그러니까 새로운 걸 잉태하기 위해서는 진통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 진통 과정을 겪어야만 새로운 게 태어나기 때문에
0: 예.
1: 진통 과정을 저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고 이 부분들을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 정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계기로 삼는다면은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진통 부분들은 당연히 감내해야 될 진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 현안들 그러면 그 진통들의 현안들 하나씩 여쭤볼게요. 일단 윤리위원회 지금 최근에 한 명이 보강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7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이제 징계를 개시할 것으로 보여요. 예, 뭐 지난번에 장동혁 대표가 특정인의 이름까지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재섭 뭐 거기 대한가 미래 소속이 굉장히 많던데 뭐 김재섭 뭐 김용태, 우재준 이런 이름들을 해서 본인을 비판한 사람들이 해당 행위를 한 거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또 대한가 미래 소속으로서 어떻게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1: 글쎄요. 지금 이제 병원에 다녀오시자 말자 일성이 기강을 바로 잡겠다라고 해서 해당 행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뭐 김재섭, 김용태, 우재준 우리 청년 의원들인데 이분들이 해당 행위를 한 건 아니거든요. 장동혁 대표에게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그 요구를 하는 게 그게 해당 행위로 징계 대상이라고 하면은
0: 예.
1: 우리 정당이 결코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징계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 전에도 조금 뭐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 처분하는 징계까지 내리고 또 그때 우리 당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반대했단 말이에요.
0: 예.
1: 이게 그 선거를 앞두고 보통 선거를 앞두면은 지게 짝대기라도 갖다 쓰잖아요. 이게
0: 예.
1: 포용하고 뭉치는데 그 덧셈의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는 이제 뺄셈의 정치를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 장동혁 최고까지 징계를 했는데 또 두 사람은 저 법원에 가처분을
0: 김종혁
1: 해서
0: 김종혁 최고
1: 예 김종혁 예.
0: 장동혁
1: 최고.
0: 최고라고 방금
1: 아 그래요
0: 예, 예.
1: 김종혁 전 최고위원 두 분은 또 가처분이 인용이 되어서 법적으로도 이게 가처분 징계는 옳지 않다라는 게 입증이 되었고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멀어지는 이유가 됐는데 지금 다시 선거에 참패를 하고 오히려 반성해야 될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가 오히려 책임지고 좀 비켜서 달라 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게 국민적 설득력이 있을까요? 제가 보건대는 뭐 그렇게 갈 경우에 아마 당은 더 장동혁 대표의 사퇴론이 더 거세게 일 가능성이 높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장동혁 지도부도 그렇게 이 당의 구성원들로부터 고립되는 그런 징계는 안 할 것 같아요.
0: 예. 예.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보통은 예전에 보면은 국민의힘 이제 보수 정당에서 선거를 지면은 그게 황교안 대표가 됐든 아니면은 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든 아니면 김무성 대표가 됐든 선거를 지면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게 관례였잖아요.
1: 그게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예. 진보 정당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전국적인 예. 선거에서 패배한 지도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줘야 그 다음에 들어서는 새로운 지도부가 과연 그 왜 졌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그리고 고침을 통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잖아요.
0: 예.
1: 근데 저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장동윤 대표 본인도 당대표 경선 때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책임지겠다고 당원들과 국민 앞에서 예,
0: 오래 들었어요.
1: 전부 오를 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번 아마 인터뷰에서 지방선거 지면 책임지겠다고 했고 그러면은 진다는 책임의 범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제 기억으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을 잃으면은 예. 지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0: 예.
1: 지금 제 전국선거판으로 보면은 우리가 광역단체장을 12개 잃고 겨우 4개를 얻었고 그리고 결국은 서울은 천신만고 끝에 이겼지만은 부산을 진 거는 장 대표 스스로가 얘기했던 패배의 기준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회개한 논리예요. 2018년도 그때 우리 저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렀던 지방선거 홍준표 대표 시절이었죠.
0: 자유한국당 대표.
1: 예, 그때 예. 제가 대구시장 두 번째 당선될 때인데
0: 예.
1: 그때 우리가 대구시장과 경북지사 외에는 다 졌죠. 제주도에서 예. 무소속으로 예. 원희룡. 그런데 그때 비교하면서 그때보다는 선전했다,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걸 기준으로 선거에 승패를 결정하게 되면 우리 당은 영원히 집권 못하는 거예요.
0: 아,
1: 그런 그렇군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제가 볼 땐 국민들 입장에 상식인데
0: 예.
1: 그래도 국민들이 그럼 1대 15까지 질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그나마 서울과 경남을 우리 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잖아요. 안겨준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민주당 정권이 정말 너무 무도하게 전국을 운영하고 그리고 정말 오만했잖아요. 선거 앞두고 공소치하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지금 뭐 이 집 매물은 없고 전세난 월세난이 이렇게 어려워서 서민들은 죽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제 정책을 강행할 것처럼 이렇게
0: 예.
1: 하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에서 오세훈 시장에게 몰표를 주면서 오세훈 시장이 이겼잖아요. 이게 그거는 아마 국민들이 야 그래도 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재명 정권 하는 거 보니까 국민의힘에게 야당에게 조금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0: 예.
1: 이런 생각 때문에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긴 거고
0: 예.
1: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거 장동혁 지도부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0: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책임론이 이제 분출됐고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전례 없던 방식으로 나는 당대표를 버티겠다라고 하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같으면 내년 8월까지 그냥 임기 채울 것 같아요. 계속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이런 보수 진영 지지자들 보면 굉장히 답답하다. 도대체 왜 합심해가지고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계속 그냥 이러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1: 지금 이제 예? 당 대표가 물러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려면은 현실적으로 장 대표 스스로가 사퇴를 해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당헌 당규상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이잖아요.
0: 예?
1: 5명 중에 네 사람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퇴를 하면은 그 대표 체제는 지도부는 무너지고. 그다음에 비대위로 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물러날 때 장동혁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진종호 그때 김민정 김요한 그다음에 저 김재원 최고가 사퇴하면서
0: 예.
1: 한동훈 대표는 사실은 탄핵 직후에도 본인은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할 생각이었지만 그렇게 해서 비대위로 간 거 아닙니까?
0: 예.
1: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이제 비대위원 5명 중에 사실은 저 우재준 최고위원이나 양향자 최고위원 최고위원 5명 중에 두 사람은 그만두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절대 안 문을

0: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에 의해서 그만둘 때 그만두겠다.
1: 압박하지 마라.
0: 압박하지 마라.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입장인 예.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 당내의 의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사실은 의원들 제가 많이 만나봅니다. 중진 의원들도 만나고. 근 한 7, 80%의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만나면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우리 당이 이대로 가서 저 2028년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2030 대선 절대 못 이긴다. 예.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공개적으로 그걸 말하는 의원들은 대안과 미래를 비롯해서 한 30여 명 정도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뿐 나머지 의원들은 속으로는 그러면서도 밖으로 이제 표출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의원들의 생각을 잘 대변하는 게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동혁 대표는 물러나야 하지만은 지금 막 쫓아내고 몰아내듯이 물러나면은
1: 예.
0: 그 또 다른 상처가 있고 반작용이 크니
1: 질서 있는
0: 시간을
1: 퇴진.
0: 가지고 질서 있는 퇴진을 하도록 하자.
1: 예.
0: 이 이면에는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금 장 대표가 물러나 봐야 이제 대표 보궐선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 예. 체제로 가면은 너무 비대위 기간이 길어지고 아니면 대표를 새로 선출할 경우에는 내년 8월 달에 가면 다시 선출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당장 선거가 있는 해도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조금은 시간을 두고 가자. 이런 입장이고
1: 알겠습니다.
0: 저희들도 대안과 미래에서도 일단은 그 의견에 동의해서 한 2주 전부터는 장동혁 대표는 그냥 그 식물 대표고
1: 예.
0: 그냥 무시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대여 투쟁도 하고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에 우리가 함께 뭉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찰나에 징계 전국으로 장 대표 스스로가 몰고 가면서
1: 예.
0: 이게 다시 갈등이 알겠습니다. 불거져 나올 형상이 된 겁니다.
1: 그러면 어쨌든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징계를 본격적으로 하면은 장 대표의 정치 생명이 더 짧아 대표로서의 정치 생명이 더 짧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0: 당내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공감대 없이요. 지금 이제 징계란 거는 그게 의미가 있을 때는 있으려면은 당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거든요.
1: 예.
0: 징계의 대상과 징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공감대가 없이 마치 자기에게 반대하거나 또 자기 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당대표 자리를 진짜 지키기 위해서 징계 전국을 일부러 만드는 거다라고 하면은 당내 공감대가 있을 수 없죠. 오히려 반발이 커지겠죠.
1: 예.
0: 그리고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무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는 징계에 대해서
1: 알겠습니다.
0: 두려워하질 않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른 현안도 좀 여쭤봐야 돼요. 지금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하고 지금 안철수 의원하고 지금 공방이 벌어졌어. 안철수 의원이 추경호 의원의 뭐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한동훈 당시 당대표가 먼저 당사로 의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면서 다시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하면서 국민의힘 당에 얼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복당 반대를 하고 막 감정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보니까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해요. 의원님.
0: 한동훈 복당은 사실은 뭐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나보면은 심리적으로는 복당 상태예요.
1: 아, 그래요?
0: 예, 뭐 지금 어찌 보면은 김기현 원내대표가 운영하는 미래혁신포럼에도 오히려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초청해서 구성원으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1: 예.
0: 윤지혁 원내대표가 하는 포럼에도 한동훈
1: 외교포럼.
0: 예, 외교포럼에도 초청해서 가고 지금 한동훈 무소속 의원 같은 경우는 당적이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사실은 우리 당 의원들 토론회에 제일 많이 다니는 편이고 스스럼 없이 가는 거예요. 다만 법적으로 복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고
1: 예.
0: 법적으로 복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는 저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봐요. 하나는 장동혁 지도부가 벽을 치고 못 들어 절대 안 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당 의원들 일부 속에서는 한동훈 포비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예.
0: 한 대표가 들어오면은 혹시나 또 한 대표가 당을 장악하면은 우리 내치거나 또 당이 분열할지 모른다는 그 걱정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도 그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복당 서두르지 않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0: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에 뭐 지금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동훈 복당 문제가 당의 갈등의 원인이 되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1: 예.
0: 언젠가는 시간이 문제이지 저는 한동훈 복당은 불가피하다. 우리 당이 아마 받아들일 때가 있을 거다.
1: 예.
0: 들어와달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1: 그럼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적절한 시점 뭐 완전히 타이밍이 아니 뭐 딱 날짜를 찝진 않더라도 적절한 시점은 대충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0: 총선 전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총선 전에.
0: 예, 예를 들면은
1: 전당대회
0: 우리 당이 이제
1: 전에는 그럼 전당대회 전에는
0: 아 뭐 전당대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은
1: 예.
0: 저는 전당대회 전에 들어올 수 있으면 가장 좋고 전당대회에 여러 가지 사정상 들어올 수 없다면은 아마 총선 앞두고는 수도권의 의원들 특히 부산 의원들 같은 경우 한동훈 간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1: 예.
0: 물론 한동훈 대표가 전면에 나서 혼자 하는 그는 또 그건 그 나름대로 뭐 완전하다고 할 수 없고 문제도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수의 상당한 자산이다.
1: 예.
0: 그 자산을 아마 필요로 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하고 두 사람은 나는 지금 불필요한 논쟁을 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입장을 달리 얘기할 뿐이지
1: 예.
0: 그게 거짓은 아니거든요.
1: 예예.
0: 거짓은 아닌데 지금 와서 저런 걸 가지고 서로 불필요하게 사실은 두 분 다 우리 당의 지도자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조금 저게 격에 안 맞는 논쟁을 하는 것 같아서
1: 네.
0: 왜 저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두 분이 하지?
1: 알겠습니다.
0: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시간이 많잖아요. 이거는 여쭤봐야 될 거. 오늘 종합특검에서 나경원 의원과 김기현 의원은 20일 날 소환 통보를 했어요. 체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있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0: 저도 그게 입건된 사람 중에 하나인데
1: 의원님도 입건되셨어요?
0: 아, 그럼요. 그런데 예. 그거는 내란 특검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한 문제예요. 그리고 방해가 그날 됩니까? 작년 2025년 1월 15일 날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하고 체포하는 게 이게 법 위법이다라는 얘기가 법조계 다수였고
1: 예.
0: 그거는 지기현 판사가 결국은 나중에 1심 2심에서 유죄로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나 석방할 때 있었잖아요.
1: 예.
0: 3월 달에 그때는 이 석방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공수처의 법적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항의하러 간 거지 무슨 방해가 됩니까 그게
1: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오시고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7월 13일 월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엔젤스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2: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3: 아버지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운 줄 아버지가 되고서야 알았습니다. 세상이 힘들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한 사람.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4: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5: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보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6: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7: 마침내 6월 호수공원을 품은 초거대 수변 문화복합물을 주목하라.
8: 호수공원과 대로변을 아우르는 복합상관 이탈리아 감성을 담은 원스톱 쇼핑 환경 총 9만여 제곱미터의 압도적 스케일까지
7: 펜타일즈 W 스퀘어 053-745-2500 IS 동서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주님의 영광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8번 기쁨과 평화 넘치는 곳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거리를 걷다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나오는 카페나 가게로 들어간 경험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들어갈 때 그 체크해봤을 땐 아무도 없었는데,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조금 있으니까 내가 들어간 그 공간 안으로 사람들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결국엔 북적북적하게 되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러면 와, 내가 혹시 사람을 몰고 다니나? 괜히 기분 좋아지기도 하는데요. 자, 더워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을 발산하고 싶으시다면 아주 잘 찾아오신 겁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들어오자마자 청취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2026년 7월 13일 월요일 음악에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비가 부른 노래죠. Feel it 너야 였습니다. 자, 폭염과 함께 시작한 월요일이었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야외에서 또 일하셔야 하셨던 분들은 정말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특히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런 날씨에는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물 자주 드시면서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왜 그 더위를 피해서 아니면 그냥 뭐가 먹고 싶어서 가게 들어간 것 뿐인데 내가 들어갈 때 분명히 사람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 내가 들어간 이후부터 사람들이 막 하나 둘씩 늘어나더니 갑자기 가게 안이 북적북적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한 번 이상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약간 농담 반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역시 사람을 몰고 다니는 게 있어. 장사 잘 되니까 기분 좋네. 왠지 내 덕분 같아. 막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요. 자, 더울 때 여럿이 함께 있으면 더 더울 것 같지만 의외로 같이 웃고 같이 즐기면 그 느낌 때문에 이 더위 더 잊을 수 있으니까 우리 서로 이런 날씨일수록 서로 더 잘 챙기면서 함께 이 더위를 잘 이겨내 보도록 하죠. 광고 듣고 갈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오랜만에 들어본 노래네요. 이정현의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공유하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꾸며가고 있죠.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접한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그저 평범한 오늘 하루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접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실 때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는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02로 시작되는 번호 잘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전화 받았는데 아, 설문조사입니다. 어떤 라디오 프로그램 들으시나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CPBS 라디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듣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참여해 주신 음접풍 가족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e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 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을 선물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 특별한 여행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전남 고흥군의 여행 상품 우주철도 999,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항공우주도시 고흥 여행을 위해 철도운임 50% 할인에 고흥 사랑 상품권 10만 원까지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6573님께서 오늘 그 여는 말 들으시고 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맞아요. 그래서 가게 단골 가게 분들은 제가 오면 좋아해요. 네. 진짜 아니 이상하게 손님을 몰고 다니는 그런 손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상하게 손님이 별로 없다가도 그분이 오시고 나면 막 손님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몰려오는 아마 6573님은 그런 굉장히 환영받으시는 손님이신가 보네요. 자주 들러주세요. 그 가게 장사 잘 되게. 공다영님께서 안녕하세요, 중대. 오늘 날씨가 정말 소나기도 내렸는데 다시 쨍쨍. 소나기가 내렸었나 봐요. 제가 있는 곳은 비는 안 왔는데. 네, 그래도 소나기가 잠깐 내려주면 뜨거운 공기가 좀 식긴 하잖아요. 그죠? 박인실님께서 더위 때문에 어지러웠어요. 네, 인실님.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좀 힘내셔야 돼요. 벌써부터 이 더위에 지치시면 안 됩니다. 화이팅! 김명숙님께서 중디 안녕하세요. 모기가 자꾸 저만 물어요. 극적극적 간지러운 저녁입니다. 02로 오는 전화 3번 받았는데 나이가 있어 그런가 자꾸 부동산 관련 리서치만 해요. 거의 거의 거의. 네, 명숙님 그래도 명숙님께는 부동산 관련 리서치 그런 게 전화가 오는군요. 저는 070만 그렇게 자꾸 스팸 광고 나도 02로 시작되는 번호 받아보고 싶네요. 윤을현님께서 중대님 안녕하세요. 오늘 전 오랜만에 집에서 푹잘 쉬었어요. 냉장고 냉동실 뒤져서 이것저것 해 먹었답니다. 이제 주방 치우며 한가로이 음접풍 들어요. 네, 맛있는 거에 드셨어요? 냉장고 잘 뒤지면 또 요리 하나 제대로 된 요리 하나 할수 있는 그런 재료들 가득하죠. 네,
이지영님께서 폭우보다는 폭염이 낫다는 지론. 이거 약간 굉장히 긍정적인 긍정적인 마인드다. 진짜 지영님 말씀대로 폭우는 좀 너무 많은 피해를 좀 동반하잖아요. 그죠? 그래도 폭염은 잘만 우리가 대처하고 잘만 그 좀 보내면 그렇게 큰 피해 없이 보낼 수 있으니까 진짜 지영님 말씀대로 아 폭우보다는 폭염이 낫다 이런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이 계절 힘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광렬님께서 금요일에 저 안 왔어 놀라셨죠? 금요일 회사 회식이 있어서 못 왔어요. 이번 주는 휴일이 있어서 행복한 한 주의 시작이네요. 제헌절 연휴에 서울 가서 대학로 연극도 보고 행복한 시간 만들고 오려고요. 와... 네, 서울로 여행 오시는구나, 광렬님. 아, 참, 나도 제주도로 여행 가고 싶다. 지금 날씨에 제주도 여행 가면 진짜 최고인데. 광렬님 부럽네요. 박진경님께서 저 주말 토요일에 시댁에 도균이랑 신랑 맡겨두고 제 꿈의 현장, 제 꿈의 스승님의 현장을 직관하고 왔어요. 너무 감동의 도가니였고 그 설렘을 잊지 못해 지금도 너무 허우적 설레고 행복함이 가득해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꿈꼭 이루어 볼랍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시간 꼭 필요해요. 너무 육아에만 매달리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도와주는 신랑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댁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네 가끔 꼭 이런 시간 행복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더운 날 힘드셨을 텐데 잊지 않고 음적풍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노래 두 곡 들려드릴게요. 말로의 7월의 꿈, 윤상의 한여름밤의 꿈.

음악인 천의 풍경 김형중입니다. 저의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 전해드리는 중디의 내 맘대로 플레이리스트. 오늘은 여성 포크 음악의 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두 싱어송라이터의 노래를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보다는 진심 어린 이야기로 오랜 시간 자신의 음악을 묵묵히 지켜온 두 분의 목소리인데요. 먼저 데뷔 25주년을 맞아 지난 봄 10번째 정규 음반을 발표한 박강수의 자작곡 나무가 될게입니다. 박강수 씨는 데뷔 이후 유행을 쫓기보다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하루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노래해온 싱어송라이터인데요. 이번 노래도 그런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가 될게, 네 곁에 있어 소리 없이 널 지킬게, 기다릴게. 이 한 줄만 들어도 왠지 마음이 조용해지죠. 노래는 사랑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그 사람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흔들리는 시간이 찾아와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어쩌면 사랑은 그런 기다림인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이 노래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에게 조용한 위로처럼 들려옵니다. 이어지는 곡은 20년 넘게 자신만의 음악을 이어오고 있는 김희진의 아카시아입니다. 이 곡은 귀거래사, 연인, 비오는 거리로 잘 알려진 싱어송라이터 김신우 씨가 김희진 씨를 위해 특별히 만든 노래인데요. 오래전부터 꼭 한번 김희진 씨에게 곡을 써주고 싶었던 김신우 씨가 일본 여행 중 문득 떠오른 옛 추억과 감정을 따라 이 멜로디를 완성했고, 곡이 완성되자마자 이 노래는 김희진이 불러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녹음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기계적인 보정이나 효과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세션 연주자들과 한 공간에서 라이브를 하듯 호흡을 맞추며 녹음을 진행했는데요. 그래서인지 노래에는 아카시아 꽃향기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한 감성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을 기다리는 설렘과 지나간 추억을 향한 그리움이 담백하게 어우러진 두 곡.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조용한 향기처럼 머물기를 바라면서 함께 감상해 볼까요? 박강수의 나무가 될게, 김희진의 아카시아.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포크 음악을 이어오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두 분의 노래 만나봤습니다. 김명숙님께서 김희진님 진짜 진짜 소녀소녀 하신 감성이 늘 여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8196님께서 저녁 먹으며 음악 들어요. 저녁 반찬으로 호박 감자찜. 옥상 텃밭에서 땄어요. 산정호수 주민 이은옥이라고 하시면서 직접 호박 감자찜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거든요. 저는 이 요리는 지금 처음 보는데 저 어렸을 때 감자조림 많이 먹었거든요. 감자조림 진짜 맛있게 많이 먹었는데 그거하고 맛이 비슷한 건가요? 호박 감자찜은 제가 지금 처음 봐요. 메뉴로는. 왠지 느낌이 간장 베이스로 간장 양념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짭조름하면서 맛있는 그런 요리인 것 같은데 옛날에 저는 감자조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궁금하네요. 맛이 어떨지. 야, 어쨌든 옥상 텃밭에서 딴그 재료로 만드셨으니 얼마나 신선하고 또 맛있을까. 부럽네요. 7775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가 베로니카 축일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달력을 보니 생일도 어제인 거 있죠? 축일과 생일, 그것도 음력 생일이 같은 날이 된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또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해요. 덕분에 저 어제 축하를 따따블로 받았답니다. 다시 돌아봐도 신기한 거 있죠? 와, 호호, 진짜 그러셨겠네요. 이런 날이 있을 수 있겠네, 진짜 몇몇 분께서는. 그리고 축의를 생일 날짜하고 비슷한 그 날로 잡을 수 있는 세례명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 아유, 참. 어쨌든 7775님 생일도 축일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수정님께서 더위에 지쳐 눈까지 무겁게 처지네요. 더위야, 너참 밉다. 네, 수정님. 더위도 더위고, 그리고 하루하루 날이 갈수록 눈꼬리가 왜 이렇게 처지는지 모르겠어요. 변진아님께서 와, 무덥네요. 윤종신의 여름 앨범에 들어있는 시원한 거 신청합니다. 저는 왼팔에 핸드폰 넣고 걷기 운동 시작합니다. 귀만 열어둘게요. 네, 진아님. 이열치열이시구나. 더울 때 운동으로. 운동하면서 땀쫙 빼고 샤워. 시원한 물에 샤워 한번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렇게 샤워하고 나서 또 수박 한 조. 진아님, 네, 운동. 잘 하시고요. 네, 시원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변진아님이 신청해주신 윤종신 씨의 여름 앨범 속에 이 노래 어떨까요? 시원한 걸.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오늘을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4897님이 사연 보내주셨네요. 중대님, 저와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손녀를 데려다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행복하네요. 제가 먹거리를 준비하면 그동안 남편은 손녀랑 온몸으로 놀아주다가 조용히 안아서 낮잠도 재우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남편이 볼일이 생겨서 손녀가 저희 집에 오질 못했어요. 17개월 아기가 시간을 아는 것도 아닐 텐데 할아버지랑 놀아야 하는 시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할아버지를 찾으면서 울었다네요. 그 영상을 딸이 보내주는데 보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내일은 다시 손녀가 와서 할아버지랑 재밌게 놀 예정입니다. 할아버지 껌딱지 같은 손녀가 저도 보고 싶어요. 이승윤의 까만 흔적 신청합니다.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4897님의 신청곡 이승윤의 까만 흔적 듣고 왔습니다. 아유 17개월인데 아기가 할아버지랑 노는 게 너무 재밌었나 보다. 참 신기하네요.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할아버지랑 원래 만나는 시간이라는 걸 알아서 이렇게 못 만나는 게 아쉬워서 우는 거겠죠? 그죠? 17개월 아기도 이걸 알 수 있는 거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참 신기하네요. 근데 아마 그 17개월 아기보다 손주랑 놀아주지 못하게 된 할아버님이 할아버지가 훨씬 아쉽지 않았을까. 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아 진짜 이 손주 생각하면 볼 일 같은 거 안 보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순 없고 얼마나 아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사실 거의 매주 주말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조카를 보러 조카랑 놀러 가거든요. 근데 저도 가끔 일이 있어서 못 갈 때가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되게 제가 아쉽더라고요. 그 녀석하고 놀면 힘은 든데 힘은 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런데 또 그 녀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그 하루 덕분에 또 일주일을 또 잘 보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못 놀게 되는 때는 제가 더 아쉽거든요. 아마 그 남편분께서 더 할아버지가 더 아쉽지 않을까.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기가 아주 이 할아버지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너무 행복한 아이로 잘 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 풍경 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4897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고흥 여행 상품권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아기랑 놀아주는 그날 빼고 다른 날 고흥 여행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4922님께서 쫑디 세차 나온 지 두 달 만에 혼자 주차봉을 살짝도 아니고 드르륵 긁어버렸지 뭐예요. 남편은 많이 놀라지 않았냐고 괜찮다고 의외로 차분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 긁힌 곳을 확인하더니 눈 뒤집히는 거 저 두 번 봤어요. 너는 운전을! 저의 작품에 말도 잊지 못하는 거 있죠. 너만 괜찮으면 됐다라는 해피엔딩이 아니었어요. 날씨가 선선했다면 좀 덜 했을까요? 날씨 탓도 해봅니다. 네, 사구이님. 진짜 정말 요 정도로 끝난 게 너무 다행이죠. 예, 더 큰 사고 이런 게 아닌 걸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할지 저는 그 남편분의 마음 조금 이해합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확인하고 나니까 안타까운 그 마음. 자, 이제 이렇게 차에 표식을 해주셨으니 편안하게 그냥 이제 뭐 접촉이나 뭐 가벼운 긁힘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편안하게 운전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1부 끝곡으로요. 5반의 플라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는 음악과 함께 시간여행 떠나는 차트 업고 뮤직고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지원사업에 참여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0: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1: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0: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1: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3: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31살 워킹맘 김문정님은 촉망받던 성악 전공자였는데요. 대학원을 진학하려고 공부하던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성악 무대에 섰고 더 성장하고 싶어서 레슨도 계속 받던 중이었는데요. 집안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가 크게 아프면서 빚이 점점 불어났는데요. 김은정님은 결국 일단 성악을 잠시 쉬고 이 빚을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하루에 세 가지가 넘는 일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야쿠르트 아줌마가 되어 새벽 배송이 있는 날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직장인들 출근 전에 야쿠르트 배송을 다 마치고요. 그리고는 36개월, 16개월 두 아이들 챙겨서 어린이집 등원시키고 다시 아파트 단지로 나와서 낮 동안 야쿠르트 현장 판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는 오후가 되면 바로 대형마트 문화센터로 가서 성악 전공을 살려 아이들이랑 음악에 맞춰 춤추며 오감 놀이하는 수업을 진행하고 또 남는 시간을 쪼개서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습니다. 눈만 떠 있으면 어떻게든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김은정님은 성악가의 꿈을 포기하진 않았는데요. 틈나는 대로 성악 연습을 하는데 언젠간 좋아하는 일을 하는 엄마의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합니다. 특히 남편은 항상 우리 와이프 성악가야 라고 주위 동네방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때면 괜히 울컥 마음이 이렇게 짠해진다고 하네요. 가족을 위해서 자기 꿈을 잠시 내려놓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김문정님의 이야기를 접하니까 지칠 뻔해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원동력은 역시 소중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김문정님이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기를 저도 응원합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조수미 씨가 불러주신 기차는 8시에 떠나네라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끝 언박싱에 들려드린 이야기 31살로 야쿠르트 아줌마를 비롯해서 하루에 쓰리잡을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계신 김문정님 이야기. 원래는 성악가로 점점 성장해 가던 중이셨는데 빚을 갚기 위해서 성악은 잠시 내려놓고 생업에 뛰어드신 거죠. 두 아이 키우느라 또 일하느라 정신없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용기는 정말 큰 사랑이 아니면 잘 나오지 않는 용기죠. 아, 누구나 이렇게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존재가 누구나에게 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사랑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지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열심히 하루하루 하시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무조건 올 겁니다. 힘내자고요 우리. 장재희님께서 지 남편은 제가 차 상처 낸 건 아쉬워하더니 아들이 여기저기 바꾼 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너무해. 그런 거구나. 아빠의 마음은 또 그런 건가 봐요. 네. 어쨌든 이 남편분의 마음은 아내든 아들이든 어디 큰 사고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진아님께서 오래전에 경차 사고 얼마 안 돼서 아내가 주차 후진하다 범퍼를 깨먹었어요. 이거 고치려면 얼마나 드나 생각하던 그때 장인어른이 하신 말씀, 그거 고치지 마라. 초보 붙인 차가 뒤 범퍼까지 저래 놓으면 뒤 차는 야 저놈 위험하다 하고 다 피해간다. 네. 그래도 범퍼에 스카치 테이프로라도 잘 붙여 놓으셔야 돼요. 왜 범퍼가 운행 중에 혹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진짜 큰일 나니까. 네, 그 정도의 상처는 아니겠죠? 네. 어쨌든 항상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정미라님께서 중대 오늘 제 생일이에요. 두 아들들은 타국에 있고 남편은 지방에 있어서 쓸쓸한 생일을 맞고 있네요. 하루를 보내면서 오늘따라 가족이 그리운 하루였어요. 퇴근하면서 중대의 목소리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네, 미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뭐 좀 이따가 또 남편분께서 혹은 아이들이 화상통화로라도 엄마 생일 축하한다고, 아내 생일 축하한다고 축하 전화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원래 평일이 생일인 때는 주말에 몰아서 생일 파티 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미라님 주말을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진경님께서 어플이 안 깔리기도 하나 봐요. 빵톡 안 깔리는. 그래서 그 친구가 엄한 라디오 어플로 쫑디 라디오 듣고 있대요. 지금 빵톡. 아하, 진경님. 진경님 친구분뿐만이 아니라 아마 빵톡 안 깔려서 지금 되게 고생 중이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빵톡이 업데이트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업데이트가 다 끝나면 훨씬 쉬워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전해주세요. 자, 이제 월요일 2부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싱어롱하는 시간 차터콤 뮤직 고! 오늘은 또 어떤 노래로 함께 즐기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염을 뚫고 음악에 몸과 마음을 실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때 그 시절로 이동하는 시간 여행을 떠나봅니다. 차트업과 뮤직 고! 자, 매주 월요일 2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각종 가요, 팝 차트를 소개하는 시간 차트업과 뮤직 고! 자, 오늘은 1999년 전국 DJ 친목회 선정 연말 결산 다운타운 인기 차트 100 가운데서 10위부터 1위까지를 소개하고 해당 음악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차트는 전국 DJ 친목회가 매주 발표했던

다운타운 인기 차트를 바탕으로 1998년 12월부터 99년 11월까지 1년 동안의 순위를 종합해서 발표한 연말 결산 차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1999년 한 해 전국의 클럽과 음악다방 다운타운가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히트곡 가운데 베스트 10을 가려낸 순위라고 볼 수 있겠죠? 1999년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요계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된 해였습니다. H.O.T, 잭스키스, 핑클, S.E.S, 신화 등 아이돌 그룹들이 대중문화를 이끌었고요. 테크노와 댄스 음악, 정통 발라드가 나란히 사랑받으면서 다양한 음악적 풍경을 만들어냈죠. 자, 그럼 과연 1999년 전국의 다운타운가를 뜨겁게 달구었던 노래들은 어떤 곡이었는지 10위부터 만나보죠. 10위입니다. 바람 속을 가르는 내 슬픈 사랑이 제발 네 곁에 영원히 잠들 수 있게 오 내게로 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혼자 또 헤매다 쓰러져가는 날 위해 깊깊깊깊어질수록 컴백 잭스키스의 컴백 잭스키스의 네 번째 정규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의 타이틀곡이죠. 빠르고 강한 비트에 일사불란한 칼군무가 10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유행한 리듬 게임 펌프 잇 업에 수록되어서 엄청난 인지도를 얻은 곡이기도 하죠. 자, 제가 잘 몰라서 가사만 그럴듯하게 읽어드렸는데 원곡을 함께 들어볼까요? 12곡 잭스키스의 컴백.

계혜정님께서 잭스키스의 컴백 오랜만에 듣네요. 그리고 늦게나마 출석합니다. 양수정님께서 쫑디 랩을 타령처럼 하네요. 99년이요 세기말 테크노가 쫙 나오려나요? 이지영님께서 펌프 생각나네요. 키 큰 친구 혜원이가 운동신경을 뽐내던 그때 그 오락실. 함광열님께서 99년 저는 한창 집에서 울고 있을 때라. 울보 함광열님의 99년 과거가 파헤쳐지는 오늘이네요. 김수정님께서 99년도면 저 4살 때 역시 함께 울고 계셨던 김수정님. 박진경님께서 컴백 마지막 앨범이죠. 저의 거의 저 동생이랑 드림 콘서트 잭스키스 마지막 무대 보고 울다 온 기억이 나네요. 특히 이 앨범엔 멤버별로 자작곡이 실려있다죠. 전 그중 고지용님 곡 좋아해요. 아유, 또 잭스키스의 찐팬 커밍아웃 해주시는 박진경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자, 음악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차트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9년 한 해 동안 사랑받았던 가요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9위 만나볼 차례입니다. 9위는요, 사실이 아니길 믿

나를 버렸어. 아우 신난다. 제 꿈이고 배우로도 뛰어난 연기력을 인정받았던 멀티 아티스트 이정현의 와. 1999년 가요계를 휩쓴 테크노 열풍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히트곡이죠. 강렬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와 국악적 선율을 절묘하게 접목한 이 노래는 기존 댄스 음악과 차별화된 개성을 보여주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손가락 마이크와 새끼 손가락을 귀에 대는 독창적인 퍼포먼스, 미래적인 의상과 강렬한 무대 연출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았고 누구나 따라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자, 이제 8위입니다. 8위는요, 양파의 아디오. 섬세한 감정 표현과 애절한 보컬이 빛나는 정통 발라드죠. 절제된 피아노와 풍성한 스트링 위로 떨어지는 양파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는 이별의 아픔을 깊이 있게 그려내며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립니다. 1999년 댄스 음악이 가요계를 주도하던 시기에 발표됐음에도 뛰어난 완성도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큰 사랑을 받으며 발라드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자, 이어서 7위입니다. 7위는요,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엄정화의 몰라. 세련된 댄스 사운드와 당당하면서도 도발적인 매력이 어우러진 히트곡이죠. 트렌드를 앞서가는 음악과 스타일, 무대 장악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엄정화를 가요계를 대표하는 여성 솔로 가수이자 퍼포먼스의 아이콘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해준 곡입니다. 자, 이 중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8위를 차지한 양파의 아디오, 7위를 차지한 엄정화의 몰라.

김혜영님께서 너무 신나네요. 공다영님께서 와 시간이 참 이 노래가 나온 지 27년 전이라니 오늘 저희 사무실에서 이번 주도 다 갔다 하면서 퇴근했는데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변진아님께서 제작진님들 에코 넣었다 뺐다 하느라 고생하십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언제 노래를 들어갈지 말지 전혀 약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노래 들어갈 때마다 에코 넣어주시느라고 맞춰서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신 우리 엔지니어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월요일 저녁에 떠나는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고 뮤직고 1999년 클럽 음악 다방 등 다운타운에서 사랑받았던 가요 베스트 10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위 만나볼 차례인가요? 6위는요 신화의 T.O.P. 러시아의 국민 작곡가 차이콥스키의 1875년 발레 음악이죠. 백조의 호수를 샘플링하기도 한 곡입니다. 신화 2집 타이틀곡으로 신화를 정상의 아이돌 그룹 반열에 올려놓은 곡이죠. 자, 5위는요. SES의 너를 사랑해 너의 마음이 너를 사랑할수록 너를 사랑해 첫사랑의 설렘과 순수한 행복을 맑고 투명한 감성으로 그려낸 곡이죠. 밝고 경쾌한 멜로디, 청아한 하모니 그리고 꾸밈 없는 사랑 고백이 어우러져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옆집 소녀 같은 친근하고 상큼한 매력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자, 이 두 곡 안 들어볼 수 없죠. 6위를 차지한 신화의 T.O.P. 5위를 차지한 SES의 너를 사랑해

김수정님께서 아 저는 신화창조 아니에요. 우유빛깔 김중디. 신화창조는 아니었지만 안무 따라하는 제 자신은 유유. 몸이 기억하죠. 장재인님께서 아 대학 졸업하고 어두운 시절이구나요. 99년 하, 거의 블랙룩에 스모키 화장하고 고스트처럼 살던 시절이네요. 성당 가면 다들 흠찐 놀라던 음악은 정말 최고였던 시절입니다. 자, 월요일 저녁에 음악 차트 시간 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9년 몸을 좀 흔들면서 좋아했던 곡들이 등장해서 아주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다운타운에서 사랑받았던 곡 베스트 10 만나고 있습니다. 자, 4위부터 다시 만나봐야죠. 4위는요. 아, 이 노래, 진짜 좋아했는데 갑자기 따라 부를 수가 없네. 자,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슬픔을 눈물이 아닌 폭발적인 에너지로 바꿔낸 1990년대 한국 록댄스의 정수를 보여주는 대표작이죠. 김현정 씨의 파워풀한 가창력과 시원한 고음이 돋보이기도 했던 그녀와의 이별에 이어 또 한 번 김현정 신드롬을 이어가며 여성 솔로 가수의 저력을 보여준 곡입니다. 자, 3위입니다. 유승준의 열정. 당시 전성기를 구가하던 유승준 씨의 히트곡이 3위를 차지했네요. 자, 2위는요. 조성모 씨의 그 노래

조성모의 슬픈 영혼씨. 1990년, 99년 하반기 각종 가요 차트를 휩쓴 메가 히트곡이죠. 10월 발매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200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고요. 발라드 황제로 등극한 조성모씨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해준 곡입니다. 무엇보다 신현준, 최지우, 정준호가 출연했던 뮤직비디오는 영화 못지않은 제작 규모와 드라마틱한 스토리로 큰 화제를 모았었죠. 당시 조성모씨는 뮤직비디오 열풍의 중심에 선 가수였던 만큼 신곡이 발표될 때마다 노래는 물론 뮤직비디오까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음악과 영상이 함께 만들어낸 1990년대 후반 K-POP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이 중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4위를 차지한 김현정의 되돌아온 이별, 2위를 차지한 조성모의 슬픈 영혼식.

류영진님께서 우와 쭝디 하루 종일 차에 매던 차키 드디어 차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갑자기 차키가 안 보여서 한참을 찾다 결국 택시 타고 갔는데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땡퇴하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다 없어서 어제 하루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는데 왠지 아들 학원 데려다 주려고 들렀던 야채 가게나 아이스크림 가게에 두고 왔을 것 같은 예감이. 야채 가게 전화했더니 없다 하고 아이스크림 가게는 무인이라 직접 가봤는데 계산대 옆에 떡하니 차 키가 유유 진짜 찐 눈물 흘릴 뻔해서 너무 기뻐서 아이스크림 잔뜩 사서 돌아갑니다. 차 키 찾느라 늦게 들어와서 얼마 못 듣겠네요. 네, 영재님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그 차키 잃어버렸으면 차키 다시 만드는데 큰돈 들어가잖아요. 아유, 너무 다행이네요. 유현미님께서 목 상태가 안 좋은데도 오늘도 어김없이 노래방 가고 싶어져요. 유유. 자, 현미님도 래퍼시니까 목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날은 절제하면서 목을 소중히 다뤄주시길. 김수정님께서 힝 벌써 끝날 시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두 시간이 정말 월요일 두 시간은 특히 더 빨리 가는 것 같죠. 자, 월요일 저녁 음악 차트 시간여행 차트 업고 뮤직고 오늘은 1999년 사랑받았던 노래 베스트 10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1위는요,

핑클의 영원한 사랑. 1세대 걸그룹 시대를 대표하는 러브송이자 핑클을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은 최고의 히트곡이죠.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은 사랑을 순수한 약속으로 표현했다는 점이죠. 약속해줘, 항상 나의 곁에 있어줘라는 가사는 화려한 사랑보다 서로를 믿고 함께하자는 진심을 담아내며 밝고 맑은 멜로디와 어우러져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설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그 상징적인 안무, 새끼 손가락을 들어올리며 약속해줘 이렇게 표현하는 이 포인트 안무, 1990년대를 대표하는 퍼포먼스로 자리 잡았고요. 노래와 함께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됐죠. 이 곡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핑클은 각종 음악 프로그램과 연말 시상식을 휩쓸었습니다. 그 결과 SES와 함께 1세대 걸그룹 전성기를 이끈 최정상 그룹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차지한 핑클의 영원한 사랑 오늘 끝곡으로 함께 들으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자, 내일은 스페셜 라이브 초대석 시간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가수 최정철님이 음저풍에 찾아와 주시는데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녁 7시 잊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4: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3번, 만민의 왕 그리스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드론부 사관 국방부 군특성화고등학교 경북 드론고등학교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국가자격 교육장 드론 일종 자격증 무료 교육 촬영 정비 드론 축구까지 전기전자 실무 교육으로 미래 인재 양성 전국 단위 모집 드론 교육의 메카 경북 드론고등학교.
2: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3: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L is for the way you look at me. O is for the only one I see. V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5: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4: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5: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4: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6: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4: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0번, 주의 이름 찬양하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도의 오솔길 전정금 세실리아스녀입니다. 월요일 오후인데요. 월드컵 경기가 결승을 향해 가고 있더군요. 경기를 보다 보면 늘 한 팀은 막 환호하고 좋아 죽고 다른 팀은 고개를 둑 다 떨구고 정말 하늘이 다 무너진 것 같은 표정으로 예. 아, 그런데 가끔은 경기 결과보다 더 아쉬운 장면이 있었어요. 막 선수끼리 막 억울함을 온몸으로 연기하는 선수들 있죠. 막 정말 심판 앞에 가서도 막 뭐라고 하고 예. TV 앞에서 보던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공보다 손이 더 바쁘네. 예, 우리 마음에는 이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품위 있게 경기하는 사람이 기억에 오래 남지 않나요? 관중은 골이 들어갈 때 환호하지만 인생에는 승리보다 네, 패배의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주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날들로 기억해 주신다고 믿고 싶은 월요일 오후 노래 한 곡 들으며 출발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카이 로저스가 부른 주님의 영이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도 기억나나요? 어릴 적에는 운동회를 하죠. 그래서 운동회에서 뭐 넘어져도 울다가 금세 빵 일어나서 또 다시 뛰어가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고 나서는 넘어지는 건뭐 괜찮은데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뭐 건널목에서 어쩌다 한번 넘어졌거든요. 근데, 어이, 누가 봤나? 나를 봤을 것 같은데, 어휴, 저 차, 정차한 차 안에서 다 나를 다 봤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다른 사람 시선과 체면에 개의치 않고, 정말 다시 일어나는 모습, 뭐, 주님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죠. 예, 오늘도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여러분의 체험 문자 기다립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또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 조사율 있잖아요. 7일부터 20일까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연락이나 뭐 문자가 오면 기도의 오솔길, 가톨릭 평화방송 기도의 오솔길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예, 여러분들의 문자 보겠습니다. 655 하나님께서 수녀님 잠깐이라도 시원한 눈사람으로 아이고 정말요 너무 시원하겠다 그죠? 예, 봉담 성당 어르신 축일 맞으신 김상태 요일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세요. 데꼴로레스 원 베로니카 아들이 마셨어요. 아, 꾸르실료 같은 단원인가 보군요. 데꼴로레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 예, 오늘 요일 축일인가요? 제가 잘 모르고 있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어르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신앙으로 단단하게 이제 세월을 많이 넘기신 분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2037님, 네, 오늘도 무척 무더운 하루이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로 월요병이 있는 날이긴 하지만 오늘 새벽 열대야로 인해서 월요병이 배로 도져 있었을 때 어느새 기도의 오솔길 알리는 4시가 도착했네요. 오늘도 몸과 마음이 더위로 힘들지만 수녀님의 기도로 싹 씻어 주실 거라 믿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저희 수녀님들도 어젯밤에 처음으로 열대야 같은 날씨에 자다 깨다 했노라. 그래서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맞장구도 치면서 아침밥을 먹었었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날이 많아지겠죠? 그럴수록 뭐 인내를 가지고 네, 잘 지내야 되겠죠. 네. 하하대사님, 예, 오늘은 정말 덥네요. 그래서 할수 없는 에어컨을 틀

하고 말았네요. 아유, 그럼요. 너무 더울 땐 이 몸이 불협화음을 일으키잖아요. 아파요. 네, 너무 더우면 이 뇌도 정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혈압 상승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연세 드신 분들 특히 조금은 시원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해서 많이 보게 되더군요 하셨네요. 아유, 운동은 뭐 그래요. 즐거운 거죠. 뭐 승패를 떠나서 그냥 보면서 즐기는 것이 그 스포츠 아닐까요? 너무 그거에 매달려가지고 정말 마음까지 상하고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은 좀 이상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예, 티나님, 저도 축구 열심히 봤어요. 4강이 다 새벽에 해서 못 볼 듯해요. 잉글랜드,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아이고, 정말 이렇게 네 나라만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잘하는 팀들만 4강이 올랐네요. 남의 나라지만 응원합니다. 그냥 재미로 보면 되죠. 아, 이번에는 또 누가 될까? 뭐 이런 거 잘하리라 믿었던 팀들이 다 우수수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그냥 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죽어라 정말 열심히 했으니 거기에 박수를 쳐드리면 되겠죠. 네,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박우곤이 부릅니다. 일어나.

네, 박우곤이 부르는 일어나. 오, 굉장히 박진감 있는 노래네요. 막 오늘 정말 이렇게 조금 나른한 월요병 조금 이길 수 있는 그런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예, 오, 푸른 하늘 사무엘님이 오셨습니다. 네, 저는 주말과 주일을 순례의 여정에서 행복하게 잠시 일도 하고 미사 참례하면서 보내고 월요일인 오늘 30개월 동안 빌려서 잘 타고 다니면서 가족을 모시고 병원으로 또 때론 신부님이나 성당의 청년들 태우고 어디론가 예 붕붕붕 봉사활동 했었는데 이제 다시 렌트 회사로 예 반납하는 날인가요? 아이고 그러셨군요. 30개월이면 거의 2년, 3년 정도 가까이 했네요. 3년 동안 잘 타셨네요. 오, 이렇게 멋진 차였는데 이제 반납하시고 다시 보냈다니 좀 섭섭하시겠습니다. 뒷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뚜벅이로 살아야겠지만 수도권에서 지내는 만큼 이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야,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뚜벅뚜벅 예, 이 도시를 걸어서 때로는 전철 타고 버스 타고 그것도 괜찮죠. 건강에는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걷다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그래요. 차를 타고 그냥 씽씽 다니다 보면 그렇고요. 또 저희 수님들 얘기는 뭐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맨날 그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로 진짜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어느 골목이었더라 뭐 어디로 가는 그걸 못 찾는데요. 그게 습관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그냥 대중교통 타는 것도 참 괜찮겠다. 제 말이 좀 섭섭한가요? 그동안 잘 그냥 쓴 그 차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주님 하고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 채칠리아님 참 뜨거운 오후입니다. 유유 예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물 자주 드시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러게요. 물을 갖고 다니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물을 좀 많이 안 먹는 편이었는데요. 정말 목이 많이 마르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예 그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기형님, 네. 어제 주일날 명동성당 평화의 모 프레시디움 천차. 와, 천차. 이게 도대체 몇 번 해야 천차가 되는가요? 주 회합을 갔었어요. 단원 10명이 열심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 10명이 천차를 맞이한 거예요. 아, 대단한 열성들이시고 신앙도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단원 중 송주현, 베로니카 자매님의 남편 남재호, 사도요한 형제님이 불의의 사고로 뇌신경을 다쳐서 반신불수가 되셔서 상태가 네,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치유에 은청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예,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요양원이 있는 환자 간호가 엉망이라 요양원이 예, 병이 더 악화되니까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을 요청바란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게요. 이 병원도 참 잘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게 뭐 잘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근데 이렇게 뇌를 다치셨으니 그렇군요. 뭐 이렇게 한쪽이 불편한 그런 상태로 되셨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남재호야 사도 요한 형제님 제가 기억해놨다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좋은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소식 주셨어요. 예, 라일락 향기님 네. 미사 영성체 고해소 봉헌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기도의 웃을길 감사하셨네요. 하도 오래됐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병원에 계시다가 다시 퇴원하시고 뭐 집에 계시거나 이랬을 때 찾아가서 뭐 미사나 미사하고 영성체하고 뭐 미사 전에 성사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걸 챙기시기가 좀 어려우신가요?
오늘 그래도 기도의 요술길에 이렇게 짧게라도 마음의 표현을 해주신 것만도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고요.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인데요. 오늘은 신 미카엘 형제님 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희 본당은요, 좀 순화해서 소위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텃세는 기본이고요. 분고 활동을 거절하는 사람은 소외시키고, 외인들보다 인격이 너무 형편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른 성당으로 미사 참례하러 갑니다. 좀 속상합니다.

예, 말씀 들으면서 미카엘 형제님 참 속상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본당 공동체가 보통 참 여러 좀 잡음도 있게 마련이고요. 어려움을 또 겪죠. 뭐 그러다 보면은 제가 지켜본 바로는 아니면 들은 바로는 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뭐 성당 문턱이 닳도록 자주 다니는 분들도 많지만 뭐 그런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참 많죠. 예,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에 늘 높은 문턱을 만들어 놓을 수 있으니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먼저 사랑으로 사람을 맞아주셨죠. 근데 우리는 때로 우리끼리라는 울타리를 만들고 또 처음 온 사람이나 또 함께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막 두기도 하고요. 우리가 더 뭐 훌륭해 뭐 이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때로는 보일 때도 있죠. 네. 그래서 다른 팀에 대해서는 또 괜히 뒤에서 헐뜯고 예,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미카엘 형제님의 사연은 아마 한 분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어느 공동체든 완전하지 않은데 그 모습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성당으로 가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이고 가기 전에 그쪽으로 가기 전에 좀 먼저 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예, 남아 있겠다라고 결심하면 만약에 내가 먼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짐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네. 예, 서로를 통해서 또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죄인들의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하느님과의 관계까지 멀어지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아마 그런 모습을 보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예, 잠시 우리 미카엘 형제님의 사연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 우리 올솔길 가족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교회를 당신의 몸이라 불러주셨지만 저희는 때로 사랑보다 판단을, 환대보다 배제를 앞세우며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신 미카엘 형제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 때문에 신앙까지 멀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소서. 또한 모든 본당 공동체가 누가 더 오래 다녔는지, 누가 더 많이 봉사했는지 앞세우기보다 먼저 미소로 맞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저희도 혹시 모르는 사이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상처 준 적은 없는지 겸손되이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상처 입은 이에게는 위로를, 다친 마음에는 사랑을, 우리의 모든 공동체에는 화해와 일치의 은총을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빌나이다. 아멘. 예, 미카엘 형제님과 또 본당 공동체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 뭐 신부님 수녀님들 다 같이 도움이 되는 노래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예, 루화가 부릅니다. 주님의 집.

네, 여러분이 소망하는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작은 바람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은정도 내려주시죠. 음성 기도를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저는 이런 거로 고민하고 있어요. 아니면 기도가 많이 필요한 어떤 아픔이 있어요. 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문자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의 응원 문자가 또 많이 왔어요. 푸른 하늘 사무엘님께서 예, 미카엘 형제님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마음과 기도합니다. 또한 자기의 자랑만 하기보다 신앙 안에서 행복한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가 되길 함께 기도할게요 하셨어요. 그러게요.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자기 자랑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랑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다 그냥 수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눈 꿈뻑거리면서 듣고 있죠. 예, 그러다가 제 모습에 또 풀이 슬슬 끝나는 거죠. 뭐 사는 게 다 그래요. 네. 아, 티나님, 네, 심 미카엘님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하느님 의지하면서 굳건하게 이겨내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38년째 다니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공동체도 결국은 인간이더라고요. 그래도 하느님 자녀들이기에 그 안에서 풀어나가심이 좋을 듯이요. 그렇죠. 뭐 결국 인간이고 우리가 뭐 완벽하면 예수님도 필요 없죠. 다 죄인들의 공동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이 지상에도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좋은 점은 뒤돌아서서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우리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잘못됐나? 뭔가가 뭐 생각하겠죠. 네, 그걸 믿어야겠죠. 네. 별님, 네, 어서 오세요. 이름이 너무 예쁩니다. 네. 기대치가 있기에 우린 모두 실망과 섭섭함을, 예,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가셔요. 인간의 세상이기에 서운함을 느끼시는 것이죠. 좋은 형제 자매들도 많아요. 힘내세요. 하셨네요. 그러게요. 뒤돌아보면 어떤 때는 막, 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어디 있잖아요. 그럼 막 어디 사방천지에서 딱 그 사람만 자꾸 보여요. 그래서 자꾸만 미운 마음 정말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좋은 수녀님 아니면 밖에서도 좋은 형제 자매님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기쁨을 느끼고 마음속에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거기에 갇혀가지고 있으면 그냥 털어버리세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카엘 형제님이, 오, 미카엘 형제님이 오셨네요. 예, 아이고. 수녀님, 감사합니다. 정말 큰 영적 위로가 됩니다. 솔직히 가톨릭 공동체는 사회 야인들보다 인격적으로 모든 게 월등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네, 모든 공동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며. 아유, 네,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에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죠. 뭐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 그것도 건강한 것 같아요. 네, 나에게. 예, 저희 동네는 도농 복 복합 지역이란 조금만 벗어나면 농촌입니다. 어제는 자전거를 타다가 그늘에서 잠시 쉬는데 바람이 파란 별을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와, 물보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초록빛 출렁이는 바다. 벼가 바람에 그렇게 막 누웠다가 다시 이쪽으로 또 다시 누웠다. 와, 그걸 보셨군요. 네. 바다를 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와, 뒷말이 너무 멋있네요. 뭐 성당에서 복닥복닥거리는 그 마음가짐도 있었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이 자연을 통해서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 그래,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모든 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도 넘어졌다 저렇게도 또 넘어졌다 하면서 아름다움을 너에게 주는 거란다. 아이, 저도 너무 좋았네요. 고맙습니다. 네, 이제 제가 준비한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느님, 서로 앞서기 위해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이기려는 마음보다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먼저 배우고 싶습니다. 경쟁이 사람을 지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응원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에 더욱 커지게 하소서. 성공한 사람만 박수 받는 세상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들도 격려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가족과 이웃, 직장과 학교,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와 시기보다 웃음과 배려가 먼저 피어나게 하시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이겨야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황수정 노래 달이 넘어간다. 좀 특이한 노래네요. 네.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진 사연 보겠습니다. 황베드로님, 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취합니다 하셨네요. 짧게 쓰셨지만 마음이 담겼네요.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이탈리아로 성지순례 중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답니다. 저를 사람들이 피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고 조금씩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고 결국 농담까지 나누다가 알게 됐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제가 너무 낯설어서 수줍음이 많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랬었다는 사실을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주위를 바라보면 큰 소리 사이로 들려오는 작고 따뜻한 목소리를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그렇게 다치거나 내 마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남들은 그건 몰라요. 정말이에요. 참 좋은 체험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저에게도 도움이 되네요. 네. 069 하나님. 사람이 가지게 되는 고질적인 안 좋은 습성 중 하나. 교회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가 실망하고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회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고들 살잖아요. 그것도 한 가지 기대예요. 그러지 말았으면. 내 바람이죠.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바라보면서 그냥 그 사람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거기에 코멘트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37님, 네. 미카엘 형제님, 마음이 많이 속상하셨죠? 전 오래전에 권위적인 주임 신부님이 그 말투와 행동에 환멸을 느껴서 저 또한 옆 동네 성당으로 다니다가 3년 좀 지나니 신부님께서 이동하셔서 다시 본당으로 돌아왔네요. 이런 분들이 꽤 많네요. 맞아요. 그런데 뭐 너무 힘들면 잠시 피하시는 것도 좋죠. 예, 괜찮습니다. 그거 뭐 재짓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은 다시 본당으로 제자리로 오셔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니까 예, 고맙습니다. 네, 다들 정말 이런 문제로 너무 힘드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거리를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오솔길 난상 들어갑니다.

오솔길 단상. 비디오 판독.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반칙하면 바로 휘슬이 울리지요. 그런데 집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형제끼리 다툼도 둘 다 제가 맞습니다를 외치곤 합니다. 문제는 둘 다 레드카드를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심판보다 양보가 더 필요하고 인생에서는 승부보다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축구에도 비디오 판독이 있습니다. 정말 반칙이 맞았는지 다시 확인해 주지요.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오해할 때 판독기가 없이 바로 판정을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혹시 하느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천천히 봐라. 네가 놓친 장면이 있단다. 네, 마라톤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답니다. 앞에서 너무나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게 달리면서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우리 삶에도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좀 필요한 것 같죠? 괜찮아,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돼, 잘하고 있어, 조금 더 힘내, 이런 말을 건네주는 사람. 네, 오늘 오솔길 가족님들이 그런 페이스메이커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네요. 예, 끝곡으로 최지혜가 부르는 용기를 내어라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저는 성바오로 딸수의 전현금 세실리아 수녀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갈라서게 하려고 왔다. 집안 식구가 바로 원수가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다 지시하시고 나서 유다인들의 여러 고을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려고 그곳에서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은 마태오 복음 10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뽑으시고 복음을 선포하라 파견하시면서 가르침을 남기는 부분입니다.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오 복음서 7장에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장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보여주십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기적은 몇 번이나 등장하는 데다 백인대장의 종은 직접 만나지도 않으시고 병을 낫게 해주시지요. 풍랑을 가라앉히시고 군대라는 이름의 마귀를 돼지떼에 들여보내시는 장면에 이어서 9장에서는 그 절정으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일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일을 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며 열두 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에 대한 권한을 주셨으니 뽑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자신들도 행할 수 있으리라는 엄청난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은 희망찬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할 것이라고 오늘 복음의 바로 앞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또 당신을 따르는데 목숨까지 걸고 십자가를 지라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현실의 차가운 모습을 마주하게 될 제자들이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금 본당이 아닌 학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사로서 제자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희망찬 이야기, 좋은 말들만 해주려고 하지만 우리도 분명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만날 세상은 분명 따뜻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제자들에게 때로는 따뜻하게 또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하며 아이들을 준비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는 우리 가톨릭 학교가 마주하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괴리를 저도 현장에서 조금은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교우분들께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속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부딪히며 살아가고 계시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만 이야기하신 것은 분명한

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끝에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격려해 주십니다. 현실에서 이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위대한 기적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치열한 삶의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연중제 15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4: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세상은 점점 더 혼자에 익숙해졌습니다. 치킨 한 마리도 많고 수박 한 통도 부담스럽고 대용량 식재료는 끝내 다 먹지 못해서 남겨두다 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은 동네 이웃과 함께 주문하고 필요한 만큼만 나누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돈을 아끼려고 시작한 일이었지만 잠깐 만나 음식을 나누고 인사를 건네는 시간이 생각보다 따뜻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러고 보면 예전과 달리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서로 얼굴을 모른 채 지내는 일이 흔해졌는데요. 그래서 이런 작은 만남들이 잊고 지냈던 이웃의 정을 다시 이어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혼자보다 함께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김아름의 이 밤이 지나면 듣고 오셨습니다. 전에 관악구에 잠시 살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관악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이 있었어요. 1인용 식사 메뉴를 모아서 주문을 받고 한 번에 배달해서 배달료가 거의 들지 않고도 만 원 이하의 식사를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였는데요. 요즘은 그렇게 따로 또 같이 느슨한 연결을 이용한 시스템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단단한 결속되어 있는 어떤 관계가 좋았다면은 지금은 그건 좀 부담스럽고 조금은 느슨하게 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요. 신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사용하는 채팅방이 있어서 소규모 모임을 진행하기도 하고 애초에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서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하는 그런 거주 공간도 있으니까요. 독립된 공간을 원하면서도 함께 살아가는 그런 따뜻함을 원하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거주 목적으로 파리에 처음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시크하게 느껴지는데 어느 이상 가까워지면 그렇게 사람 사이의 정을 그리워했다던 어느 작가의 말이 떠오르네요. 혼자 먹기엔 많고 버리기엔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동네를 조금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처럼 꼭 음식이 아니더라도 엘리베이터에서 먼저 건네는 안녕하세요 한마디, 문을 잡아주는 작은 배려 하나가 생각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이웃들에게 그렇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13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1053, 샵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조종석의 특별할 것 없던 세상에 널 만나 모든 게 좋았어.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서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53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나의 50인 남동생이 간경화 확정을 받았습니다. 간이 40%밖에 남지 않았고 혈관이 터져서 중환자실에 여러 차례 실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동생은 매일 술을 마십니다. 그것도 가장 독한 소주로 두세 병씩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고 기도에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알코올 중독 센터에 가보자 했지만 질색을 해서 가지 못했고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미혼이라 혼자 생활하는 게 외로워서 술을 마신다는데 그 말이 마음에 걸려서 그럼 저희 집 가까이 이사를 오라고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도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혼자 사는 집에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밖에도 나오지 않아서 취미 활동을 같이 해보자고 해도 싫다고 하고 간단한 소일거리라도 함께 해보자고 해도 싫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동생 곁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직업도 없이 술에만 의지하며 사는 남동생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망 원인이 간부전증 간경화 쪽이라서 이 사연은 더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물론 저희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8년 이상을 금주하셨지만요. 최근에 또 들은 다른 이야기 중에 간과 신장 이식을 다 받은 분이 있는데 요즘 소주를 매일 한 병씩 드신다는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그분은 이제 이식받은 지도 10년 정도가 돼서 이제 의학적으로 오래 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셔서인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옆에서 뭐라 말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가 또 떠오르네요. 옆에서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가족의 마음이 가장 아픈 사연입니다. 어떻게 옆에서 내가 바꿔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든 해주려는 마음이 너무나 사연에서 잘 보이는데 말도 안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그 길이 안 보이니까요. 알코올 의존증이라는 것은 본인의 의지로 절대 끊을 수 없는 문제고 또 가족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동생을 바로 전문가 앞에 앉히기 전에 우리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무언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도 배운 적이 사실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무료로 상담받기입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있는데 내가 사는 지역의 센터를 검색하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로 문의하면 가까운 센터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첫 번째 길은 우선 가족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그 무너지는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지금 조금 더 하고 싶어하는 그 사연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니까요. 우리가 잘 모르는 거 조금 더 도움받아서 조금 더 우리가 배워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장 19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이 부서진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넋이 짓밟힌 이들을 구원해 주신다. 사실 이 구절이 우리 사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음속에서 그 어려움 함께 마음속에서 저도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You Know I'm No Good.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사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0909님, 퇴근하고 오니 택배가 산더미처럼 문 앞에 쌓여있어요. 주문할 땐 신나서 주문했는데 막상 박스 다 까서 정리할 생각하니까 아찔하고 짜증이 막 났네요. 이런 제 마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나 편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짤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택배 오는 모습 보면은 어떤 그런 영화 배우의 어떤 기뻐하는 달려가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그걸 막상 다 정리하고 나면 내가 이거를 꼭 필요한 건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아 이게 내가 정말 필요했던 건데 잘 사서 너무 다행이라 싶은 것도 있는데, 우리 어떤 그런 소비 습관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살 때 많이 고심하긴 하지만 이게 정말 필요한가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489님, 요새 밖이 너무 습해서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고 있는데 실내도 습하니 아침에 옷 입을 때마다 꿉꿉한 상태로 시작하는 기분입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 거실에 빨래 건조대가 떡하니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고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 여름에 장마철에 우리가 빨래를 잘못 말리면 꿉꿉하고 냄새도 좀 나고 입을 때부터 뭔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피정 같은 데 가서 이제 건조기가 세탁기랑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되게 잘 사용했거든요. 세탁기와 건조기 둘 다 있으면 아 어디서도 내가 문제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정말 깔끔하신 분들은 그 건조기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햇빛에 말리는 게 너무나 좋고 그렇게 바스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 햇빛 냄새 같은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한데, 이런 철에는 그런 건조기가 혹시 집안에 들어갈 수 있다면 또 굉장히 더 좋은 게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7035님, 지난주부터 계속 출퇴근할 때 비를 만날 때가 많네요. 신발 젖어서 진짜 불편 불쾌하고, 장마철이라더니 끈적하고 축축하고 새벽에 천둥번개 소리에 깰 때도 있고요. 도입부에 천둥 치는 소리가 인상적인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듣고 싶습니다. 네, 정말로 이제 장마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온 것 같아요. 제일 문제는 출퇴근할 때 비를 만나는 게 제일 싫죠. 그래서 신발 중에서 이제 레인부츠를 사서 신을 때도 있는데 또 하루 종일 또 그걸 신고 있으려면 또 너무 또 꿉꿉하고, 그래서 레인부츠를 신고 가서 또 갈아 신을 신발을 준비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등산화 같은 신발을 준비하기도 하죠. 이 발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 좀 민감하기도 하고 젖는 거 너무나 불편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사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발 건강을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양말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녀서 하루에 양말을 한번 중간에 갈아 신는 것도 좋다고 말을 하네요. 이 여름에 습한 기운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잘 다스려서 또 우리가 기분 좋은 하루를 잘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올게요. 아하의 Crying in the Rain.

뻔한 주 우리 마음에 새길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의 양식. 내 마음의 지표가 되는 주님의 말씀 하나만 있어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든든한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영혼에 든든한 양식이 될 주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The Portal's Gate을 우드 앤 네일스, 어드리 에셋과 조시 게럴스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영혼의 양식 이번 주에 전해드릴 말씀은 7월 19일 복음 말씀 중 마태복음 13장 30절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오는 그 주일은 농민 주일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사실은 살면서 애써 무언가 굉장히 노력하고 나의 단점들을 다 없애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 살다 보면 우리가 다 안 되는 걸 알죠. 시간이 더 지나서 어떤 것들은 하느님께 맡겨드려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지켜보는 게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땅을 일구는 농민의 마음처럼 그 노동도 우리의 하루하루의 수고도 결국 그 안에서 꽃을 피우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전해드린 노래는 이제 이 노래를 부른 오드리 아사드는 개신교 배경에서 자랐지만 가톨릭으로 개종한 신자이고 함께 부른 조시 게럴스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 상업적인 길 대신 자기 신앙을 담은 음악을 뚝심있게 만들어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부르게 된 이 곡 안에서 이 포털스 게이트라는 어떤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교파를 넘어서 사람들을 환대하는 음악을 만들자는 취지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앨범 제목도 노동의 노래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우리의 일이 어떻게 하느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목수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무와 못,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목수의 일을 해왔던 시간이 있었지만 바로 그 나무와 못으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삶과 함께 그렇게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모습들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하느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이번 한 주를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따뜻하고 평안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하이의 우린 어떠한 별보다 빛날 거야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에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54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저는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신앙관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야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뜻이 있어서 5년 전 당적까지 바꿔가며 기후정의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활동단체에서 일하면서 중요한 직책도 맡게 되는데요. 책임이 무겁기도 하지만 이 일이 의미 없다고 느낀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실이 너무 버겁습니다. 맡은 직책은 무급 봉사직이다 보니 활동에 쏟는 시간과 에너지에 비해 수입은 너무 적고 그 간극이 갈수록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신념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요즘 자꾸 느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쌓이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활동 자체도 흔들리는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길을 지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비밀사연 잘 들었습니다. 기후정의 활동가로 지내며 활동단체에서 중요 직책까지 맡았지만 경제적 문제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기후정의 활동가라고 하시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네요. 신념 있는 행동을 유지하는 거 참 아름답지만 문제는 그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사실 우리가 너무나 뜻있고 정말 좋은 일을 하면서 내 삶이 전혀 문제 없이 돌아간다면 좋겠는데 세상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러한 길은 예술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가장 극단적으로는 시인이라는 존재가 있겠죠. 전업시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수익은 다른 분야에서 벌면서 정말 하고자 하는 시를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또 음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한 교수님은 음악 계속하고 싶어하면 결혼 잘하라고 말씀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래도 그나마 요즘은 자신의 업무 분야와 유관한 어떤 그런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일로는 돈을 벌지 못해도 이걸 통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기획하더라고요. 강의를 나가기도 하고 책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의 어떤 부분들을 정말 창의적으로 노력하기는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동종업계에서 겸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할 때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가장 많은 곳에 있는 것은 뭐 택배를 하기도 하고 뭐 나누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사연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의 내가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론 최소한이라는 부분도 조금 생각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은 비슷한 계열의 선배에게 자문 구하기입니다. 선배가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선배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먼저 살아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별로 없으면 그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연에서 아주 절절하게 이 의미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어떻게든 경제적인 것들은 또 해결은 돼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우리 지금 되게 해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성 있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구조적으로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방식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가? 저도 어떤 말씀을 잘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길을 꼭 이어갈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길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을 잘 이루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 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 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드렸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토토의 조지 폴지입니다. 라디오고에서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0: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62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한은요, 크고 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커다란 한강도 샘에서 시작되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공식적인 한강의 발원지는 강원도에 있는 검룡소예요. 여기서 하루에 2,000톤이 넘는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다시 여러 하천과 합쳐지면서 마침내 커다란 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샘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한강이 되듯이 우리의 작은 시작이 큰 결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성밴드의 하나 되게 하소서로 7월 13일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또 벌써 월요일이에요. 저는 월요일이라는 게 항상 믿기지가 않고, 물론 뭐 화요일도 화요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을 때가 있지만, 항상 월요일이 되면 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또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려나 싶기도 하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주일에 어떻게 잘 쉬셨나요? 토요일, 주일 잘 보내고 풀 충전해서 월요일 한강처럼 크고 넓은 강처럼 물줄기가 하나 되어 팡 하고 터지듯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되지 않지만 노력은 해볼게요. 자,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또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제가 이 시간을 사실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지 기대해 주시면서 노래 두곡 이어 들을게요. 해음의 당신만이 나의 하느님 그리고 이경수가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비가람 출판사에서 펴낸 민명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새벽 한 조각 함께 하겠습니다. 새벽은 어렴풋한 실루엣과 함께 온다. 내 아버지는 가족의 밥을 위해 희붐한 새벽에 집을 나섰다. 나의 볼에 닿는 아버지 입술의 감촉 때문에 가끔 눈을 뜨긴 했지만 어린 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기 일쑤였고 어머니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루를 열었다. 아침 밥상에 아버지는 거의 매일 부재중이었다. 밤 근무가 잦았던 내 남편은 방명의 골목길로 새벽 안개를 묻히고 들어올 때가 많았다. 남편이 좁은 골목으로 난 안방 봉창을 톡톡 두드리거나 그 앞에서 큰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눌렀던 용수철이 튕기듯이 나가서 작은 한옥 대문에 빗장을 열었다. 그가 귀가할 때까지 안방 전등을 끄지 않았으며 깊이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귀갓길에 집안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면서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그렇게 그 시절은 되돌아가 착취할 수 없는 시공 저편으로 흘러갔다. 이제는 퇴임을 한 그의 새벽잠은 달고 나는 종종 이 시간에 깨어 내 민낯과 만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혹은 남편과 내가 겪어온 수천 수만의 새벽. 그 어슴푸레한 영상들이 오늘 우리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 뒷심이 되었다. 이제 내가 있는 여기 이곳에는 동이 틀 것이고 어느 먼 땅 저기 저곳에는 땅거미가 기웃기웃 어둠을 향해 발걸음을 서두를 게다.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저 우주 밖 누군가 천안을 가진 이가 있어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나를 본다면 모니터 앞을 날고 있는 저 모기 같아 보일지도 모를 일이다. 광대한 우주 앞에서 늘 걸음마를 비우는 아이와 다를 바 없고 창의 일속과 같은 존재이니 무엇을 안다고 함부로 나댈 일 아니다. 혹여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셔 내게 세상사를 꿰뚫는 능력을 부여하겠노라 하신다 해도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제발 그 힘을 거두어 주소서 하고 손사래를 쳐야 할지 모른다. 언감생심, 그런 과욕을 품을 생각도 없거니와 어차피 보통 사람으로 태어난 내가 그런 능력을 조금 가진다 해도 세상을 구원할 힘 같은 건 없을 터이니 근심만 늘어갈게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내가 지근에서 만나는 존재들의 마음결이나마 제대로 헤아릴 줄 아는 독심술 정도라면 얼른 네 하고 받아도 좋을까. 어느새 동이 훤히 텄다. 푸른 어둠 속에서 어렴풋한 실루엣에 잠겨있던 물상들이 선명하게 자태를 드러내고 수목들은 아침바람에 이파리를 떤다. 갓난아이의 갓 씻은 얼굴처럼 새벽은 그렇게 새날과 새달과 새해를 열고 와서는 수억의 얼굴을 가진 미지의 시간들을 후려놓는다. 나의 새날도 다시 열렸다. 세상은 다시 한낮의 소요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나는 여전히 탄생과 소멸을 거듭하는 시간 속에서 묻 존재들과 접속을 시도하면서 불가사의한 세상 이치를 읽으려 헤맬 것이고 소요 속에서 고요를 탐하며 내 생의 행간을 메워나갈 것이다. 내일도 오늘처럼 내 안에 나를 만나고 순한 마음으로 심연을 채우려는 도로도 끝내 놓지 못하리라. 수능과 거부 사이를 오가며 몸과 마음을 통과하는 시간의 작은 조각들이 모여 내 생의 도형을 그려나갈 것이다. 만상과 함께 새벽 한 조각의 품에 안겨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대에게 평화를, 월요일 코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민병자 작가의 책 새벽 한 조각에서 새벽 한 조각 부분 함께 들려드렸고요. 그리고 김현철의 고요까지 이어드렸습니다. 어여쁜 세실리아님이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신청합니다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요곡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는 못 틀어드려도 준비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물정 1053, 샵 1053이죠. 네, 문자 메시지 번호예요. 이쪽으로 이쪽 이 번호를 적어서 이쪽으로 문자 메시지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수 있고요. CPBC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빵통에서는 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2327님도 김현수 안드레아 저예주님 저의 하느님 신청해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릴게요. 하늘바라기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그리고 김현수 안드레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네,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죠. 하늘바라기에 이 땅의 순교자들을 기억하며 김현수 안드레아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성인 중에는 성 헬리코가 있습니다.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난 성인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네요. 출장인데. 네. 독일 작센왕조를 시작한 하인리 1세 후손이고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공작 하인리 4세가 됐고 성녀 쿠네군다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쿠네군다는 결혼 첫날 밤에 동정을 지키고 싶다고 뜻을 밝혔고 헬리코는 그에 동의해서 일생 남매처럼 지내자는 동정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요셉의 결혼이라는 전설이 생길 만큼 경건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자선을 실천했는데요. 왕권을 강하게 하면서도 교회의 개혁을 지지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면서 그리스도인의 통치자로서의 모범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에즈라, 성 요엘 등 13분이 계신데요.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르브로의 흔들리지 않으리 그리고 양채윤과 장원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두곡 듣고 올게요.

나르보르의 흔들리지 않으리 이어서 양채용과 장환진이 함께한 주님과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그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물한 잔이 뭐 대단한 거나 거창한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물보다 더큰 마음을 주님께서는 어여삐 보고 계시죠. 상을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을 온전히 전하려 하면서 언제나 친절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 말씀 속에 어떤 뜻을 전하고자 할까? 그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랄게요. 저는 안다미로와 이형진이 함께한 낮은 자 되게 하신 주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월 14일 연중 제15주간 화요일인 오늘 미사 집전은 서울대교구 성소국 차장 최석수 요셉 신부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1: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

0: 주소서.
1: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0: 아멘.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 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어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니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어긋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3: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우찌야의 손자이며 요탐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하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마랴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베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하르 야숩과 함께 마전장이 밭에 이르는 길가 위 저수지의 수로 끝으로 나가서 아하즈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친과 아람 그리고 르마랴의 아들이 격분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남아 연기만 나는 장자 끄트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프라임과 르마랴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즐겁하게 하고 우리 것으로 빼앗아 그곳에다 다브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65해만 있으면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마랴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2: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3: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누리의 기쁨이라네.
2: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3: 북녘 그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읍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2: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3: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즐겁하고 허둥지둥 달아났네.
2: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3: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타르시스의 배들을 들부수는 새바람처럼.
2: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굳히셨네.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 주님 영광 받으소서.
0: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오를 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1: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0: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0: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인 코라진과 벳사이다 그리고 카파르나움을 꾸짖으십니다. 특히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고을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을들에서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것은 곧 그만큼 이 고을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이들을 꾸짖으신 이유를 오늘 복음에서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복음 환우송의 말씀처럼 이 고을 사람들은 주님의 기적을 몸소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무디게 가지면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어쩌면 회개와 같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많이 체험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된 회개는 스스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성찰하고 아는 데에서부터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죽음과도 같은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를 살려주실 하느님께 다시 돌아가고픈 생각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그러한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변함없고 끊임없고

0: 것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토록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코라진과 벳사이다 또 카파르나움의 사람들을 보면서 루카복음 12장 48절에 나오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큰 용서를 받은 사람도 그만큼 더 많이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과 용서라는 주님의 은총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베품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더 많은 것을 받고자 애를 쓰기에 바쁠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을 위하여 때로는 내적인 불편함을 겪기도 하지요. 과연 이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내가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은 마음,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 더 편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왠지 모를 아쉬움들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코린토 2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다그침에 있어서 자녀에게 미움이나 불편함이 아닌 더 좋은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은 우리에게 손해나 불편함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닌 오히려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랑의 다그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사랑의 다그침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다그침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여정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0: 주 하느님 진심을 유치한 저희를 구하고 보시오. 오늘 저희가 바친 이 제사를 더불어 받아들이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1: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0: 주님, 교회가 바치는 예물을 굽어보시고 받아들이시어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성덕을 더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더 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리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인간을 선으로 창조하시고 정의로 책벌하셨으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흠숭하며 광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0: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에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0: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1: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0: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1: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0: 아멘.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2: 평화를 빕니다.
0: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0: 그리스도의 몸은 저를 지켜주시오. 영혼은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2: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선물을 받고 비우니 저희가 이 성찬의 신비에 자주 참여하여 나날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1: 아멘.
0: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1: 하느님.

0: 묵주 기도, 고통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0: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0: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0: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1: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1: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구원사의 영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 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지만 성당에서는 종종 들을 수 있는 경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례사전에 따르면요, 경배는 인간이 사랑의 창조주께 의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또 라틴어로는요, 경배, 아도라시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아드 오라, 즉 입과 입을 마주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배는 입을 맞대는 것처럼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상태에서 드리는 것이죠. 새삼 어떤 마음으로 하느님을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는데요. 하느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또 그분을 경배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보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7월 14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오늘 첫 곡으로는 찬미사랑이 부르는 주님을 경배해 띄워드렸는데요. 네, 아도라시오 이게 이제 경배라는 단어죠. 우리는 주로 이제 성탄 때 많이 쓰죠. 동방 박사가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다 할때 쓰는 말인데 아, 이런 뜻이군요.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굉장히 가까운 상태, 모든 것을 내놓고 하느님을 대하는 그런 경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그대에게 평화를 또 소개해 드릴 시간이 있어요. 청취율 조사 기간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지난주부터 해서 2주간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올 거예요. 이제 무작위로 가니까 어떤 분께 갈지 모르죠. 그래서 02로 시작되는 번호, 평소에는 아 스팸이겠지 하고 거절하셨을지, 광고 전화겠지 하고 거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안 받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꼭 받으셔서 예, 전화 받았으면 문자라도 남겨주세요. 저 전화 받았어요 하면서 자랑 좀 해주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얘기했거든요 하고 자랑 좀 해주시는 문자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아마 물어볼 거예요. 어떤 라디오 채널 들으세요? 어떤 프로그램 들으세요? 하면은 그대에게 평화를 CPBC 가톨릭 평화 방송 듣고 있습니다. 하고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전화 받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문자 메시지 샵 1053인 거 아시죠? 저희 FM 105.3MHz 주파수죠. 기억하셔서 우물정 1053 보내는 번호에 쓰시고 문자 메시지에 저 전화 받았어요 하고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그리고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문자 메시지 위로 100원 그리고 또 CPBC 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로 이어갈게요. 나정신 최은영 프로젝트의 주님을 만나면 그리고 노비스 꿈 그댈 향한 내 고백을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빚으신 후 저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편리함을 추구하며 자연을 아끼고 돌보아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맨눈으로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내리는 선택이 내일의 아이들에게 풍요로움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지혜롭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의 편리함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더 아름답고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서로 협력하며 창조 질서를 내리는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하십시오. 저희가 미래 세대에게 두려움과 체념이 아니라 희망의 씨앗을, 하늘을 올려다보며 풍경을 만끽하는 기쁨을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네, 그대에게 평화를 화요일 코너죠. 그대를 위한 우리의 기도. 오늘은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하나로의 찬미 받으소서였어요. 네, 또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회칙 제목과 같은 찬미 받으소서 내용도 그렇고요. 아름다운 자연을 또 아름답게 칭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맞아요. 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기후위기 너무 무섭지 않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그런 하늘을 볼수 있을지, 그런 사계절을 기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너무 덥고요. 뭔가 사계절의 구분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봄, 가을이 정말 짧죠. 그래서 봄, 가을 옷이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봄, 가을이 정말 짧은 그런 요즘을 보내고 있어서 진짜 걱정이 많아요, 사실.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제가 주일에 여러분 만날 때그 프로그램도 함께 하잖아, 이 시간 이어지는 공동의 집 지구 프로그램도 잠깐 쉬었지만 5년 가까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생각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에어컨을 안틀 수가 없고 너무 더우니까 걱정이 많은데 정말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고 실천도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기후위기를 살아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렸습니다. 노코아빠 승유님이 어제 내일 실버데이에 만나요 하셨는데 오늘 실버데이예요? 7월 14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버데이는 뭐 하는 날이에요? 그런 거 선물 받는 날이면 좋겠는데 남편이 선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8451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 신청해요 하시면서 저는 김인수 요한입니다 하셨어요. 예, 주님은 나의 목자 신청곡 준비하고 있을게요. 신청곡 이렇게 짧게 보내주셔도 제가 꼭 찾아서 전해드리니까 문자 메시지로 많이 신청해 주세요. 기쁜이 안나님도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 신청해요. 이 아침에 남편 병문안 가면서 신청곡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남편분이 어디 아프신가요? 저도 기도 중에 기억할게요. 어디 아프신지 이렇게 사연도 적어서 보내주시면 또 저희 그대평화 기도 군단이 있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그대평화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니까 얼른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으로 두곡 준비했어요. 김인수 요한님이 신청하신 인호주사의 주님은 나의 목자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기쁜이 안나님이 신청하신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까지 듣고 올게요.

네, 이노주사의 주님은 나의 목자여서 손병수의 주께 향합니다까지 두곡 신청곡으로 이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성인 중에는요, 모든 병자와 병원의 수호성인인 성 가밀로 데 렐리스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에게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했는데요. 군인이 됐지만 부상을 입고 퇴역한 후에 강론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수도자가 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시절 입은 부상이 재발하면서 여러 차례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그는 또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투신했고요. 훗날 병자 간호 성직 수도회를 설립했습니다. 환자들의 몸과 마음을 성심껏 돌보는 그를 두고 사람들은 로마의 성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성인이라고 불렸던 가밀로. 선종 후 130여 년이 지난 1746년, 베네딕토 14세 교황에 의해 성인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마르첼리노, 성 유스토 등 19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하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리나 님이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신청하셔서요. 권성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권성일의 목소리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리나님께 띄워드렸습니다. 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구원의 초대를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또 완고한 사람들에게 조금 강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벌하려고 기다리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언제든 회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열린 마음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응답하는 그런 하루 오늘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저는 성바오로 딸 스토웨가 부르는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0: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4번,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고을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 고을은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제자들을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결코 녹록치 않을 현실 앞에서 제자들이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단호하지만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담겨있는 따뜻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복음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을 전해온 것이죠. 잘 알고 계시듯이 세례자 요한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헤로데 대왕의 아내 헤로디아의 계략으로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였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런 폭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고 복음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들은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코라진과 카파르나움에 비교하신 이 티로와 시돈이라는 도시는 지중해의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바다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 자연스레 외부의 이민족들이 많이 드나들었을 것이고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의 눈에 이민족의 문화가 들어와 있던 티로와 시돈은 결코 구원받지 못할 죄인들의 소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면 코라진과 벳사이다, 카파르나움은 갈릴레아 호숫가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갈릴레아 호숫가는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느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아주 큰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자주 활동하셨고 기적도 더 많이 일으키셨던 것이겠죠.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받는 것에는 너무나 쉽게 금방 익숙해지고 적응하지만 내 것을 베푸는 데에는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하느님의 은총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너무나 익숙해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어느새 내 안에 자리하고 있지는 않을까 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은총

연중제 15주간 화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대건고등학교 장계석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장계석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2: 항상 여러분과 함께
3: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0: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5: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6: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5: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6: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7: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근데 이 주소지에 있는 한 김 공장에서 일본으로 김을 수출했는데요. 번역 프로그램의 엉뚱한 해석에 이 길은 졸지에 세상에서 가장 사연이 있는 길이 됩니다. 못안길. 이 못안길이라는 도로명을 안길 수 없는 길로 번역을 해버린 거죠. 덕분에 사람들은 그 길을 특별하게 기억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해프닝이 강력한 홍보가 되기도 합니다. 꼭 계획대로 흘러가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닌가 봐요. 가끔은 이런 예상밖의 실수 하나가 아무도 만들지 못한 이야기를 만들어주니까 말이죠. 혹시 오늘 하루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다면 너무 아쉬워만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오늘을 가장 재밌게 기억하게 되는 선물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오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프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럼블피쉬 예감 좋은 날로 2026년 7월 14일 화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못 안길, 안길 수 없는 길로 번역을 하다니. 그냥 길 이름인데 안길 수 없는 길로 사연이 있는 길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애처롭고 짠하고 애잔하고 사연이 있는 길이 되어버렸죠. 근데 단순한 번역 오류라고 하니까 최고의 마케팅이 된 셈입니다. 이렇게 실수가 꼭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더 잘 기억하고 나중에는 추억까지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오늘의 실수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보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입니다. 코너 소개해드릴게요. 복디의 부캐 수진이가 전해드리는 날씨 코너 헤이 수진이야 날씨를 부탁해. 이어서 일상 속 따스함을 전하고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함께하고요. 오늘 나의 결심, 다짐을 보기들이랑 같이 외치는 다 힘내볼 지니. 오늘은 어떤 다짐이 필요하신지 미리미리 사연과 함께 다짐송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노래 속 가사를 지금 나의 상황, 마음 속 이야기로 바꿔보는 복작복작.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실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온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수진의 행복을 나는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0: 진이야, 오늘 날씨 뭔데? 오늘 날씨 좋나? 맞나?
1: 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날씨 정보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7월 14일 화요일,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높게 올라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을 활용해 실내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또 잠들기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이나 술은 자제하시는 편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등 야간 더위에 취약한 분들의 밤사이 안부를 확인해 주세요. 밤사이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온열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야외 활동 강도를 줄이고 일정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체 전선이 올라오면서 오늘 새벽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남,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은 집중호우의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여기에 서해안과 남해안, 강원 산간, 경북 북동 산간, 북부 동해안, 제주도에는 강풍의 가능성도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 CBS 뉴스캐스터 수진이었습니다. 아우, 날이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정말 밤낮 할 것 없이 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체온 유지, 건강 신경 쓰셔야겠어요. 또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홀몸노인, 만성질환자 등 밤더위, 이 무더위에 취약한 분들이 계실 거거든요. 잘 지내셨는지 안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 때문에 밤사이에 충분히 회복하지 못하면 온열 질환이 더 높아질 수 있대요.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날에는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기 드는 이 아침 어떤 소리가 가장 듣기 좋으신가요? 역시나 바바바바바바 행복을 여는 아침의 오프닝 시그널? 아니면 엄마가 밥 먹어! 라고 외치는 소리? 자,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100원 되는 유료문자 샵 1053이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토크로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버벌진트 미스스 강민희의 시작이 좋아, MC 스나이퍼의 마법의 성.

하두를 바라보는 거 우울하지만은 않아 나 오늘 너 비워 내려고 이곳에 왔어 지난 여름 모래 위에 네가 한 낙서처럼 빠르지도 쉽지도 않겠지 물론

MC Sniper, Babo Besongro, Kder Chode. Ah, yeah!

0: 팍팍한 일상. 그래도 사람 덕분에 버틸만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사람 냄새, 마음 몽글몽글해지는 이야기로 인류애를 충전하는 시간, 햇살 한 줌. 한 폐교를 캠핑장으로 바꾼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마을 어르신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1: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께 서둘러 사과하고 음악도 줄이고 더 조심하겠다고 거듭 말씀드렸죠. 근데 며칠 뒤 그 어르신은 직접 캠핑장으로 찾아왔어요. 캠핑장 부부는 잔뜩 긴장을 했죠. 소음에 너무 화가 나서 직접 따지러 오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운동장을 뛰노는 아이들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들 뛰노는 거 보니까 너무 좋다. 나는 괜찮으니까 마음껏 놀게 해. 젊은 부부가 고생이 많아. 예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던 빈 폐교. 이제 다시 아이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깔깔대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소음일지 몰라도 그 마을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진짜 사람 사는 소리가 돌아온 것이죠. 세상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만큼 듣기 좋은 소리가 또 있을까요? 근데 그 소리를 오래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건 조금 시끄러워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또 그 웃음이 반갑다며 기쁜 마음을 표현해주는 좋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시끄럽다고 전화를 건 어르신이 직접 캠핑장을 찾아오셨으니 이 부부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근데 이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까르르르 웃는 모습을 직접 본 어르신은 더 이상 화를 내실 수가 없었겠죠?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지켜주고 싶으셨던 어르신들 마음에 저도 덩달아 기뻐집니다. 자, 그럼 우리 보기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듣기 좋아하시나요? 말도 좋아요. 반갑게 울리는 전화벨 같은 소리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김태우 하고 싶은 말, 정재욱 들리나요?

CBBC 라디오 우신의 행복을 여는 아침 햇살 한 줌에 이어서 노래 김태우 하고 싶은 말 정재욱 들리나요? 이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7822님, 저도 아이들 웃는 소리 너무 좋아해요. 특히 그 아가 때 웃는 그 숨 넘어갈 듯한 웃음소리 있잖아요. 이제는 중학생이라 그런 웃음소리를 들을 수 없어서 가끔 옛날 동영상 보면서 눈물 훔친답니다. 저도 저희 집에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지만 SNS를 통해서 그 소리들 많이 들어봤거든요. 왜 부모님들이 그 애들 깔깔깔깔깔깔 숨 넘어가게 웃는 웃음소리 녹화해서 SNS에다 올려주고 아니면은 이이이이 우는 모습 일부러 막 녹화해서 엄마 아빠가 안 달래주고 계속 오랫동안 촬영해서 게시하잖아요.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왜 우는 거 안 달래주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게 너무 귀여워. 웃는 것도 이쁘고 우는 것도 귀엽고. 2406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캡 소리요. 타자기 소리 같기도 하고 너무 경쾌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 키보드 소리, 키보드 조그맣게 만들어서 키링으로 달고 다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키보드 소리 듣기 좋죠. 특히 요즘에는 그 키보드 소리도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경축이네, 무슨 축이네, 무슨 소리네. 저 처음에 알게 된 게 우리 전 프로 슬디가 자기 조약돌 소리가 나는 키보드를 샀다고 자랑을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것도 시간이 꽤 지나긴 했는데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그리고 또 이 빡빡한 회사 생활 중에 키보드 칠 때 그 조약돌 소리가 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냐면서 근데 제가 거기서 또 저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옆 사람은 어떻게? 라고 물어봤거든요. 옆 사람은 너무 괴롭잖아. 그 소리 너가 듣기 좋은 소리지 옆 사람은 듣기 힘들 수도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덧 저도 그 키보드를 샀습니다. 저도 올 초에 그 집에 있는 타자기에다가 딱딱딱딱딱딱 뭔가 뭐 경축이네 무슨 축이네 뭐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써가지고 그 원리는 잘 모르겠지만 서점 대형 서점 가면은 키보드 판매 부스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하나하나 다 쳐보면서 아 이 소리 듣기 좋다 이 소리 너무 좋다 하면서 이게 사서 골랐는데 고르긴 골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손끝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무겁더라고요 키보드가. 제가 맨날 키보드 소리 좀 덜 나는 거 혹은 좀 얇은 거 쓰다가 그 작정하고 정통 키보드 소리가 나는 걸 쓰니까 손끝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꽤 무겁더라고요. 그냥 기본이 최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요. 0542님, 가게에 손님 들어오는 딸랑딸랑 풍경 소리요. 오늘도 좀 많이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 이 소리가 정말 기분 좋아지는 소리죠. 9754님, 집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이 소리가 좋아요. 남편이 돌아오는 소리거든요. 오,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 인터폰 소리를 굉장히 싫어해요. 제가 약간 소리에 예민한가 봐요. 소리 이제 막 계속 음악도 많이 듣고 평소에 이렇게 방송하면서 음악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소리에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서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 전집, 지금 집은 아니지만 전에 집에서는 인터폰 전선을 끊어놨어요. 저희 집에 올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저 지금 가족들만 드나들지 올 사람이 없어서 벨을 울리는 게 싫은 거예요. 벨소리가 되게 요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노래가 풀 노래가 막 단단단단단단단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길게 울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듣기가 싫어가지고 부탁해서 그 소리 안 나게 음소거 어떻게 안 되냐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나중에는 고칠 수 있게 그 소리 전선을 살짝 빼놨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전 인터폰 소리가 너무 듣기 힘들고 항상 휴대전화도 뭐 무음 모드로 이렇게 해놨다 보니까 벨소리를 좀 힘들어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유별난가요? 그래서 전 인터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반가운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좋은 건 잘 모르겠어요. 자, 이하나 이호님. 압력밥솥 밥 다 됐을 때 김이 쉬 나가는 소리요. 이제 뜨끈한 밥을 먹겠구나 싶어서 행복해져요.
이건 동의합니다. 쉬 하면서 그 구수한 냄새가 같이 나잖아요. 그럼 파블로프의 개처럼 배가 고파지고 침이 나오고 막 마음이 급해져 빨리 반찬 차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은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한번 골라볼게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요? 사장님, 대박나세요. 0542님. 손님 들어오는 딸랑딸랑 풍경 소리가 반갑다라고 보내주신 0542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효리, 치리치리, 뱅뱅.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딱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해줄 만큼의 다짐이면 충분한 시간 다 힘내볼 지니. 우리 보기들은요, 오늘 하루 어떤 말로 시작을 하셨나요? 혹시 안 하셨다면 우리 지금 여기서 나눠볼까요? 내 복은 내가 챙겨야죠. 보기들 스스로가 램프의 지인이가 되어 나는 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외치는 시간. 오늘의 다짐, 마음속 외침과 또 다짐송까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9121님, 어젯밤에 충전을 안 해놓고 자서 스마트폰 배터리는 나가고 지갑까지 안 들고 나와 차에 있는 동전 비상금 털어서 겨우 지하철 타고 출근했네요. 정신 차리자 외쳐봅니다. 아이고, 깜짝 놀라셨겠다. 진짜 스마트폰 배터리 나가면은 알람 소리도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래도 겨우 출근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9121님, 정신 차리세요. 7055님, 하루 3km 뛰기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오늘이 이틀째고요. 포기하지 말자. 7055님, 복디도 뛰잖아요. 이렇게 저질 체력 복디도 뛰는데 7055님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행복을 여는 아침 들으면서 달리기 화이팅! 1062님,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옷 빼입고 나왔는데 커피를 흘렸어요. 나쁜 일은 이미 생겼으니 발표는 잘하리라. 어머나, 이렇게 긍정적인 1062님이 다 계시다니. 커피를 흘렸어요. 아, 어떡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은 이미 지났으니까 좋은 일만 남았어. 발표는 잘할 거야. 크, 이런 마음가짐 너무 좋죠. 너무 중요합니다. 1062님의 문자 덕분에 다른 분들도 아침에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뭐 이미 힘든 일 지나갔으니 좋은 일만 있겠죠? 라고 마음 먹고 하루 출발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다 힘내볼 지니. 오늘 여러분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니 뽑아서 선물도 드릴 거니까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싸이, Right Now 듣고 올게요.

고객님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명동대성당 1898 광장의 꽃다지에서 꽃바구니,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가루 1kg, 수공예 성물가게 주날개 밑에서 일자 묵주와 팔찌 묵주, 스튜디오 줄리 전례미술연구소에서 품격 있는 전례 조각초,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서 생명나눔 굿즈를, 미혼부모 청소년 두리부모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마리에뜨에서 프리미엄 디퓨저, 탈모야 안녕 더 잘하다에서 한방 성분이 담긴 모근 영양 강화 진적 앰플, 랩CNC에서 언제나 풍미 가득한 커피 브루백, 낡은 책을 새 숨결로 되살리는 성경 리폼 전문 업체 소울바이에이에서 성경책 리폼 쿠폰을, 주식회사 머시드림에서 파주쌀과 국내산 현미, 누룽지, 새우 분말을 섞어 열과 압력으로 만든 담백한 스낵 올굿 현미칩과 새우칩을 드립니다. CB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인데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시회의 티켓을 여러분들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런던, 마이애미, 뉴욕을 사로잡은 심리적 초상의 주인공 자비솔라가 한국에서 첫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자비솔라 특별전. 이 특별전에서 자비솔라의 작품 판화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판매의 수익금 일부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명동밥집에 전달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 미술전, 자비솔라 특별전 티켓 원하시는 분들도 티켓이라는 말머리 다시고 행복을 여는 아침에 사연 보내주시면 티켓 선물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으시고요. 무슨 라디오 프로그램 즐겨 들으시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을 듣습니다. 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을 여는 아침 많이 많이 외쳐주시라고 저희가 준비한 특별한 선물까지 야무지게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보기들의 다짐, 마음속 외침을 나누는 시간, 다 힘내볼 진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볼게요. 6921님, 오늘 우리 집 장녀 회장선거 날이에요. 되든 안 되든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학창시절의 추억이 되어라. 우리 장녀가, K장녀,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K장녀가 회장까지 나간다고요? 멋지다. 어머님이 누구니? 누가 이렇게 또 딸을 야무지게 키웠니? 정말 학창시절의 추억이 될 선거날. 뭐 떨어지든 붙든 추억이 됐으면 좋겠네요. 8812님, 요즘 복디가 얍! 안 해줘서 기운이 안 나요. 얍! 부탁해요. 얍!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침대에서 민기적 일어나기 힘들 때 어떻게 빨리 일어나면 되냐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얍! 하고 한 번에 일어나야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디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알람 소리를 딱 끄고 한숨 한 번 쉬고 얍! 하고 몸을 일으키거든요. 여러분들도 얍! 마법의 주문 외치면서 몸을 일으키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디가 대신 외쳐드립니다. 얍! 자, 어떤 분의 외침이 저 복디에게 와 닿았을지 진이 뽑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진이는 바로 1062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옷을 아주 잘 빼입고 나왔는데 커피를 흘렸다. 액땜했으니 발표는 잘하겠죠? 라고 문자 보내주신 1062님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올게요. 스위스어로 첫 데이트.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스위스어로 첫 데이트 듣고 왔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KC 언제나 사랑해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설계설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주문식 교육으로 대학 교육 혁신과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지 반세기. 대기업 취업부터 해외 선진국 취업까지. 2024년 교육부 발표 해외 취업 전국 1위. 주문식 교육의 산실 영진 전문대학교.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한우. 이 소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3: 한우.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시간. 이 자리, 이 맛. 대구 축산농협 축산물 프라자. 803강 한우.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대구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선언입니다.
2: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3: 1996년 9월 9일 개국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3: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KT는 이제 AX 플랫폼 컴퍼니로 도약합니다. AX 인프라,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혁신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무대, KT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AX 플랫폼 컴퍼니 KT.
6: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10: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요,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는 복작복작 함께하고요. 굶주린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워줄 김리온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리본 서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과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겨 듣던 음악 속 익숙한 가사를 나만의 이야기로 다시 써내려가 봅니다. 누구나 아는 노래지만 나만의 사연과 감성을 담아 새롭게 완성해보는 시간, 복작복작.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노래에서 일부를 나만의 상황, 나만의 생각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오늘 바꿔볼 노래는요, 쿨의 애상입니다. 어떤 부분인지 들려드릴게요.

들어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자, 우리 보기들은 도대체 뭐 하고 다니니? 뭐 때문에 바쁘신가요? 보기들을 바쁘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쿨의 애상 들으시면서 내가 요즘 뭐 때문에 바쁘지? 나 요즘 뭐 하고 다니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샵 1053, 100원 드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빵 방송 토크 열어두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장원 뽑아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세요. 쿨의 애상.

친구 내게 미안하다며 그 얘기를 싸그리다 했지. 그냥 만나봐.

복작복작 쿨의 애상 듣고 왔는데요. 우리 보기들은 요즘 뭐 때문에 바쁘신지 보기들을 바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92님, 하루 종일 안 바쁘다가 6살 아들이 항원하는 순간부터 바빠집니다. 놀이터 가서 미끄럼틀 탈 때 아래에서 기다렸다가 깍꿍 해주기 100번. 중간에 덥다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물 마시고 그러면 또 화장실 가고 다시 놀이터에 와서 그네 밀어주기 100번. 겨우 꼬셔서 집에 오면 씻기기 전쟁, 씻기고 나면 간식 대령, 동화책 읽어주기 100번, 동요 틀어주고 춤추기 100번. 진짜 바빠요. 어후, 듣기만 해도 진짜 바쁘네요. 와, 6092님 많이 바쁘신데요. 상 드려야 될 것 같은데. 7911님, 요즘 우리 팀 유행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단은 입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해결하자. 일단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해.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2단, 3단으로는 도대체 언제 가는 거죠? 일단은 처음엔 이것부터 해결하고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마무리하고 근데 2단, 3단은 언제 갑니까? 라는 재밌는 문자 보내주셨고 3262님,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 점심, 점심 먹고 뒤돌면 간식, 간식 챙기고 엉덩이 살짝 붙였다가 떼면 저녁. 전업주부도 바쁘다 바쁩니다. 이거 완전 이해하죠. 저도 돌밥. 아침 먹고 설거지하면 점심 뭐 먹지? 그럼 점심 준비 좀 해놔. 그리고 점심 먹고 또 설거지하면 아 저녁은 또 뭐 먹지? 전업주부 너무 바쁘죠. 정말 대단한 일 하시는 거예요. 8465님, 오늘 오전에 회의가 두 개. 점심도 못 먹고 바로 외근 갑니다. 김밥 한 줄 사서 차 안에서 먹어야겠네요. 이럴 때 있죠. 가끔 차에서 챙겨 먹어야 될 때. 운전하면서 뭐 햄버거나 김밥 이렇게 한 손에 들고 먹어야 될 때. 그때 저는 조금 속상하긴 해요. 아, 내가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건가. 식사 끼니도 제대로 못 채우고. 가끔은 약간 멋있는 도시 여성이 된 것 같아가지고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 된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가끔은 아 내가 먹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었는데 나 이거 먹고 무슨 일을 해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무리해서 일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질 때가 있는데 좀 잘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원 한번 뽑아볼게요. 오늘의 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 드려야 되겠다고. 행복을 여는 아침에서 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살 아들이 하원하는 순간부터 바빠지시는 6092님께 선물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복작복작 마무리하고요. 이수영의 단발머리 듣고 화요일 코너 일요운서재로 돌아올게요.

0: 배고픈 건 참아도 마음이 고픈 건 못 참으시겠다고요?
1: 굶주린 마음 든든하게 채워드릴게요.
0: 이리온 서재. 매주 화요일 좋은 책으로 우리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행여와의 여신 김니온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김니온입니다.
0: 대표님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1: 그러니까요.
0: 어서 오세요. 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 그렇죠. 뭐 한 주 동안 또 변함없이 열심히 네. 일하고. 잘 놀고. 근데 저 지난주에 좀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WID 십자가가 그 전 세계에 순례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기 어느 수녀원에 도착했다고 수녀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거기 가서 십자가도 보고 기도도 드리고 그러고 왔습니다.
0: 엄청 크죠, 그 십자가.
1: 네, 네, 네.
0: 저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1: 아, 그렇구나. 저도 뭔가 그 꼭 보고 싶단 아니었는데 왠지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그 이동하는 차량에서부터 뭐 내려서 조립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 기도도 드리고 예식하고 그런 과정을 거친 후에 또 세워놓고 또 이렇게 저같이 보러 온 사람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러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저도 그 이제 나무 십자가고 사실 뭐 모양으로야 우리가 뭐 십자가를 모르지 않고 뭐 대단한 무슨 디자인이 들어가고 이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그 의미 때문에 네,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시간 자체가 되게 그 뭐 성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경건하기도 하고 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0: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예식인이 있으니까 네. 더 의미가 있는 그런 만남이 네. 아니었을까 싶네요. 뭔가 있을 것 같아. SBBC TV나 너튜브에 가면은 그런 네. 예식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CBBC 가톨릭 평화방송 유튜브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인지 이야기 나눠볼까요?
1: 네, 오늘은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를 가져왔습니다.
0: 압록강은 흐른다? 이 제목은 되게 익숙해요.
1: 아, 그렇죠. 그리고 이따가 이 책과 인연도 잠깐 소개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은 이미륵 작가의 유년기부터 독일 망명까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자전적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이 1946년 독일에서 독일어로 쓴 소설로 발표가 됐었고요.
0: 예?
1: 한국 작가 맞는데 네? 독일어로 쓴 소설이었고 그때 당시에 독일 문단에서 올해 가장 훌륭한 책이란 찬사를 들었고 독일 학교 교재에도 실리고 아주 큰 사랑을 받았었는데 우리나라에는 1959년도에 첫 출간됐다가 네. 그 후로 이제 간간이 이제 계속 그 좀 청소년판이라든가 네. 이런 식으로 출간은 됐었는데 이번에 새로 민음사에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0: 세계 문학 전집 500번째 네. 권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게 민음사 세계 문학 전집 시리즈가 있잖아요. 그쵸? 1998년도에 시작해서 이번에 2026년 6월에 이 책이 500번째가 된 거예요.
0: 우와.
1: 근데 이게 우리나라 국내 출판사에서 단일 문학 시리즈로 500권을 넘긴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너무 신기하다.
1: 네, 게다가 이제 한국 작가고 어떤 이제 그 독일에서 독일어로 쓴 문학이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될 것 같은데 이 이미륵 작가가 1950년도에 독일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1899년생이시거든요.
0: 1899년생이요?
1: 네. 51세 나이로 독일에서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그 뒤에 74년 만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의 유해가 이제 봉환돼서 지금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있거든요. 이게 나라를 위한 이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현충원에 오신 건데 그 뒤로 이제 2년 뒤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에 출간이 된 거죠. 500번째.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의미 있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해 귀환이 왔고 네. 그 이후에 이제 2년 후에 문학의 귀환이 된 거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부여하시더라고요.
0: 되게 궁금해요. 한국 작가가 독일에서 쓰고 독일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한국 소설.
1: 그렇죠.
0: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깊은 작품. 압록강은 흐른다. 박기영의 흐르는 강물처럼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0: CPBS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원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압록강이 흐른다 이미륵 작가의 이야기 책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저자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가 의학 공부를 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이미륵 작가님은 그 독일에서 의학 공부를 하셨는데요. 유학을 가셨던 건 아니고 처음 시작은 망명이었어요.
0: 헉!
1: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899년생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본명은 이의경이라고 하고요.
0: 네.
1: 필명이 이미륵인 건데요. 네. 이때 어머니가 지어준 아명이래요. 어렸을 때 불렀던 이름인데 그 미래의 중생을 구제하러 온다는 부처 이름이 미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삼녀, 그러니까 딸을 셋 낳고 어렵게 얻은 아들이어서 그 굉장한 기도 끝에 아들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미륵이라고 불렸다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 1899년도 황해도 해주 출신이고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귀하게 자랐겠죠. 1917년도에 경성의학전문학교, 현재 서울대 의대라고 하는데요.
0: 우와.
1: 이 재학 중에 3.1운동에 가담을 했다가 일제 수배를 피해서 상하이를 거쳐서 1920년도에 독일에 망명을 하신 거예요.
0: 와, 너무 멀리 가셨다, 근데.
1: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독일에서 미넨대학에서 동물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0: 네?
1: 1931년도 독일 잡지에 작품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한국을 배경으로 단편소설이랑 수필을 계속 발표하셨대요.
0: 독일어로 쓴 문학이겠죠?
1: 그렇죠. 그때는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독일어로 발표를 했는데 1931년도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자료가 왜 이렇게 없지 했는데 그때는 한국이랑 독일이랑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0: 너무 멀죠.
1: 그렇죠. 뭐 그때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전화가 그러니까. 있었겠어요. 그러니까는 한국이라고 하면은 아예 알지도 못하던 때였대요. 그래서 그 이 번역하신 안사만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는데 이 선생님은 물론 이미륵 선생님보다 훨씬 후에 태어나셨지만 독일에서 안사만 선생님이 그 유학을 하실 때만 해도 한국을 아예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을 모른다 할 때 들었던 에피소드가 뭐 북한 남한 이런 정도가 우리가 아는
0: 그쵸,
1: 에피소드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아예 한국을 몰라서 한국 전쟁 얘기하면 아 하고 아는 것처럼 얘기한 다음에 베트남 얘기를 한대요.
0: 그 정도로 네. 더 몰랐다.
1: 그렇죠. 그러니까 1930년도에는 뭐 한국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어로 쓸 수밖에 없었을 거고. 근데 독일어로 썼지만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0: 네.
1: 본인의 어린 시절, 지금 이것도 자전적 소설이니까
0: 네.
1: 본인의 어린 시절이라든가 한국 이야기를 쓰셨기 때문에 거의 독일에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서 소개한 소설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와,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비범하십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게 독일로 너무 먼
1: 그렇죠.
0: 타지로 망명을 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 현지 언어로 써가지고 그게 또 인기를 끌었다.
1: 네. 그 독일에서 보통 인기가 아니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라는
0: 그러니까.
1: 거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크게 알려지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그 시대적인 상황이 그 이후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이 좀 아팠던 게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라도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만약에 조금 어디선가 퍼졌다면은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질 수가 있었을 텐데 이때만 해도 일단 그렇게 망명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상하이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독립운동에 조금 그 대한민국에 그 임시정부를 세우는데도 또 같이 가담을 하기도 했고 그 이후에 또 다시 독일까지 간 거지만 그런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거고 그때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다 챙겨줄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소설이 아니었으면은 이분은 그냥 역사 속에 묻히고 우리는 정말 아예 알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0: 그냥 한 분이겠죠. 망명간 그 시대에
1: 그쵸.
0: 되게 비극으로 망명가신 분의 한
1: 네.
0: 분.
1: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훌륭한 일을 해줬고 이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일 수도 있었던 그런 한 개인이었던 건데 그 이 소설을 남기고 이 소설이 독일에서 그만큼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한국에서 갔던 한국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 있대더라 이런 게 계속 전해지면서 저도 기억에 한 1990년대에서 2000년도 이때까지는 그래도 교육방송이라던가 이런 데서 이분 다큐에 대해서 봤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이 소설을 접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0: 네. 이 소설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이제 책 소개로 들어가 보자면 네. 자전적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1900년도 초에 본인의 어린 시절 평화로웠던 세계, 그 유년 시절부터 해서 그 이후에는 이제 우리가 너무 아는 역사적인 배경들이 있잖아요. 이제 일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분이 어떻게 망명을 가게 됐는지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는데요. 굉장히 절제되고 담담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요. 어떤 감정적인 호소가 전혀 없는데요. 네. 일단 어린 시절 1900년도 초에 황해도 어느 양반집 5, 6세 두 소년이 나오면서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네. 미륵이랑 그의 사촌 수암의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요. 그 수암은 작은아버지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 수암이랑 같이 어릴 때 함께 놀고 그리고 매일 끌려가서 천자문을 배우고 근데 그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 일찍도 공부를 시키셨더라고요.
0: 천자문을.
1: 네. 5, 6세 때 공부를 시켰는데 이들은 잠자리 잡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독일인들의 향수를 자극했다는 표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리뷰들이 있는데 그 어떤 시대나 그 상황들은 달라도 그 유년 시절의 기억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향수들이 되게 공통된 정서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런 게 신기했는데 저도 경험은 못했어도 되게 그 이런 것들이 되게 평화롭고 되게 좋게 느껴지는 것들이 뭐였냐면은 잠자리 잡기를 좋아한다고 나오는데 그때 잠자리 채가 없는 거예요.
0: 그렇겠죠.
1: 판매하는 잠자리 채가 없어서 나뭇가지를 휘어서 동그랗게 만들고 거기다가 거미줄을 여러 겹 붙인대요.
0: 대단한데?
1: 그 채를 가지고 거미줄을 여러 겹 쌓아가지고 잠자리 채를 만들어서 그걸로 잠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0: 우와, 대단하다.
1: 그렇죠. 네. 저도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그리고 잠자리를 잡고 나면은 그 사촌 수암은 꼬리를 구부려서 그 잠자리 이불을 꼬리를 물게 만든대요.
0: 잉?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미륵이 항상 그걸 보면서 감탄하고 그걸 너무 좋아했다는 그런 걸 이렇게 담담히 묘사를 해놨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네. 저도 읽으면서 되게 아 이런 유년 시절을 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되게 마음이 평화로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훈장님 몰래 그 글씨를 써야 되는 종이 그때 종이가 얼마나 비쌌겠어요. 그 종이를 가지고 연을 만드는 일화라든가
0: 부자다.
1: 부자이기도 했겠지만 이 철모르든 어린이들이 그렇게 해서 놀고 싶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동네 아이들과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아주 행복했던 그 나날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큰 병을 앓게 되었어요. 어떤 병인지는 그러니까 아마 시대적 상황상 그게 무슨 병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0: 그렇겠네요.
1: 네, 그리고 한의사가 오고 이랬던 걸로 봐서는 뭐 침을 놓고 이랬던 거 봐서는 지금처럼 검사하고 병명을 진단받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던 거죠.
0: 네.
1: 거의 가망이 없다고 했다가 겨우 회복을 해서 일어났지만 이제 이 일을 계기로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어떤 집안의 가장이 기둥이 되었을 테니까 가장이 쓰러지고 나니까 어떤 집안의 행정이 좀 달리 돌아가야 된다 이런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수암이 시골로 내려가서 다른 데 가서 계속 너는 이제 한학을 배우도록 해라 이제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소년의 첫 이별이 그려지고요. 이제 이게 이 미륵에서 반복될 어떻게 계속해서 이루어질 이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흐르고 미륵은 신식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0: 네.
1: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조선 말에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신식 중학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린 너무 익숙한 이런 공부를 뭐 과학도 배우고 물리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하는데 미륵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0: 서당에서 천자문만 배우다가.
1: 그래서 뭐 유럽에 대한 이야기도 외워지지가 않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오늘 뭐 아버지가 되게 그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그런 학구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뭐 배웠냐 물어보면은 뭐 영국도 배우고 미국도 배우고 근데 모르겠다고 그럼 아버지가 뭐 미국은 어디 있는 나라냐 물어보면은 영국 옆이지 않을까요? 그런 대화들을 하면서 근데 너무 힘들어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신식학교를 나오고 어쨌든 그때 이제 조선의 개화 바람이 불었으니까 네. 새로운 학문과 새로운 세계를 마주하게 되고 그렇게 자라서 경성의학 전문대학교를 들어가죠. 그 지금의 서울대 의대라는 곳에 의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갔지만 이때 조선에는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비추죠.
0: 그쵸.
1: 네, 일본의 군대가 들어오고 그 위세가 커지고 시국이 이제 하루가 다르게 어수선해지고. 근데 보면은 그 담담하게 그때 시대적 배경을 그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 일반인들의 대화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게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일반 백성을 어떻게 하진 않을 거다. 아무리 일본 군인이 들어온다고 해도 근데 어머니는 너무 불안하니까 그 귀한 아들을 여기에 둘 게 아니라 어디
0: 보내자.
1: 시골에 좀 숨겨둬야 될 게 아닐까.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아 이게 그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일제 시대라는 게 일반인들에게 어떤 공포로 다가왔을지가 좀 짐작이 되더라고요.
0: 그렇네요.
1: 그렇죠.
0: 정말 뭔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루아침도 아니지 뭔가 이렇게 뭐야 하면서 이제 점점 시작이 된 거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게 뭐지 싶은데 뭔지 모르는 거죠.
0: 그렇죠.
1: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군대가 막 점점 늘어나고 그래도 아 설마 우리한테까지 무슨 짓을 하겠어? 그런 식으로 하다가 갑자기 그 일반 백성들에까지 무슨 짓을 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미륵이 그때 이제 대학교 3학년생이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근데 그 국립대학교잖아요.
0: 네.
1: 그 지금의 서울대 의대니까. 근데 우리가 나라의 돈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돼야 되는데 이제 나라에 어떻게 보면 나라에 반하는 짓을 하는 건 아닌가? 이게 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회의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반 백성에게까지 총칼을 들이우고 이렇게 일본이 하는 짓이 심상치 않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뺏기는 상황이 왔다더라. 이런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해서 3.1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0: 그렇게 가담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갑자기 이제 일본군한테 잡히겠죠?
1: 쫓긴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도 막 잡혀가고 없어지고 이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아서 일단 고향으로 도망을 갑니다.
0: 네.
1: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 상황을 말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상황 판단이 좀 빠르신 건지 그날 밤에 곰곰이 이제 막 어머니 거의 쓰러질 듯이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한참 후에 미륵에게 너 도망가야 될 것 같다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미륵은 이제 도망간다는 것도 무섭잖아요
0: 그쵸 내가 어딜 가
1: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건가 그래서 어머니가 너는 달아나야 된다 압록강 국경선 위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나라로 가면은 거기서 여권을 얻어서 유럽으로 간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럼 너는 거기서 네가 하던 공부도 마저 할 수 있고 거기서 네 꿈을 더 펼칠 수 있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대요
0: 그럼 엄마 아빠는?
1: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아버지는 이미 돌아간 상황이었고 어머니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미륵에게는 그렇게 도망가다가 그 국경선에서 잡혀 죽었다는 소리도 듣고 잡혀서 끌려왔다는 소리도 듣고 자기는 이제 유럽으로 간다는 것도 유럽을 자기는 수업 시간에
0: 중학교 때 배운 것밖에 없잖아요.
1: 미국인지 영국인지 뭐. 알지도 못하는 그 유럽이라는 게 그때는 동경으로 배웠을지 몰라도 지금은 너무 실감도 안 나고 그게 말이 될까 싶으니까는 아 그거 너무 겁이 난다. 그러니까 여기 그때까지 상황으로 책에 많이 표현되는 게 미륵은 항상 자기는 겁이 많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못하는 학생이었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미륵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고 겁내지 말라고 너는 용기가 있는 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부디 용기를 내라. 유럽도 가고 엄마 걱정하지 말고 가족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던 공부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는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세월은 빨리 지나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공부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엄마도 사실 만날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 거 아니에요.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가라고 하지만
0: 그쵸.
1: 시절이 너무 어수선할 때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로 우리가 못 보더라도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넌 내 인생에서 아주 많은 대단히 많은 기쁨을 선사해 주었단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혼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목이 바로 우리가 만났던 대목인데요. 나태주 시인 따님이 했던 책에서
0: 네.
1: 나태주신 따님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는데 아빠에게 짜증이란 짜증을 다 내면서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책을 책이야. 읽냐고. 그리고 나중에 확인했더니 이 책이었다면서 이 대목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때 책에서 소개가 됐었거든요.
0: 그 사춘기 엄마 뭐 오장육부 네, 그 네, 얘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남인애 교수님. 그래서 제가 그때 되게 반가웠어요. 압록강은 흐른다. 너무 오랜만에 본다. 이랬었는데 이게 또 마침 출간이 돼서 이 대목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엄마가 겁이 많으셨다고는 하지만 대단히 신식 여성이세요.
1: 그렇죠.
0: 신여성이세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때 모두 겁을 먹었을 시기고.
0: 네. 그리고 시야 자체가 유럽으로 시야를 돌렸다는 거가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을
1: 그렇죠.
0: 해요.
1: 그렇죠. 네. 네. 20대인 그 미륵조차도 이미 그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미륵조차도 겁이 나서 유럽이 뭔지 알게 뭐야.
0: 그러니까 지금
1: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0: 어떻게 가. 혼자. 네. 네.
1: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작별 인사라고 보냈고 어렵게 또 이제 상해를 거쳐서 배 타고 기차 타고 그래서 이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는데 잠깐 머무르기도 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과 다른 신부님의 도움으로 이제 독일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0: 독일까지.
1: 네. 그래서 책은 사실 이 망명한 후에 독일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그리고 편지를 나누고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누나에게 어머니는 사실 작년에 돌아가셨다라는 편지를 받으면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0: 슬픈데요?
1: 슬프죠.
0: 너무 슬픈데요.
1: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한둘이겠냐 많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역사적인 상권도 있고 네. 이런 의미도 있다 보니까.
1: 네. 그래서 너무 담담한 문체를 썼지만 네. 저도 책을 덮으면서 이렇게 슬플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0: 진짜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을 흐른다 책 이야기 나눠주셨고요. 그럼 이쯤에서 저희 청취자분들께 문제 주세요.
1: 네, 압록강과 이 산에서 발원하여 북한과 중국을 가로질러 서안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길림성이 접하는 국경에 걸쳐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1: 설악산,
0: 2번
1: 한라산,
0: 3번
1: 백두산.
0: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길림성이 접하는 국경에 걸쳐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기네요.
1: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0: 자, 1번
1: 설악산,
0: 2번
1: 한라산,
0: 3번
1: 백두산.
0: 정답 아시는 분은 샵 1053 100원 되는 문자나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CPBC 빵 방송 토크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는 동안 에일리 하이어 듣고 올게요.

0: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김리원 대표님과 이리원 서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미륵 작가의 압록강은 흐른다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작가님은 독일로 귀화해서 그곳에 살았고 이 작품도 독일어로 쓰여졌고 독일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인기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작품은 과연 우리나라 작품이라고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독일 문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1: 이게 좀 그 어떻게 생각하면 이 책에는 더 의미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독일어로 쓰인 한국 문학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한국과 독일을 잇는 좀 뭐 세계 문화 이렇게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언어는 독일어지만 경험이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로 글을 썼지만 압록강이 흐른다고 말하는 세계 자체가 굉장히 조선의 뭐 자연과 가족과 풍습과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가 포함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근데 이 그 질문을 받으면 생각이 드는 게 문학을 이루는 게 언어만이 아니구나 확실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정신과 세계관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독일에서 우리나라의 존재조차 모르는 그 시기에 네. 독일어로 우리나라 이야기를 써서. 우리나라를 알린 거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나라의 현실을 알린 걸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그 어쨌든 그 일제시대의 그 억압을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굉장히 절제해서 뭐 어떤 세세한 걸 표현 안 했지만 근데 이분이 독일 간 다음에 나치 시대를 또 겪은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독일인들에게 더

0: 위로가 된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도 너무 적절한 단어와 문장과 어떻게 이렇게 절제하면서 이렇게 훌륭하게 사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글을 쓰셨을까 싶기도 하지만 독일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겪고 이러한 언어들로 그 어린 시절의 향수들로 우리를 또 위로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정말 언어만 다르지 마음을 서로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겠네요.
0: 그렇죠. 네.
1: 그럼 1946년에 나온 작품인데도 지금 다시 읽히고 있는 이유, 이 책은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끌게 될까요?
0: 저는 이제 더 많이 읽혀서 진짜 우리들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되게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역사적 재평가나 문학사적으로 복원되었다 뭐 이런 정도의 좁은 의미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 그걸 넘어서서 어떤 그 개인의 경험이지만 되게 특정 시대의 또 우리나라 민족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되게 유효한 얘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망명을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제시대를 겪고 있다던가 식민지 시대를 겪는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직장을 옮기고 도시를 옮기고 국가를 이동해 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1: 그쵸.
0: 그리고 익숙했던 세상이 변하면서 뭔가 꼭 이동을 하지 않아도 디아스포라가 된 것 같은 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제일교포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자기 고향인지 죽는 곳이 자기 고향인지 자기가 자라난 곳이 자기 고향인지 이런 문구를 읽는데 아, 되게 이게 지금 현대인들에게도 계속되는 고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렇네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왔나요?
0: 아니 그분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사는 거죠. 뭔가 어딘가 편치 않고 어딘가 익숙하기도 하고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누구나 본인을 다 되게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는데 그럼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1: 그 생각도 안 해봤는데 또 그렇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에서 다루는 어떤 상실된 고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돌아갈 수 없는 유년. 그러니까 이분은 어린 시절에 대해서 되게 특별한 추억을 그 써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나 경험한 걸 수 있지만 다시 모두 다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게 유년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써주셨지만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현대인 전체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사람들도 이렇게 좋아하면서 읽는 게 아닐까.
1: 그럼 방금 그 제일교포 그 책 이야기를 얘기해 주시면서 내가 나 자란 곳인지 내가 오래 산 곳인지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곳인지 내가 태어난 곳인지 이거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0: 네.
1: 대표님께서는 생각하실 때 고향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그 저도 이게 저는 뭐 그 제일교포처럼 그런 처지가 아닌데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항상 의문이었어요. 고향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고 내가 친숙한 동네가 고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느끼는 저의 고향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던 집인 것 같아요. 부모님과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집. 근데 이게 지금 특히나 요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제가 여기서 태어났지만 두 살 때 이사를 와서
1: 맞아요.
0: 네, 여기서도 오래 살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학교까지는 거기서 나왔지만 그 이후에 뭐 서울에서 오래 살아서 저는 서울이 더 고향 같아요. 뭐 이런 사람도
1: 맞아요. 저는 태어난 거는 인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국 갔다가 서울에 오게 됐는데 사실 인천에 대한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단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한 16년 살았나 보다. 16년 살고 지금은 이제 서울에 20년 넘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고향인 거지?
0: 그러니까요.
1: 심지어 부모님은 인천에 살고 계시지 않아요. 이제 부천으로 가셨어.
0: 그렇죠.
1: 그래서 어디가 내 고향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0: 그 어디가 고향 같으세요?
1: 익숙한데는 근데 아직은 그냥 인천이 고향이에요라고 아. 얘기를 해요. 어. 저한테 고향은 그냥 태어난 곳, 아. 어린 기억이 있는 곳인 어.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0: 저도 그런 게 되게 신기했던 게 우리 그때 전에 밥보다 등산할 때 어. 손민규 네. 저자님께서 서울에서 산 시간이 더 긴데도 부산이 더 어. 편하다고 하는 그 저는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는 고향이라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오래 살았다고 고향도 아니고 또 어떤 분은 해외에서 살았는데도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편안했고 아. 내 고향은 한국이구나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각자가 다 정의 내리기 나름인 거고 자기에게 나답다고 느끼는 곳은 다 다를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곳?
1: 그러면 또 서울인데. 왜냐면 또 생각해 말씀해 주시는 동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다시 그 태어난 곳, 자랐던 곳에 가면은 또 풍경도 너무 많이 달라졌고 제가 그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어허.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변해서. 그렇다 보니까 낯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 네.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고향이라는 게 지금 요즘 사람들에게 고향이라는 게 참 네. 이제 특이하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리적으로 태어난 곳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방금 복디가 얘기 준 것처럼 있었던 곳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태어나서 계속 살고 고향인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곳이 됐다고 표현하는 그럼.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 어렵다.
0: 그렇죠.
1: 쉽지 않네요.
0: 네.
1: 오늘 압록강이 흐른다 이미륵 작가의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일단은 네. 우리 퀴즈의 정답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압록강은 이산에서 발원해 북한과 중국을 가로질러 서한만으로 흘러드는 강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인데요. 함경남도 함경북도와 중국 동북지방의 길림성이 접하는 국경에 걸쳐있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이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요?
0: 3번 백두산입니다.
1: 자, 백두산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대표님은 이 책 압록강은 흐른다 책을 읽고 나서 어떤 문장이 마음에 남으셨나요?
0: 네, 아까 언급했던 문장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네. 미륵에게 했던 얘긴데요. 넌 내 인생에서 내게 많은 대단히 많은 기쁨을 선사해 주었다. 내 아들 이제 혼자 계속 가거라. 이게 작별 인사인데 축복의 말처럼 하는 거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놓아주고 실제로 그리고 이게 마지막이 돼서 다시는 못 만나요. 그러니까 이 이미륵 작가는 독일에서 돌아가시고 독일에서 묻혔다가 2024년도에 우리나라 현충원에 온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축복의 말처럼 들리면서도 너무너무 슬픈 거죠.
1: 그렇죠. 영영 못 만날 걸 알고 이 말을 담담하게 하신 걸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 시대가.
1: 그 귀한 아들. 그렇죠.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얼마나 보내는데 마음이 아프셨을까. 자,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우리 김리원 대표님과 함께 이리원 서재 이어가 봤는데요.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남겨주세요.
0: 네, 우리 보기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기쁨을 주는 존재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오늘도 재미난 책 이야기 나눠주신 김리원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나요. 끝곡은 윤미래 시간이 흐른 뒤 띄워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뚜근.

0: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2: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4: 영광과 함께.
5: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6: 미사 중 평화 인사를 나누다 보면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마음은 편안하고 따뜻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미사 시작할 때 처음 본 낯선 옆자리 교우가 평화 인사 후에는 같은 공동체 이웃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실제로 사람은 짧은 인사와 눈 맞춤만으로도 서로를 더 가깝고 안전한 존재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이제 동네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보자고요. 우리를 이웃으로 이어줄 겁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0번, 평화를 구하는 기도.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 수녀입니다. 시간은 참 빠르게도 흐릅니다. 봄꽃이 피었나 싶었는데 어느새 매실과 버찌가 익어가고 산수유도 탐스럽게 열매를 맺었죠. 매실청을 담그고 오이주를 담그다 보면 아휴 이러다 김장철도 금세 오겠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 아이는 아직 그대로인 것 같은데 남의 집 아이는 어느새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아이들 크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월이 참 빠르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지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는데요. 더위도 장마도 때로는 태풍도 지나가겠지만 수박 한 조각의 시원함과 잠깐의 웃음 하나에도 여름은 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겠죠. 흘러가는 계절 아쉬워하기보다는요. 오늘이라